봄에 심지어 하지 무렵에 수확하는 핵감자는 유난히 뽀얗고 포슬포슬하죠. 껍질이 얇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땅속의 사과라고 불렀답니다. 내일이 마침 절기상 하지라서 이맘때 제일 맛있다는 감자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감자전 찐감자 뭐 하다못해 편의점의 감자칩도 괜찮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특별한 주말을 기분 좋게 기념해보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입주 134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책정해!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 우리요. 저희가 감자 얘기로 시작했는데 네, 뜨거운 감자에 고백 띄워드렸습니다. 감자. 예.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진 날. 바로 내일.

이에요, 여러분. 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정말 해가 길죠. 새벽 5시만 지나면 동이 트고요. 일몰도 늦어져서 저녁 8시가 다 되도록 환한 요즘입니다. 이 무렵에 수확하는 감자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하지감자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감자 이 알이 굵고 실한 데다가

0: 손가락으로 주변을 이렇게 퍽퍽퍽퍽퍽 눌러주세요. 그래갖고 약간 얇게 펴주는 거야. 그 감자칩 사이즈로.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케이준 가루라든지 아니면은 그 향료 가루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살짝 간을 해준 다음에 오븐에다가 구워 드십시오. 정말 맛있는 감자칩이 됩니다. 갑자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자, 덥고 변화무쌍한 여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지치지 않도록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 잘 비축해 보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번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네이버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솔루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마이클 부블레의 Come Fly With Me 그리고 라라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들국화님,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핵감자 쪄 먹으면서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어찌하시고 편한 아침, 이게 행복이네요. 아, 감자 쪄 드시고 계셨어요? 감자하고 커피 한 잔이라 이게 잘 어울리나?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갖고. 어쨌든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좋아요. 1523님, 알디, 저는 사람 많은 곳은 잘 못 가서 축제는 거의 안 가는데요, 1년에 한 번 괴산 감자 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갑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감자, 캐기, 먹거리 체험, 직거리 장터 등등 즐길 거리가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감자 얘기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괴산 감물 감자 축제라고 있더라고요. 이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라고 하네요. 감자 축제. 요런 체험은 저는 감자 케이 같은 건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먹거리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감자 면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맛있는 거 많겠다. 오,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그리고 하쿠나 마타타님께서 신청하신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라 존스의 Those Sweet Words 듣고 오셨습니다. 이숙진님, 알디 마당 수돗가에서 매실 씻으면서 듣고 있어요. 데크에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노래 따라 불러가면서 일하니까 신나고 좋네요. 여름 분위기 제대로 납니다. 매실청 맛나게 익으면 보내드리고 싶네요. 얼마 전에 저도 그 어머님 댁에 잠깐 네 에어컨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이제 점심도 먹을 겸 갔어요. 이른 아침에 갔는데 아니 집이 너무 너저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뭐 하셨길래 이렇게 집이 이러냐 그랬더니 매실청 담그셨다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진 여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매실청 다 담궈놓고 이 무거워가지고 어찌나 많이 담그셨든지 무거워가지고 부엌 한가운데 이렇게 떡 내려놓으시고 청소도 못하셨더라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갖고 설거지랑 청소랑 싹 해드리고 그거 저도 이제 들고 뒤에 베란다에다 이렇게 내다 놓고 왔는데 매실청을 그렇게 해놓고 진짜로 그 많은 양을 다 드시나요? 난 지금 궁금하긴 했어. 가끔 우리가 체하거나 그러면 그죠? 매실청 찾잖아요. 그렇게 좋다고. 근데 그 외에 또 언제 먹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매실청을 언제 먹었었지 마지막으로? 맛은 있긴 있는데 진짜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대부분 좀 손이 크잖아요. 그죠? 5752님 알디 내일 보홀로 혼자 여행가는 50대 여자랍니다. 여행가기 하루 전인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설렐 수가 있죠? AI에게 물어봤더니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된 상태라네요. 헉. 보홀 가서 멋진 석양사진이랑 풍경사진 보낼게요. 이러다가도 가면 또 신날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애초에 그게 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대가 크고 너무 설렘이 크면 가서 실망도 큰 법이다. 현장에 가서 멋진 뭐 바다도 보고 석양도 보고 멋진 이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잘 다녀오시고 후기 꼭 남겨주시고.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엘튼 존의 Rocket Man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자님. 알디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달기로 소문난 신비 복숭아를 수확을 했는데 가격이 잘 나오면 좋겠어요.
1: 오.
0: 요런 것들은 약간 복숭아 중에서도 약간 특수한 아이들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가격 측정이 늘 이렇게 수확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는 걸까요? 아, 아침에 이거를 이제 그 옥션이나 이런 데 가져가셔서 네, 가격을 받으시는 모양이십니다. 근데 신비 복숭아라는 게 이게 따로 있는 애들인 건가요? 먹어보고 싶긴 하다. 하지만 저는 복숭아 껍질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누가 깎아주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어렸을 때 그것도 모르고 복숭아를 이렇게 그 과일 가게 갔다가 아저씨가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이거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서 사과를 안 주시고 복숭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지면 보슬보슬 하잖아요. 뭐지 이거? 그러면서 과일이 왜 되게 고운 카페트나 막 그런 재질 만지는 것 같지? 이거 뭐지?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그 손으로 눈 비비고 네, 머리 긁고 팔 긁고 아이고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복숭아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누가 깎아주지 않으면 전 먹지 못해요. 가격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비 복숭아 찾아봐야겠는데. 시스타의 Shake It, Brave Girls의 Rollin 듣고 올게요.

0: DJ friends and foes and freaking naked ladies take it. New
1: music. 스페이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지리산님께서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조피디의 홀 더 라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이순환 우수제품.
6: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상을 스위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미국인이 떠안은 비용 부담이 최소 20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202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 앞서 미국 국방부가 추산한 44조 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앞서 국방부 추산에 포함되지 않은 미군 기지 복구 비용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지

0: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어제 오늘 72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더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곳곳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더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오늘 하루 동안 30에서 80mm, 강원 산간과 동해안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산간 지역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경남으로도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현재 서울 21도 가까운 기온인데 한낮 기온은 24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1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라디오를 켜봐요. 좀 듣고 계십니까? 자, 2부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드 등공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시즌1에 소개된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까요?

0: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름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페라 윌리엄스의 해피 그리고 마룬 5의 럭키 스트라이크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4499님 알디 저 지난주에 짹짹 가맹점 26호 용인 까사드 땡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 엄청 반겨주시고 음료 10%의 할인에 맛있는 소금빵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빵 먹으면서 마음껏 힐링했어요. 짹짹 가맹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고 다녀와 주시고 후기 남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네, 아껴주시고 해주십시오. 가맹점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이제 열무 6단 사서 열무 김치를 담갔는데요. 김치 담다 보면은 주고 싶은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투병 죽이신 형부 드릴 열무김치 김치통에 담아서 마늘 쪄서 꿀에 재우고 도라지 백문동 배 갈아서 달인 것도 따로 챙겨들었습니다. 저녁 때쯤 다녀오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만들 때 뭐 엄마 좀 만들어서 드려야겠다라고 시작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누나를 나누기에는 좀 양이 작은데 아 그럼 좀 양을 좀 늘려야겠다. 어 잠깐만 그럴 거면은 조피디하고 우리 작가님도 조금씩 나눠드려 그냥 그러지 말고 한 10인분 해서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1인분씩 좀 나눠줘야겠다.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김치는 이제 처음에 배추나 열무 같은 거를 좀 수를 정해놓고 구매하고 오잖아요. 아이고 저희 어머님도 어찌나 손이 크신지 예. 뭐 어디 이장 선거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되죠. 네 어우 우리 형부님께서 투병 중이긴 하시지만 네 요거 딱 드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최유리의 숲 권진아의 위로 듣고 오겠습니다.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73호님께서 신청하신 김유나의 Going Home 띄워드렸습니다. 1463님 친정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옆집이랑 마늘을 캐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동안 바쁘다고 못 오고 주시는 거 갖다 먹기만 했는데 뒤늦게 죄송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체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때 많이 배우죠.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밥 한 톨, 쌀 한 톨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과 땅과 사람의 피땀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런 거 통해서 배우잖아요. 마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 마늘 캐고 감자 캐고 뭐 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니 뭐 그렇다고 뒤늦게 죄송스러울 것까지는 없고요. 네, 앞으로도 잘하시면 되죠. 1350님 알디 제 나이 이제 40넷 탈모치료 받으려 병원 가는 중입니다. 한때는 풍성한 머리였는데요. 앞머리부터 슬슬 비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휑해졌어요. 머리 때문에 자존심,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깨도 굽어들고 아휴.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죠? 하셨습니다. 당연히 좋아지죠. 그럼요. 그리고 탈모는 절대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나 이 탈모 같은 경우에는 숨긴다고 모자 더 많이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 가리고 이런다고 하면 나중에 가잖아요. 정말 더 안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또 요새 탈모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탈모 치료나 약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병원 꼭 다니세요. 이런 것들은 가려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리면 더 나빠져요. 자, 어깨 피시고요. 네,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 토니 바셀의 미키 듣고 옵니다.

6171 하나님, 알디 셋째 딸이 생일이라고 회사에서 10만원 상품권을 받아왔는데 저랑 거래를 하잖아요. 7월에 엄마 생일이니까 이걸로 퉁치자고. 이거래 체결할까요 말까요? 잠깐만. 퉁치자고 거래를 제안을 한 거는 지금 딸인 거죠. 그죠? 하지만 따님께서도 회사에서 받아온 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금 거래를 하자라는 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 거래 안 하시고 약간 좀 튕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퉁칠 거면 그거 더 갖고 현금으로 20으로 챙겨서 갖고 와 라고. 상품권 10만원짜리 이거 들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마트 가서 가족들 거 사거나 생활이 필요한 거 사실 확률이 제일 큽니다. 네, 현금으로 받으세요. 저는 요거 퉁치자는 거 네 그냥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돌려보내십시오. 좋은 거래가 되기를. 이하이의 1, 2, 3, 4 악뮤의 리바이 듣고 옵니다.

자,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이윤진님께서 신청하신 하이키의 나의 첫사랑에게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0: T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 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그간 협상판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서 잠시 삐걱댔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도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되는 휴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켈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X를 통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을 굳건히 약속했다며 모든 공세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아직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상을 스위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직권남용

0: 쫄링사 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원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등 총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선관위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 논의나 대면 보고도 없이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어제 정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도 고향 친구를 만나면 어느새 사투리가 튀어나오죠. 도대체 그 자연스러운 말투는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걸까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한참을 잊고 지냈던 노래인데 전주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고 어깨춤을 추고 잊은 줄 알았던 가사도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는 것. 이 마음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 걸까요? 그뿐인가요? 과거의 그때의 그 순간으로 시간 여행도 시켜주죠. 우리 몸속에 각인된 언어처럼 타임머신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웃음과 추억이 흐르는 가요시간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고향 사람 만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사투리처럼 그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들을 만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가사를 흥얼거리게 되죠. 그렇게 내 몸, 내 마음 어딘가에 각인된 노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런 날씨 주말 추억 꺼내보기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추억 상자 꺼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JTL A Better Day였습니다. 제가 랄랄라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맞는 첫 주말입니다. 아직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신청곡도 많이 못 들려드렸는데 주말 동안 한 주간 못 보내드린 신청곡도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첫날에 2598번님께서 와 신참이다 여기 텃세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더 많이 긴장됐었는데 역시 랄랄라 우리 가족들 너무 따뜻하시더라고요. 텃세 있는 척 하시더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이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쵸? 사랑스러운 봄봄님, 늦은 밤에 편안했던 목소리가 그리워서 오전에 낯선

집에 들렀습니다. 아침엔 어떤 목소리일지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랄랄라에 새가족도 많이 늘어서 또 힘이 났습니다. 감사드려요. 크마 악몽님, 원경님 목소리 밤에나 낮에나 듣기가 너무 좋습니다. 윤주 씨는 동년배라 친근했고요. 원경님의 차분한 랄랄라로 힐링하고 봉디로 흥 두두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CBS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루트킴님, 랄랄라에 와서 처음으로 신청해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자주 신청하렵니다. 오전 이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요.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하시면서 이승철의 인연 청하셨어요. 박중훈의 목소리로 비와 당신까지 두 곡 듣습니다.

박혜경 사랑은 비를 타고 김건모 빨간 우산이었습니다.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오가면서 살고 있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랄랄라 함께하니까 즐거운 여행을 하는 듯 편안합니다. 8649번님 보내셨고요. 별빛이님, 닷새 후에 입대하는 아들과 어렵게 시간 내서 철원과 포천 여행 가는 길 중간에 잠시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들인데 섭섭한 마음이 점점 짙어져요 하시면서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청하셨어요. 아드님도 즐겁게 들을 노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라고 이 곡 준비해 놓을게요. 풋내기님, 경주에서 서리태 심으려고 밭 갈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콩 심고 나면 비 오게 해주세요. 김태우 사랑비 청하셨어요. 같이 듣고요. 하이키 여름이었다. 유진스 아름다운 구속 이어집니다.

김태우 사랑비 하이키 여름이었다. 뉴진스의 노래로 아름다운 구소까지 함께했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한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 3836번님 청하셨어요. 밤에 목소리 듣다가 낮에 들으니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낮 시간 랄랄라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하시면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청하셨네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그간 협상판의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서 잠시 삐걱댔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송 협상도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되는 휴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켈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X를 통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을 굳건히 약속했다며 모든 공세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아직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첫 실무 협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미국 측 특사들이 속속 스위스로 향하면서 이번 주말 대면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9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특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도 이미 스위스에 도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상을 스위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내셔널리그 타격 1위를 다투는 오토 로페즈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마이애미와 벌인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과 도루 1개씩을 올렸습니다. 시즌 25번째로 멀티히트를 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2푼 8리로 올렸습니다. 마이애미의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로페즈는 4타수 1안타에 그쳐 타율 3할 3푼 4리에 머물렀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 중 실종된 70대 어민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57분쯤 김포시 하성면 전유리 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당시 소형 어선 위에서 조업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보트와 드론 등 장비 12대와 구조인력 30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며

0: 하루 만인 오늘 오전 9시 37분쯤 전유리 폭우 인근에서 숨진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허철운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등 총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커피잔의 손잡이 모양 유심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하트 모양을 절반으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요. 한 팔을 허리에 척 올려놓은 멋진 포즈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핵심은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래야 커피잔을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팔과 허리 사이의 공간이 반달처럼 비어 있다는 건 또 다른 반쪽을 찾고 있거나 누군가 다가와서 반갑게 팔짱을 껴주길 바라는 기다림의 포즈 같기도 한데요. 편안하고 느긋한 주말 오후, 허전한 빈 공간을 채워줄 뭔가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해피송과 함께 하시죠.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애냐의 Only Time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 별것 아닌 작은 간식 하나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짜장라면을 끓일 때도 한꺼번에 여러 개 끓이는 것보다 한두 개 끓여서 나눠 먹은 다음 모자라면 한 개를 더 끓여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초당, 옥수수, 찐감자, 참외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가끔은 방울토마토까지 사이좋게 정답게 나눠 먹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날이겠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7: 600.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리치.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또 늘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276님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였고요. 또 레이디 가가의 Hold My Hand. 그 전 곡은 세호님, 별빛지은님, 2434님,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였습니다. 6263번으로 천안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부터 가면 차가 많이 밀리겠죠? 저희 도련님이 치킨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남편과 가는데 남편 정기영 안전운전 부탁하고 또 정한영 도련님 치킨집 대박나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와, 왜 신장 개업한 곳에 가보면 이런 화분들 있죠. 돈 세다 잠드소서 화분에 적은 문구 중에서 같은 마음입니다. 젠슨 황 씨도 인정한 K치킨 아닙니까? 꾸준히 이 치킨집 우상향하시길 기도하고요. 분점도 내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중에서 미네르바의 여름님 청하신 그리스 뮤지션이죠. 데미스 루소스의 곡입니다. 엘레니.

올리오 이글레시아스 다이나 로스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임동준님 청하셨고요. All of you 띄었네요. 그 전 곡은 데미스 루소스의 엘레디였고 미네르바의 여름님 청하신 곡이었죠. 우리 미네르바의 여름님은 6월, 7월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놀아볼까 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2년 만에 아들이 방학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아, 외국에서 아드님이 공부를 하고 계셨군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뜨겁게 격렬하게 노는 거는 대환영이고 응원하고요. 단 코는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6월 20일 토요일에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북망산천님 린다조 리조예요. 신나는 곡이죠. You're my first, you're my last.

황정균이 마돈나였습니다. 마돈나의 대표 댄스곡이죠. Into the Groove였고요. 또 북망산천님, 린다 조 리조의 You Are My First, You Are My Last, 유로댄스곡까지 두 곡을 들었습니다. 지수님, 저 55번째 생일입니다. 3273님 얘기하셨고요. 오아시스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축하드리고요. 마침 오일탱크님이 청하신 곡 같이 들어요. 오아시스의 Wonderwall.

아르테미스님 칩트릭이었습니다. The Flame, The Oasis의 Wonderwall 앞서 전했고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0: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그간 협상판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서 잠시 삐걱댔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도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현지시간 19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되는 휴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X를 통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을 굳건히 약속했다며 모든 공세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아직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내셔널리그 타격 1위를 다투는 오토 로페즈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정우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마이애미와 벌인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과 도루 1개씩을 올렸습니다. 시즌 25번째로 멀티히트를 친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3할 2푼 8리로 올렸습니다. 마이애미의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로페즈는 4타수 1안타에 그쳐 타율 3할 3푼 4리에 머물렀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 중 실종된 70대 어민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57분쯤 김포시 하성면 전유리 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당시 소형 어선 위에서 조업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보트와 드론 등 장비 12대와 구조인력 30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며 하루 만인 오늘 오전 9시 37분쯤 전유리 포구 인근에서 숨진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운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등 총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선관위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 논의나 대면 보고도 없이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가가 부활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어제 정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평가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총 6단계인데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미흡 이하

0: 하평가를 받은 기관은 16곳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94%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2: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0: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Hooligan, watch this beat going hooligan. 우리가 이런 곡도 듣습니다. BTS 정규 5집 아리랑 수록곡이죠. 메이플 피카님이 신청하신 BTS의 홀리건이었고요. 또 K-POP 데모 헌터스에서 흘렀죠. Your Idol, 또 졸리나님 에드션의 드라이브, 영화 F1 OST 가운데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멕시코 허니입니다. 그래미 트로피만 8개를 거머쥔 컨트리의 여왕이죠. 그래미가 사랑한 싱어송라이터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가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 Middle of Nowhere를 발매했는데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빌보드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들으실 곡 멕시코 허니는 듣는 순간 텍사스의 따스한 바람과 꿀처럼 달콤한 로맨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곡이죠. 감각적인 비유와 솔직한 가사로 SNS를 통해 빠르게 바이럴을 타고 있는 트랙인데요. 83위 곡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멕시코 허니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빌보드 핫100 1위의 주인공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입니다.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를 폭격하면서 그녀가 왜 팝 퀸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곡인데요. 너를 사랑하게 만든 내가 밉다라니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애절하고 격정적인 서사가 전 세계 리스너들의 심장을 저격했는데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R&B 팝 비트 위에 아리아나 그란데 특유의 천상계 고음과 또 한층 성숙해진 감정 표현이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83위 곡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멕시코 허니 이어서 1위 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까지 두 곡입니다.

빌보드 핫송으로 두 곡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노래였죠. 멕시코 허니. 이어서 저는 뮤비를 보니까 공포스러운데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아주 감정 표현이 충분히 잘 된 곡.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까지 전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핏송. 음악을

좀 더 이어가 봅니다. 이 곡은 대자연을 바탕으로 한 뮤비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알렉스 워렌이 노래합니다. Eternity. Hear the clock ticking on the wall. Losing

그래미도 인정한 듀오죠. 부드럽고 감미로운 노래 데넬쉐이의 Say So였고요. 그 전 곡은 엘라 랭글리의 Loving Life Again, 또 알렉스 워런의 Eternity였습니다. 3539님이 늘 해피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초3 아이를 둔 워킹맘이자 또 아내의, 며느리의, 엄마로 살자니 많이 힘든데요. 좋은 날이 오겠죠. 얼마 전에는 직장 상사와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했는데 속도 상하고 요즘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어딘가 좀 편안한 상대를 찾아서 속풀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지나면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는 좋은 일이 올 차례인 것 같아요. 좀 기분 풀 수 있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 곡은 어떨까요? 사브리나입니다. 슈가.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아련하고 풋풋했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또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무엇보다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1636님 얘기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곡도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멜로디였죠. 네이킷 앤마리 라토가 함께한 I Just Called였고요. 원곡은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그 전곡은 제이슨 모라스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실스 앤 크로퍼츠의 곡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Summer Breeze, 또 사브리나의 슈가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짱돌님, 또 유리님, 8470님 함께 청하셨네요. 이글스가 노래합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유지수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0: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 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주요 7개국 G7이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시대가 끝났다며 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기구가 앞으로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오늘 G7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갔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지난 20년 동안 G7의 어젠다는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내부 안보 우려, 지정학적 경쟁, 무역 분쟁, 전략 경쟁으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2026년의 세계는 더 다극적이고 더 상호 연결돼 있으며 더 다양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내셔널리그 타격 1위를 다투는 오토 로페스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마이애미 말린스와 벌인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과 도루 1개씩을 올렸습니다. 시즌 25번째로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2푼 8리로 올렸습니다. 마이애미의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로페스는 4타수 1안타에 그쳐 타율 3할 3푼 4리에 머물렀습니다. 한강 하구에서 조업 중 실종된 70대 어민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7분쯤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인근 한강 하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당시 소형 어선 위에서 조업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보트와 드론 등 장비 12대와 구조인력 30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인근 지역을 수색했으며 하루 만인 오늘 오전 9시 37분쯤 전류리 포구 인근에서 숨진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그동안 협상판의 걸림돌이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서 잠시 삐걱됐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도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현지시간 19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되는 휴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도 X를 통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휴전을 굳건히 약속했다며 모든 공세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아직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웃국 파키스탄에 있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은신처를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0: 주장했으나 파키스탄은 사전에 드론을 격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3도, 습도는 96%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2: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3: 2시 5분입니다.
4: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보면서 어떤 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신 별이 빛나는 밤에님의 사연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죠.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은 제 차를 타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가요를 청취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했죠. 저학년 시절엔 아저씨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더니 요즘엔 2시 40분 교문을 뛰어나와 제 차에 타자마자 봉디 방송을 즐겁게 듣습니다. 가끔은 방송을 듣느라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을 외치며 학원에 늦기도 하고요. 초등 시절 어떤 가요로 큰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초등학교 졸업 앨범 촬영도 했어요. 감회가 새롭고 또 봉디 목소리 들으니까 울컥한 느낌도 있어요. 여러모로 감상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행복하십시오. 저희 가정에 추억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라디오 방송이 아이의 성장 과정 한편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뭐 사실 저는 그냥 매일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분에게는 또 일상이고 추억이고 또 아이의 학창 시절에는 이게 한 조각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졸업 앨범 촬영한 아들도 늘 응원합니다. 자, 이번 기회 어떤가요? 봉팔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려있고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도 열려있답니다.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향약품.
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스타.

먼저 만나보신 곡은 비오든 막든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현정의 너 정말 그리고 몰리 변신이었습니다. 강화도 호랭이님도 이번 주가 저희 어떤가요 6주년 주간이었는데 봉기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하이텐션 플리즈 청취율도 나아가자고요. 가자 가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공개방송도 오셨던 강화도 호랭이님께서 축하해 주시니까 더욱 기쁩니다. 최첨 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7072번님 옥상 텃밭에 바질 향이 가득합니다. 신청곡 아이오아이 갑자기.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허브가 바질이죠. 바질은 이제 그 잎을 따면 딸수록 계속 더 풍성하게 잘 자라서 잘만 키우면 저녁 식사로 매일 이제 우리 파스타 가는 거예요. 신청곡 아이오아이 갑자기 만나보고 아이즈원 비올레타도 준비했습니다. 아이즈원에는 모두 잘 아시는 장원영, 유진, 또 유리, 채원, 사쿠라, 또 채연까지 지금 보면 아주 드림팀이었습니다. 아이즈원도 청량하고 참 시원한 사운드가 여름철의 매력적인 비올레타. 그리고 쭈욱님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요새 가장 화제성이 있는 걸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센드까지 가보죠. Love Attack.

아이오아이 갑자기 7072번님 신청해 주셨고요. 아이즈원의 비올레타 그리고 쭉님 위해서 리센네였습니다. Love Attack. 승현맘님이세요. 어떤가요? 들으면서 화장실 청소 시작합니다. 역시 노동요로는 어떤가요가 최고죠. 청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텐션 좀 올려줘요. 그럴까요? 화청에는 역시 어떤가요죠? 저도 결혼 이후에 제가 도맡아서 화청을 늘 하고 있는데 한쪽 귀에 이어폰 꼽고 좋아하는 곡들 들으면서 청소합니다. 그렇다면 가요계의 요정삼총사 SES의 곡 어떤가요? 1세대 걸그룹의 또 명곡을 뽑자면 너를 사랑해 아니겠어요?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후렴 이 구간은 너를 강조하기 위한 시적 도치 표현이죠. 도치 표현.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라고 표현해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너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 이어서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리고 요 시즌에 미디엄 템포의 이 댄스 음악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www.사랑.com이란 제목도 그 시절엔 있었었죠. 마이바우전님의 신청곡 임창정의 노래까지 듣겠습니다.

SES 너를 사랑해,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임창정 www.사랑.com이었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혜훈님께서 신청하신 최재훈의 잊을 수 없는 너예요. 이별을 맞이한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정통 락발 중의 락발입니다. 어떤 가요에서 자주 나가는 최재훈의 곡은 비의 랩소디입니다만 이 곡은 또 노래방에서도 많이들 부르시죠. 락발라드 가수 중에 톤이 가장 애절한 가수 중 한 명이 전 최재훈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활의 곡들을 최재훈이 불렀어도 저는 정말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원래는 피노키오의 보컬이었죠. K2 김성면. 그녀의 연인에게도 준비했습니다. 최재훈의 목소리와 비교한다면 조금 더 미성을 구사하며 비성으로 뽑아내는 고음이 더 시원시원합니다. 두 곡 감상하고 올게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가수 은유를 좋아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 본명이 곽은기입니다. 2주 전에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근황을 찾아보니까 쌍둥이 아빠이신 것 같은데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하는 아빠의 메시지예요. 곽은기가 부르는 괜찮아 A면 마지막 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초기 금융 유인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전 세계에 동결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 자금 1000억 달러 가운데 일부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카타르 내 60억 달러 사용 방식이 다른 이란 자금 처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대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기소 프레임에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명백한 여론 호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 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내셔널리그 타격 1위를 다투는 오토 로페스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마이애미 말린스와 벌인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과 도루 1개씩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25번째로 멀티히트를 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2푼 8리로 올렸습니다. 마이애미의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로페스는 4타수 1안타에 그쳐 타율 3할 3푼 4리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4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2: CBS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6: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6: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0: 아이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3: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2: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픽션이었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6393번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소소한 행복 느끼면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고 싶네요. 신나 으쌰으쌰 신청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축하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업무에 또 집안일에 아직 휴가는 꿈도 꾸지 못했더라도 내가 있는 곳을 휴가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MUSIC 뮤직 아니겠어요? 신청하신 곡 부산 박항수입니다.

신화 으쌰 으쌰 6393번님 신청해 주셨고요. 스컬앤하 부산 바캉스 아몰랑님을 위해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디 라음맘님이신데요. 봉디 정년 때는 어떤 가요 말고 어떤 트로트 어떠세요? 아직 확답하기는 많이 이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후배들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트로트가 좋은 게 인생의 지혜를 임팩트 있게 광고 문구처럼 노래로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승근의 곡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니면 뭐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어르신들의 이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장르가 바로 트로트입니다. 저도 그런 지혜가 생겨서 무르익을 때 어떤 트로트 진행시키겠습니다. 4543번님 생애 처음 제가 PT를 끊고 오늘 첫 수업하고 왔습니다. 세보 이상 차량 탁승을 외치던 제가 마흔이 되니까 제 발로 운동을 찾게 되네요. 저의 목표는 운동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3보 이상 차량 탑승 그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만보 이상 차량 탑승으로 체질 개선, 멘탈 개선, 인생 전환점 맞이하셔야 합니다. 이 곡으로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해 보시죠. 뾰잉님 미세이 배드걸 굿걸 전하고요. 피치오거트님 시크릿 마돈나입니다. 그리고 EXID 핫 핑크.

방금 들으신 세 곡 미스의 Bad Girl, Good Girl, Secret Madonna, EXID, Hot Pink였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고 있고요. 유주 엄마님이세요. 봉디 지난 6주년 정말 축하해요. 임신 막달 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할 때 집 앞 산책하면서 매일 봉디만 기다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년이 흘렀네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줘서 고마워요.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지만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유주 엄마님 봉디의 텐션 느껴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디바 느껴봐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쿨에

산책 들으시고 느껴보세요. 8407번님, 지금은 제 세 아이들, 큰아이 20살, 둘째 딸 18살, 막내 아들 15살이 됐습니다. 지금도 새 아이 육아일기 읽으면서 웃고 있는데요. 배냇저고리랑 탯줄이랑 첫잎 빠진 것들 아직도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아직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탯줄은 보관 상태가 괜찮다면 탯줄 도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것보다 의미 있는 도장이 있겠습니까? 네오인리님 신청해 주신 곡 어스 자유까지 재생해 드리고 옵니다.

쿨의 산책, 디바 느껴봐, 어스 자유까지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아이디 캔디님이신데요. 오늘은 신청곡 김동률 그게 나야 듣고 싶어요. 한번 들으면 자꾸 그게 나야 하는 곡. 너 없이는 하루가 그려지지 않는데요. 아직 그 시절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게 나랍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배우 공유 씨였습니다. 모든 뮤직비디오의 씬이 다 커피 광고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김동률의 뮤비에는 유명한 배우분들이 계속 출연을 합니다. 리플라이, 답장이라는 곡에는 배우 현빈 씨가 나왔고, 또 작년에 나왔던 산책의 주연 배우는 요새 참교육으로 요새 상한가 기록 중인 배우 김무열 씨 나왔고, 또 3년 전에 나왔던 황금가면이라는 곡에는 배우 조우진 씨가 출연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김동률의 곡에는 정말 배우가 필요하구나. 왜? 이 곡에 담긴 서사를 풀기 위해선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꼭 나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서사가 펼쳐질까? 어떤 연기가 나올까? 딸기 건행맘님, 저희 딸 지방 공무원 시험 봅니다. 경쟁률이 15대 1, 어찌 될지 걱정이네요. 우리 따님 시험 잘 보고 오시길 바라고,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이 찍는 거 모조리 다 맞길 응원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팀부터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지나간 후에야 알게 되는 것. 있을 때 들어줘요.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하하호호님 신청해 주신 이승환의 곡 그 한 사람입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을 향해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에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0: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의 편승에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명백한 여론 호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초기 금융 유인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전 세계에 동결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란 자금 1000억 달러 가운데 일부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카타르 내 60억 달러 사용 방식이 다른 이란 자금 처리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가 초등학생의 AI 도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스테르 총리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세부터 13세까지 원칙적으로 AI 사용을 금지하고 14세부터 16세까지는 교사의 감독 아래 AI를 쓰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1.7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분석해 나만을 위한 추천 콘텐츠를 띄워주는 시대. 참 편리하긴 한데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취향을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예측을 좀 벗어나볼까 합니다.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온도로 꾹꾹 눌러담아 전하는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 제이슨 도노반과 카일리 미노그가 함께했어요. Especially for you.

0: 제이슨 도노반과 카일리 미노그가 함께한 Especially For You,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오늘은 Especially For You 이 노래 제목처럼 특별히 우리 라이커님들을 위한 좋은 음악들 골라서 들려드릴게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0: 에너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타짜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파울라 압둘의 Forever Your Girl이었고요. 자나 잭슨의 All For You 그리고 노스텔지어님의 신청곡 마돈나의 True Blu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즐기는 중님께서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 이 오후에 즐거운 노래 감사드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지루해질 수 있는 시간 Like Hip-Hop과 함께 하시니까 좀 괜찮으시죠? 존 트럭타볼레님은 저는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혼자 사는 50대 중년입니다. 밥은 집에서도 잘 해먹는데 반찬이 좀 아쉽거든요. 하디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좀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두부김치를 먹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반찬으로 두부김치 어떠신지요?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추천해드린 거예요. 아, 저는 또 추천곡들 띄워드려야죠. 5702님이 추천해주셨어요. Don McLean의 Vincent, CBS 뮤직 차트 47위 Brad의 If, 그리고 Judy Collins입니다. Send in the Clowns. Start.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홍영민님 신청곡이었고요. 0337님 청해주신 Britney Spears의 Sometimes, 그리고 찰리 푸스와 정국이 함께한 곡이었어요. Left and Right, 아침 커피 향기님께서 청해주셨습니다. 함께 잘 들었어요. 별빛보다 고운 그대님, 알바 다녀와서 저녁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고 제 취향이라 피곤한 거 싹 잊고 따라 부르면서 만들고 있어요. 가지 볶음, 멸치 볶음, 버섯 볶음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의 향이 더해져서 오늘 저녁 더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까 우리 그 반찬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가지 볶음, 멸치 볶음, 버섯 볶음. 캬, 이 반찬 삼형제 이 최고 아닌가요? 맛있겠다. 음악과 함께 저녁 맛나게 드세요. CBS 뮤직 차트 89위입니다. Westlife의 You Raise Me Up.

Westlife의 You Raise Me Up 이었습니다. 하효진의 Like Pop, 토요일과 주일, 주말은 2시간 함께하는 거 아시죠? 이제 1부 끝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아, 노을님 청해 주셨네요.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띄워드리면서 우린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0: 오늘 마치 장맛비처럼 곳곳에서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강한 비구름대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최대 60mm, 강원 영동 중남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좀 더 이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까지, 남해안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태풍급 강풍이 더 불어닥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청주 대구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의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경향신문 제휴 CBS 높은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해놓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AFP 로이터통신이 레바논 국영 NA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새벽 전투기와 드론을 이용해 레바논 남부 나바티 10여 곳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아랍살림에서 3명이 숨졌고 데이르 자흐라니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19일 오후 4시를 기해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장대비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0: 공장이 침수됐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는 강풍에 날아간 물탱크가 SUV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도 오늘 오전 7시쯤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에서는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전면 통제되고 강릉 단오제 일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을 향해 거짓 선동과 조작 기소 주장에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명백한 여론 호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옳은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라이키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조유진님 신청곡 함께 들으며 라이키팝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였죠. 클리프 리차드의 Summer Holiday, CBS 뮤직 차트 98위 곡이었고요. 비치보이즈의 Surfing USA, 바다 안전 지킴이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닥터 훅의 Sexy Eyes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싱글 은지님이 조카 데리고 빵집 갔다가 초코 케이크 사서 잠깐 집 앞 놀이터에 왔어요. 포크레인 굴삭기 보는 거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우리 조카 하셨네요. 이 짤막한 글에서 조카 사랑이 물씬 느껴집니다. 빵집도 데려가시고 놀이터도 데려가시고 그리고 조카를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진달까요? 기분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죠? 저는 이 행복한 오후를 좋은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샤니아 트웨인이에요. You're still the one. 레이디 안테바움의 Need You Now.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들어보자.
1: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마리아의 원곡이었어요. 블론디의 마리아 6679님 신청곡 함께 들었고요.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옥수토박이님 청해 주셨고요. 플리트우드 맥의 Everywhere 사랑하지 형님 신청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정영희님, 방금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요. 아프지 않다고 미소 지으면서 저를 속여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근데 이거 좀 은근 우리 뇌가 잘 속는데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괜히 그냥 미소 짓고 하하하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보면 뇌는 그걸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거라고 착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플 때도 아프지 않다 미소 지으면서 내 뇌를 속이면 진짜 통증이 좀 가실 수도 있겠죠? 아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비틀즈의 Yesterday 그리고 메리 홉킨스의 Those Were The Days 함께 들어보자.

메리 홉킨스의 Those Were the Days였습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Like Pop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벼락시케님 신청곡 Journey의 Who's Crying Now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흠입니다. 어제 우리 대표팀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쉽게 1-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남아공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경기를 보여준 교사들을 찾아내고 학생들은 살아있는 교육이었다며 반대 성명문을 냈는데요. 축구 시청을 반대하는 쪽은 시험을 앞둔 시점에 모든 학생에게 사실상 시청을 강요한 것 아니냐 의견인데요.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세대라면 조금 낯선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우리 사회는 각자의 권리와 선택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당연하게 함께했던 일도 이제는 여러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합니다. 다 같이 응원하는 시간과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월드컵에 대한 기억들 보내주세요. 주말에 CBS 첫 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 토요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그친 듯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이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어제와 오늘 사이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6: 네,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다가 오셨어요?
7: 오랜만에 시원한 네. 날씨를 좀
6: 아, 그쵸.
7: 즐기면서
6: 네, 그러니까요.
7: 아이 뭐 학원도 데려다 주고 또 일상을 좀 누리다가 왔습니다.
6: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좀 어제 그제까지 굉장히 무더운데 좀 네. 날이 시원해지긴 했어요. 좀 근데 또 좀 꿉꿉하기도 하고.
7: 예, 네.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내일 또 덥다고 하니까요.
6: 아, 그래요.
7: 오늘 이 네. 시원한 날씨 좀 더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6: 네, 그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선거 끝난 지 보름이 넘었는데 그 잠실 개표소 집회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이 16일째라고 하는데 집회가 길어지면서 지금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이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7: 네, 일단 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엔 오늘도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채 태극기를 흔들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들면서 참가자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비공식 추산을 보니까 한 380명 정도 아, 오늘 모였다.
6: 네.
7: 이런 집계가 좀 되고 있고요. 이 오늘 오후 1시에 80대 남성이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또 한 40대 여성은 장난감 소총 한 개를 소지하고 네. 있는 걸 또 경찰이 발견해서 차량에 이 장난감 총을 보관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상황과도 별개로 경찰이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0: 뭐 중재를 해가지고 네. 체육단체 그다음에 이 카메라 기자들하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중재 안 내놓고 맞습니다. 들어가려고 했었죠. 네.
0: 그때 한 여성이 거기 막았습니다.
1: 네.
0: 이 여성 지금 신원이 특정된 걸로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핸드볼 여성 이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혐의를 받는 5명,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 신원이 또 특정이 돼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투표소 개표소 앞에 이 시위 고령층 또 이른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외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 보니까 오늘 오후 홍대 입구역 앞에서 한 보수 성향 청년 단체 회원 10여 명이 재선거 요구 집회를 또 하더라고요.
1: 홍대에서요.
0: 예, 네. 뭔가 좀 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목소리. 또 재선거만을 외치는 청년들이 또 따로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초반에만 해도 이제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좀 이제 지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네. 시간 지나면서 좀 변질되고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시위로 가다 보니까 좀 명분도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회 참가자 수도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 와중에 경기장 안에 보름 넘게 갇혀지는 직원이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0: 예,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위해서 이 직원이 있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직원 한 명이 정말 고립된 상태로 지내왔던 겁니다. 시설관리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에 장비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있고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네.
0: 이 고립된 직원은 사실 여기 어떻게 뭐 음식도 들어갈 수가 없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1: 네.
0: 매점 창고 식료품 등을 이용해서 생활하고 있다.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1: 아니, 전쟁통도 아니고
0: 그러니까요.
1: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정말, 예,
1: 네 봉쇄 시위가 이제 길어지면서 애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업계나 뭐 행사업계에도 좀 불똥이 튀고 있다고요.
0: 네, 오늘 개막한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 당초 이 88 잔디마당과 핸드볼 경기장을 무대로 사용할 예정이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공연 장소를 88 호수 수변 무대 또 우리구명 아트홀 이렇게 옮겼어요. 장소 변경으로 갑자기 가수들의 공연 순서가 바뀌게 된 상황도 있고
1: 네.
0: 그래서 보고 싶은데 가수들 다 못 보게 됐다. 뭐 계획이 엉망이 됐다. 이런 하소연이 들리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경우는 좀 나은데 대체 장소를 구하지 못한 행사는 아예 취소가 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주 핸드볼 경기장에서 예정됐던 한 드라마 촬영도
1: 네.
0: 결국 취소가 됐더라고요. 또 오는 28일,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핸드볼대회
1: 네.
0: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코리안 배드민턴 대회 이건 무산이 됐습니다.
1: 아니, 이렇게 예정된 대회도 무산될 정도인데 이게 계속 되는 게 맞는지 이런
0: 그러니까요.
1: 의문도 드는데요.
0: 네.
1: 근데 사실 앞서 왜 한국 남자 펜싱 대표팀이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야 되는데 장비를 못 건네서 빌려서 갔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와중에 오상우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이 핸드볼 경기장 내 네. 이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펜싱 칼, 재킷, 펜싱화 이걸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의 장비를 부랴부랴 빌려서
1: 네.
0: 인도로 출국을 했는데 오상욱 선수가 남자 사부르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을 완파하고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1: 네.
0: 이게 아무래도 원래 쓰던 장비보다 다루기 어려웠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실력으로 극복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볼 경기장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이들 단체들 행정 마비를 호소하고 있고요.
1: 네.
0: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이 사무실 쓰는 이 종목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행정 업무가 안 돼서 계속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가 오상욱 선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시험 볼 때도 내가 쓰던 연필 없고 뭐 문구 없으면 좀 불안해지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오상욱 선수 이렇게 했다는 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뭐 선수뿐 아니라 지금 단체들 행정마비로 뭐 월급도 못 받고 있고 뭐 이렇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빨리 하루빨리 좀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관위원회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이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요.
0: 네, 어제 이제 발표된 진상 규명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서 추가 투표용지를

0: 통보받은 투표소 전국 14,288개의 투표소 가운데 140개였고요.
1: 네.
0: 그중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 26개로 조사가 됐고요.
1: 네.
0: 진상규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으면서 여기다가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 라고 꼬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을 했고 또 송파구 선관위가 이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1: 정말 중구난방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라고 조사 결과를 내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또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1: 네.
0: 감사원 징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이런 것 등을 각종 재방지 대책과 제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이 노전 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허초른 전 사무총장 강동환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을 수사 의뢰 권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1: 네.
0: 뭐 이렇게 되면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최소한은 했다. 하지만은 이 합수본의 수사
1: 네.
0: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뭐 국정조사 이걸 통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검경 합동 수사본부 수사 상황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 시작되죠.
0: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제죠, 목요일이죠.
1: 네.
0: 승인이 됐고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18명의 의원이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할 예정이고요. 국조특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성현 의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 최대 실패이자 총체적 부실이다.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 가리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이번 국조특위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포함해 또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민해야 된다.
1: 네.
0: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지금 당장 시급한 거 개헌보다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 네.
0: 특검의 방점을 찍는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게 여야가 국정조사에는 합의를 했지만 요 선관위를 어떻게 고칠지를 놓고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지금 정부 여당은 개헌을 얘기하고 있고
0: 네.
1: 이제 야당은 특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믿고 할 수 있는 좀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1: 국제 소식으로 가볼게요. 미국과 이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이 커졌는데요.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이 일단 성사되면서 그 종전 그 MOU 서명 이런 것도 좀 다시 좀 되는 분위기인 거죠.
0: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1: 네.
0: 또 다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1: 네.
0: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보복 공습을 했었어요. 이 여파로 어제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이 무산이 된
1: 네.
0: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종전 MOU의 제1조 뭐라고 돼 있냐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에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1: 네.
0: 이걸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한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0: 네. 이제 발빠르게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최악의 고비 일단 넘겼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휴전을 합의해놓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격해서 5명이 숨졌습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해 또 이란, 또 헤즈볼라, 레바논까지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돼요.
1: 네.
0: 사실 휴전이 합의가 되면서 주말 사이에 스위스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들이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1: 지금 이제 미국 특사로 스위스로 이동 중이라고 이런 맞습니다. 뉴스도 나왔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이게 좀 잘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이것도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고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무력 충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말도 지금 안 듣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 가을 총선을 앞두고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타냐후 총리가 좀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압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시작인데 이 한 명 때문에 그것도 본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다시 좀 이제 평화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측에 종전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헤즈볼라 공격 감행하지 말라라고 공개적 경고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몇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그러다 보니까
1: 네.
0: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란과의 관계, 뭐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공격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은 미국의 그 지원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끈끈했었는데
1: 네.
0: 이번에 이제 이란을 공습한 다음에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던 대로 안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계속 이러다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도 끊긴다. 그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
1: 네.
0: 이런 경고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그 정치권을 좀 뜨겁게 달궜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이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네요.
0: 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새벽에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고요. 이 배심원단이 7명 가운데 4명이 술 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1: 네.
0: 이 판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한 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이 재판부는 배심원단 7명이 모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이건 이렇고 어쨌든 관심의 초점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유죄를 받는 그 상황
1: 네.
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 당시에 이 전 부지사 수사 당시에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위증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술 제공 없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 청문회 위증 유죄다 이렇게
1: 네.
0: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날짜와 시간 등에 대한 진술을
1: 네.
0: 여러 번 바꿨다라고 지적을 했고
1: 네.
0: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현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거
1: 네.
0: 이게 배심원단과 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지금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신빙성이 낮다는 게 이제 법원이 판단인데 그렇다 보니까
0: 네.
1: 이전 부지사 측은 일단 이제 타격을 입게 됐는데 근데 이거 이제 술자리 논란 유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배심원단 7명 중 3명은 이제 술자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 특별 점검과 감찰을 통해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또 판단했었어요. 변호인단은 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대검찰청이 이 문제 사건에 대해서 종합특검팀에 이첩을 하기로 했고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온 상황인데 이게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되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항소심에 넘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이번 선고를 놓고 이제 여야 정치권은 각자 좀 상반된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0: 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게 명백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제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다.

0: 이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또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이전 부지사 이 발언에 증언에 대해서 네.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금 뭐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나 박서영 검사 징계도 주춤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좀 짧게 짚어볼게요. 지금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 5개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고요. 또 중앙일보도 220억 규모의 기업 어금을 이제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는데요.
0: 네.
1: 지금 이들 기업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요.
0: 네, 어제 채권자 수십 명이 JTBC 상암동 사옥 앞에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의 유동성 위기나 부도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JTBC 채권 이런 걸 살 때.
1: 네.
0: 그리고 뭐 집 마련과 2세 계획을 위해 1억 원 이상 투자했는데 모든 계획이 멈춰섰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 그리고 JTBC라는 방송국 이미지를 믿고 채권을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 네.
0: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 경영진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리고 법원은 밀실 구조조정 감시하고 서민 채권자 생존권을 최우선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앙그룹 오너 일가는 사재를 출연해서 개인 투자자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1: 네.
0: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 또 경영진의 입장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오너 일가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아바의 워터로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갈게요.

0: 김민아의 잠 못 이룬 밤 김민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뭐 비도 추적추적 오고 네. 기분도 우울한데 정치 뉴스를 보면 좀 좋은 기분이 또 들지 않잖아요. 잠이 오지 않죠. 근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금요일 어제 해외 순방 이후에 이제 직접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그 외에도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맥락을 따지고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0: 네.
1: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0: 확실히 요즘엔 정부 여당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매주 민주당과 이제 정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왜냐하면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또 순방 다녀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거 좀 이례적이었어요.
1: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0: 기자회견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외 순방 갔다 왔을 때 성과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원내 주요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 뭐 이렇게 지도부를 불러서 그 성과를 설명하고 네. 뭐 이해를 구하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나온 해석들이 있었는데 첫째 지금 당청 관계가 미묘하지 않느냐.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도 돌입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좀 피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런 거 관련해서 지지율이 또 하락을 하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 내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1: 네.
0: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런 거고 외교안보적인 그러한 이제 대외적인 맥락으로는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에서 나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1: 네.
0: 정치 현안을 둘러싼 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또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이제 뭐 명청 갈등이니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왔어서 이 순방 성과에 대한 뉴스는 사실 별로 안 다뤄지긴 했었거든요. 이런 답답함 때문에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기자회견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외교 안보 맥락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화 뭐 한참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뭐 짧게 만나고 끝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봤는데 왜냐하면 이런 다자회담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것도 이제 짧은데
1: 네.
0: 그건 따로 이제 일정을 잡아서 공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정상회담을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식사를 바로 옆자리에서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G7 회의 의장국은 프랑스였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또 이런 배려를 해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설명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1: 네.
0: 했고 그래서 북핵 문제를 두고 가장 길게 대화 나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앞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란하고 어쨌든 종전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밀고 당기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끝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어쨌든.
1: 트럼프 대통령 또 빨리 끝내고 싶죠.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이란과의 이런 대결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이 국내 정치적으로 내가 이런 외교적 성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다른 건을 이제 좀 생각하고 싶을 텐데 그게 북한 문제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어요.
1: 네.
0: 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과거에 이제 회담했던 사진을 또 올리면서
1: 네.
0: 그런 신호를 주기도 했으니까
1: 네.
0: 아 이게 상당히 북핵 문제에 관심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 접근하면 안 된다.
1: 그러니까
0: 혹시라도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1: 네.
0: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좀 힘으로 찍어누르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물질 추가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추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1: 네.
0: 이 내용을 놓고 협상할 때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핵 확산을 막는 게 이익이니까
1: 네.
0: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단계적 협상을 제안하는 이런 조언을 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북핵 문제 좀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은 있을 것
1: 네.
0: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 성과가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이제 우리하고 우리의 이익과 맞느냐 이게 중요한데 가령 이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좀 하되
1: 네.
0: 핵 군축 협상을 실질적으로 해서 갈등 수위를 좀 내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이란하고의 이 종전 과정을 봐도 그렇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런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곤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진전이 됐다 하더라도
1: 네.
0: 북핵이 인정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외교적인 능력을 또 우리가 나름대로 발휘를 해야 될 때죠. 그래서 북미 간에
1: 네.
0: 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만 이 협상이 끝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1: 네.
0: 그래야 되는 상황에 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집하면서 러시아 그리고 중국하고 계속 협력을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0: 성과가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이번에 또 유럽연합하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북한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단서들이 있는데
1: 네.
0: 가령 기존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아주 첨예하게 갖지는 않았잖아요. 좀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유럽연합하고의 공동성명에 보면은 이걸 비판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대목인데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교황을 만나서 북한 방문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1: 네.
0: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를
0: 그렇죠.
1: 하고 또 북한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진짜 어떤 스트레스를 취해야 되냐,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해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또 좀 흥미를 이끌었던 게 군함 얘기 를 했다고요.
0: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서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마스가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했던 지난번에 관세 협상 때
1: 네.
0: 얘기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좀 나왔던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1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얘기가 좀 진전이 있는 거냐
1: 네.
0: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미국 법을 보면 미국의 군함은 자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를 하려면 예외적인 어떤 내용을 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러니까 좀 난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가 비전투 군함의 해외 건조를 열어두는 법 개정 절차에 지금 착수한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우리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 건조를 수출하게 되면 조선업에는 진짜 호재가 되겠죠. 일단.
1: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건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게 중간에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게 거의 이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1: 마지막 단계에서
0: 그렇죠? 마지막 단계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건조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조선업의 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방금 말씀드린 건 경제적 효과라고 한다면 한미동맹의 중요한 어떤 진전이다 이런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군함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군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걸 양국이 협력해서 만드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미 간에 논의할 게 많아집니다.
1: 네.
0: 이번에 전작권 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니까 방위비를 우리가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작권을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 자꾸 이제 주한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걸 바로잡아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재밌는 얘기죠 사실. 무조건 4만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부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테니까
1: 네.
0: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은 2만 8,500 명이다 이렇게 바로잡아줬다는 거예요.
1: 네.
0: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이란 재건 비용 뭐 이 들어가는 거 이 비용도 한국이나 일본에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게 외교 안보적으로는 다 테이블에 올라가서 협상할 거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이외에 뭐 캐나다, 독일 등과 방산협력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 대통령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이제 국제 이슈, 그 국제 상황에 대한 이제 얘기였다면은 국내 상황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이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제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그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잖아요.
0: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이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1: 네.
0: 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 발의로 이거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이러한 이름도 나오고 구성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 그리고 견제 이런 데서 다 벗어나 있는 구조고
1: 네.
0: 그리고 위원장이 비상임 구조인 게 책임성을 이제 약화시켰다. 그리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헌법적으로 보면은
1: 네.
0: 위헌 소지가 있는 어떤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문제가 이렇게 누적되는데 개헌이 아니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1: 네.
0: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이제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다만 개헌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정치권이 이제 당리당략을
1: 그쵸.
0: 얘기를 합니다 항상
1: 네.
0: 왜냐하면은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0: 김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흔하게 뭐 상시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에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여서 당장은 이게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이 졸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 입장이라는 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바 하려면은 좀 협상을 좀 진한한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1: 네.
0: 근데 지금 이 선관위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실효적인 어떤 방안을 네. 내놓는 게 참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 네. 드립니다.
1: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정치권이 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여당을 향해서 한 말이잖아요. 이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이게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쭉 나왔는데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좀 이 반대 이런 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1: 네.
0: 잘 못한다 이게 높아졌는데 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뭐 대통령과 여당을 이 예를 들면은 지지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라든가 그다음에 중도층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당 지지층이 서로 이제 좀 분열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민생과 상관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1: 네.
0: 시각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여당은 전당대회를
1: 그렇죠.
0: 중심에 놓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
1: 네.
0: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고 또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
1: 전쟁.
0: 그렇죠.
1: 네.
0: 그다음에 당청 관계는 더 잘 되기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당청 관계 이상 기류에 대한 그동안 분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1: 네.
0: 여기에 특별히 부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이.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당청 관계는 분명히 이상은 있는데
1: 네.
0: 그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늘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는 당청 관계가 안 좋긴 하다는 거죠 지금.
1: 그러니까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명청 갈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농담을 하면서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게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0: 특히나 이제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론가, 운동가 그리고 실천가 뭐 이런 정체성하고 정치인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지난 1주년 기자회견 때 지적한 여당의 태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재차 반복을 한 거거든요.
1: 이른바 그릇론이라고 하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최근에 고관여층이 여당 지지하는 고관여층이 유튜브 중심으로 정치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뭔가 음모론이 나오고 인신공격, 헐뜯기 뭐
1: 네.
0: 이런 게 난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탁한 경쟁을
1: 네.
0: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 정부가 유튜브 채널들한테 광고를 주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1: 네.
0: 특정 유튜브 채널에 광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1: 네.
0: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또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1: 그와 좀 연장선에서 보안수사권 관련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이 뭐 검찰개혁의 한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당대회에서 좀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잖아요. 당심을 얼마나 사로잡느냐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이 보안수사권 관련한 메시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검찰 수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보안사건 폐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는 내용을 또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1: 네.
0: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되는 입장이죠.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1: 네.
0: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한 거고요. 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제가 이미 너무 예민하고 그다음에 오염됐다.
1: 아.
0: 오염된 측면이 있다.
1: 네.
0: 또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라면서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1: 네. 그 지금 여당 내에서 이 관련 논쟁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도 보안사건 완전 폐지 메시지를 이제
1: 네.
0: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뭔가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0: 근데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실제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도적으로 네. 어떤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완전 폐지 이런 메시지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로 보이고 근데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막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또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여당 내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대 입장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전에 검찰개혁 논의를 할 때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소위 강경파 손을 들어준 게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그런 스탠스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권한을 줬으니까 책임도 지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이는데 네. 국회에 맡기되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까지도 요구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면 국회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1: 국회가 책임을 진다는 결국 이제 선거에서 심판받는 뭐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0: 그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책임지는 방법이 그거 말고 또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령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검사들의 보안 사건을 어떤 대안 없이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대안 없이 완전히 이제 없애버릴 경우에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건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아마도 그게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쟁점화 되지 않겠냐.
1: 네.
0: 10월에 이제 중소청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한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그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가서 검찰개혁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1: 네.
0: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 총선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1: 네.
0: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아닐까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가 더 정확히는 여당이 이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은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최근 요 선거 끝나고 뭐 요즘 뭐 당 뭐 명청 갈등 요런 국면에서도 보안 수사권 얘기를 이제 SNS에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어제 최고위에서도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근데 이게 뭐 이런 세계관을 여당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찰을 향해서 꿈 깨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맥락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꿈을 깨라. 그러면 지금은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1: 네.
0: 자신들의 이제 권한을 막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 경고하는 이유는 그러한 검찰의 움직임이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보니까 경고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정부의 태도란 지금 대통령이 보여준 바와 같이 보안 사건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는
1: 네.
0: 좀 대안이 없으면은 좀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1: 네.
0: 검찰 집단이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보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발언은.
1: 네.
0: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맞는 인식이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게 제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초상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1: 네.
0: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검사들이 많이 떠나기도 했고
1: 그쵸.
0: 지금 업무가 상당히 이제 과중한 상황이 그래서 됐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있다고 그래도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1: 네.
0: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고 해서 또는 준다고 해서 검사가 없으면은 뭐 아주 뭐 아쉬운 상황에서 슬픔 속에 사는 거냐? 또는 보안 사건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마구 남용을 해가지고 이 과거에 이제 특수부 수사처럼 할 수 있는 거냐.
1: 네.
0: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 모든 이 보안 사건 논의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 또 이게 상대편이 있다. 이런
1: 네.
0: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프레임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얘기처럼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요 얘기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흐름을
1: 네.
0: 이 정청래 대표가 또 내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또 어떤 뭐 여당 내 갈등 이런 얘기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1: 보안 수사권을 보면 이게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번 기자회견에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종합하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의전이 좋았다. 그리고 해외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과의 어떤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럿이 노력하고 있,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순방에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0: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 가령 지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이번 순방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1: 네.
0: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좀 가만히 앉아있게 된 상황, 그러니까 네. 좀 비는 상황을 보고 얼른 지목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룰라 대통령하고 통역 끼고 대화를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일본 총리는 그런 재주가 없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대통령은 저렇게 어떤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빈틈을 탁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도 저렇게 말을 걸지 않느냐.
1: 네.
0: 통역을 끼고서라도 그런 걸 부러워하는데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1: 그럼요.
0: 가능한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유럽 순방하면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1: 맞아요.
0: 분야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분야에 대한 뭔가 진전된 합의를 이루고 이런 맥락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국격이 업그레이드 된 거 이런 것도 좀 느끼고
1: 네.
0: 또 해외 정상들하고 우리 국익을 어떻게 하면 수호할 수 있을 거냐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1: 네.
0: 국내 언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상황을 딱 보면은 이게 어떤 기분일까.
1: 네.
0: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아마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1: 네.
0: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도 아마 참고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하찮은 얘기냐
1: 네.
0: 얼마나 하찮은 싸움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런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여당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전당대회는 경쟁하는 게 당연한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노선 경쟁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국격에 맞는 정치의 품격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김민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비옴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박중훈의 비와 당신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전 잠시 후 7시 주말엔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이제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거나 비가 그친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내일 오후까지도 태풍급의 강풍이 계속 불어닥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겠고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내일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18도, 춘천 17도, 광주 대구 20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청주 대구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동안에도 30도를 밑돌아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0: IH
1: 인천도시공사.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더 클래식의 여우야였습니다. 오늘 비가 왔다 보니까 비와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 틀어드리고 있는데 비타님이 예전에 자주 듣던 음악 오랜만에 들으니 기분 좋습니다. 음악도 듣고 시사도 듣고 여유로운 주말 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861번 쓰시는 분, 선관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매번 선거를 치른 건지 17일째 농성하는 사람들도 과격한 행동, 과격한 언행 어디까지 갈지 걱정입니다. 선관위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수수방관하는지 왜 저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드네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1217번 쓰시는 분, 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 내리는 오늘도 핫한 이슈를 전하는 큰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는군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내리는 비가 사회 전반에 끼어있는 묵은 때를 시원하게 씻어가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이름에 태자가 클 태자고 임자가 임무 임자 맞는데 이렇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뽑았고요. 또 시원한 가을님, 아까 이제 월드컵에 대한 추억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월드컵을 볼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엄청 큰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최재경님은 2002년대 군대 일병이었는데 01군범 밤새 근무 시간하고 그랬는데 낮에 저녁에 TV 시청하느라고 고참들이 강요해서 힘든 기억이, 참고 졸린데 거리 운동도 힘들었고, 이런 문자를 주셔가지고 뽑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역사 코너 이어갈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저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5: 아무래도 기후위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대체에너지에 대한 의논도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조선시대 때 연료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아니, 주제 선정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매번 어떻게 이렇게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뽑아오시는지.
5: 저도 궁금해서 뒤적뒤적 네. 찾습니다.
4: 진짜 조선시대 연료, 뭐 지금은 사실 뭐 아무리 뭐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거 발달했다고 해도 석유가 제일 메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는 주로 뭐가 쓰였어요?
5: 역시 그런 점에서 가장 흔한 거는 나무였습니다. 옛날에 밥을 지으려면 네. 지금은 가스레인지나 전기밥솥 딱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 떼고 장작 태야 됐죠.
4: 그러니까요.
5: 장작 하다못해 캠프파이어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나무가 젖어 있으면은 연기만 맞아요. 나고 안 나오고 그거 말라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두꺼우면 또 불이 잘 안 붙어요.
4: 그 불 붙이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5: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 시골집 가시면 보시겠지만 미리미리 나무를 모아둬서 비 안 맞게 이제 비누자리가 그런 거 덮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네. 꼭 청개구리들이 살더라고요. 제 경험담이에요.
4: 네. 우와. 네. 어떻게 그걸 경험하셨어요?
5: 아니, 그 어찌어찌 좀 놀러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나무는 밥 지을 때 쓰고 난방할 때, 네. 온돌 때울 때 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기나 그런 걸 말려서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쓰는 등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4: 아니 근데 나무가 진짜 많이 쓰이네요.
5: 그러니까 그렇죠.
4: 음식할 때만 쓰였다 생각했는데 난방할 그쵸. 때도 쓰이고 음식 말릴 때도 쓰이고
5: 그렇죠.
4: 정말 많이 필요했겠어요.
5: 예, 근데 사실 나무의 그런 화력 같은 것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 뗄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떼어야 됐고요.
4: 네.
5: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서 거의 매일매일 나무하러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연기,
4: 네.
5: 대기오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미세먼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난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고 매캐했을 거예요.
4: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직접적으로 도 쬐야 되잖아요. 그쵸.

0: 매고 다니고 예. 지게 매고 가다가 뭐 발견하고 막 이러잖아요.
1: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나무꾼이 나온 동화가 꽤 많습니다. 어. 선녀와 나무꾼, 금도끼, 네. 은도끼. 심지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도 알리바바가 나무꾼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다가 나중에 오. 동굴을 발견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정말 쓸모가 많았고요. 그리고 나무를 베는 일은 아주 큰 기술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기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0: 아, 누구나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군요.
1: 그런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나무꾼 하면 왠지 영악하다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0: 왜요?
1: 아, 선녀와 나무꾼의 주인공은 지금 보면은 인면수심의 도둑에다가 그 여자 납치범이고 게다가 네. 시어머니 챙긴다고 처자식까지 버린 그런 사람이고 네. 알리바바도 어떻게 보면은 도둑 것이긴 하지만 남의 걸 이제 훔친 거잖아요.
0: 아니 선녀와 나무꾼의 나무꾼은 되게 순박한 청년이라고 그래 사슴 도와주고 뭐 이런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나쁜 X네요.
1: 네. 예,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편견이 생겼냐? 왜냐하면 나무꾼은 나무질인 일인데 네. 좋은 나무를 구기 위해서 싸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이제 베어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0: 우리가 생각하처럼 순박할 수가 없고 영악해야 되고 남의 것도 뺏을 그렇죠. 줄 알고 막 힘겨루기도 해야 되고 그랬던 그렇죠. 거네요.
1: 그렇다 하더라도 힘든 직업이긴 했습니다.
0: 네, 나무는 근데 아무데서나 벨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 다툼이 있고 하면은 서로 뭐 구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나님 정부에서도 규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땔감이다 보니까 이미 조선 성종 때서부터 서울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민둥산이 돼 있을 정도로 나무의 남에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밥 짓고 난방 떼고 하려면은 나무를 다 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산사태도 있고 하니까 네. 나라의 법령으로 이 그린벨트를 만드는데 이게 금표라고 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급하니까 당장 밥을 해야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0: 당장 이제 굶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래 이게 좀 해결이 된 게 외지에서 바깥쪽에서 나무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 충청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에서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를 많이 베어서 이걸 한 100개 정도 끈으로 묶은 다음에 한강을 타고 뗏목을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0: 아, 100개를 예, 묶어서 예, 예. 내려온다고요?
1: 그러니까 보통 두 사람이 이걸 몰았다고 해요. 이걸 떼라고 하고 네. 그래서 뗏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강을 타고 내려와서 그 한강 지금의 그 뚝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도착해서 거기에서 잘라서 이제 나무를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뚝섬이 나무시장이 있었습니다.
0: 뚝섬이 나무시장이었어요?
1: 예, 워낙, 예. 그래서 그때 그 떼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한양에 도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생긴 말이 떼돈입니다.
0: 떼돈 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그냥 떼돈이라 생각했는데 뗏목을 예. 실어 나르는 데에서 유래가 그쵸, 된 그쵸. 말이군요.
1: 결국 나무를 갖다 파는 거였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했습니다. 사실 뗏목 타고 온다는 게
0: 그러니까요.
1: 쉽지는 않으니까요.
0: 중간에 또 거친 물살을 만나고 네. 나면 죽을 수도 있고
1: 예, 사실 많았습니다. 네.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떼가 이제 풀려서 나무가 흩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0: 위험도 그다음에 컸던 예. 일인 만큼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었다. 근데 이제 이만큼 나무가 많이 필요했다면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무 심기에 좀 진심인 왕도 있었다고 하던데.
1: 예. 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제 정조였거든요.
0: 정조.
1: 그래서, 예. 그래서 나무한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이제 엽전을 걸어놓고 이건 보호수다라고 표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역시 급한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갔고 그런데 워낙 나무가 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원래 우리나라는 참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많았는데 네. 하도 베어나다가 보니까 남는 게 이제 소나무였는데 나중에 구가니까 소나무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동아리를 만듭니다. 송계라고 하거든요. 네. 소나무 모임. 그래서 이 산해를 지키면서 소나무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선산을 지키고 또 소나무를 심어서 네. 묘목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0: 그건 자발적인 거예요?
1: 네네. 하지만 이만큼 나무를 키워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나무사랑 모임이 등장한 거죠.
0: 지금까지 이제 나무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는 정말 나무 구하기 전쟁이었다는 그쵸.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나무를 연료로 쓰진 않고 이제 석유. 이번에 뭐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에서도 봤지만 석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0: 하잖아요. 근데 이 석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어요?
1: 그 우회로 일러서요. 조선 네. 때 들어온 게 1880년대였습니다.
0: 1880년대요?
1: 네네. 오. 하지만 제대로 연료로 확실히 쓰이게 된 건 이게 1960년대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0: 그전에는 있어도 이게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몰랐겠네요.
1: 뭐 그전에 사람들도 이제 네. 그 석유를 그 램프 킬거나 그런 데 쓰긴 했지만 그 잘 안 쓰다가 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가 정제되기 시작하면서 쓸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이게 화학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화학공학 자체가 석유를 정제하고 그의 부산물을 만들어내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네. 봐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그 석탄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디젤 엔진이나 그런 것들이 석유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게 되고 기차, 자동차, 배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네. 석유의 상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래서 석유 산업은 지금도 세계 최대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0: 근데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석유 대체제를 좀 간절하게 찾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이제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1: 네, 그렇기도 하지만 네. 아무래도 전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써서 네. 배를 띄우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날리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전쟁, 특히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이제 석유 수입료가 막히게 되면서 그때부터 궁해지니까요. 네. 근데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전쟁 무기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정말 석유 대체제를 구하기에 눈이 벌게진 건 일본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날려버린 걸로 이제 보이는데 네. 근데 진짜 석유 없으면 비행기도 탱크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석유의 대체제를 찾아서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0: 이상한 짓이요? 아니 근데 이 대체제로 찾은 게 우리나라 생선 정어리라고 하는데 정어리가 네. 석유 대체제가 될 수 있나요?
1: 그렇죠. 이제 정어리를 네. 안 드셔보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정어리가 굉장히 작고 가시는 많고 기름이 되게 많아요.
0: 기름이 그래서. 많아요.
1: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름을 짜내면 네. 이 기름을 정제해서 혹시 배를 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본이 하게 된 거예요.
0: 아,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음에 한 그러니까 거예요?
1: 그 워낙 정어리가 네. 많았으니까 왜냐하면 1923년서부터 네. 갑자기 한반도에 정어리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고기반 물반 해가지고 그때 그 청진이라든가 포항 근처에 그냥 바닷가에 정어리들이 그냥 잔뜩 떠밀려 와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바구니로 정어리를 주워 먹기만 하면 됐대요. 그런데 이 정어리가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기름이 많으니까 이걸 뜨거운 열로 짜서 쪄서 쫙 누르면 기름이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기름을 가지고 네. 물론 이걸 막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비누를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세제나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로 비행기를 날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전쟁을 해보자라고 네. 한 거예요.
0: 근데 그게 그러면 효과가 있었어요?
1: 있었으면 일본이 안 망했겠죠. 근데 그 독일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0: 독일도요?
1: 예, 네. 그래서 역시 정어리를 잡는 나라였던 노르웨이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 정어리로 기름을 짜려고 했죠. 그래서 네. 당시 정어리 기름 공장이 우리나라 그 동해안과 한 70군데가 만들어지고 이 정어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서 그때 정어리의 도시였던 청진이 대한민국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0: 아, 정어리 얘기는 예. 정말 처음 듣는 생소한 그쵸.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곡물들 다 가져가고 뭐 이런 얘기는 해왔는데 예. 정어리까지 이렇게 수탈 아닌가요? 수탈 아니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해양 자원을 그만큼 많이 빼앗아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것만 가져간 거 아니지만 정말 정어리는 정말 많이 잡아갔는데 네. 정말 재미있는 게 1937년만 하더라도 138만 8천 톤이나 되는 정어리가 잡혔어요. 138만 톤.
0: 어느 정도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정어리가 많이 잡혀서 일본에서는 자 이걸로 전쟁을 하자라고 했는데 네. 바로 2년 뒤인 1939년에 갑자기 동해안에서 정어리가 씨가 마릅니다. 사라져버렸어요.
0: 네네.
1: 근데 정어리가 바로 이렇게 좀 유행을 타서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물고기이긴 했는데요. 근데 일본으로서는 이게 정어리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었으니까 이런 이상한 짓도

0: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근데 너무 재밌네. 왜냐하면 석유 대체제로 예. 정어를 찾은 건데 예. 이게 자연인 거잖아요. 어쨌든 얘네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2년 만에 이제 정어리가 씨가 말라서. 예. 근데 그 정어리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거는 뭐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뭐 기후 변화나 뭐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해류의 변화나 뭐 그런 게 그게 있었던 걸까요?
0: 불과 한 2년 전에 갑자기 자벌레가 번성하거나 러브벌거가 갑자기 생기는 네. 거 거의 그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 자연의 현상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쵸? 거네요. 네.
0: 그래서 이 정어리가 하도 신기하게 나타났다 사라졌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어리의 별명이 일망치.
1: 일망치.
0: 일본을 망하게 한 물고기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1: 그것도 재밌네요. 네, 정어리가 그쵸? 일망치로 불렸다는 것도 네. 또 좀 기특하기도 하네요.
0: 아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정어리 공장에 돈 벌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다가 그럴 때면 망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네. 지금 있는 부산대학교가 네. 바로 그 정어리 잡는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다가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 아니 지금 정어리 얘기 하나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고 진짜 재밌네요. 예. 근데 지금 정어리 말고도 일제 강점기에 그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그 송진도 엄청 채취해 갔다는데 그쵸? 이것도 연료로 쓰려고 가져갔던 거예요?
0: 예. 역시 이것도 포스터로도 남아 있는데요. 네. 대체 기름을 찾기 위해서 찾은 것이 송탄유 아니면 송근유라고 하는데 미술하신 분은 알더라고요. 테레빈유라고 하는데요. 네. 소나무 이제 뿌리 같은 걸로 연료 찐 다음에 그걸 이게 쭉 압착하면은 기름이 나와요. 근데 이걸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배를 굴리고 그 자동차를 굴리려고 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당시 온 조선 땅에 소나무들의 뿌리가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님도 학교에 갔더니 공부는 안 하고 학교 가서 놔주고 소나무 뿌리 잘라오게 했다고. 지금도 국립공원들 같은 데 가시면은 네. 이제 소나무들 뿌리 근처에 오래된 소나무 보면은 V자 모양으로 이제 좀 패여 있고 여기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시멘트나 그런 걸로 이제 몇 군데가 있기도 해요.
1: 네.
0: 이게 바로 이 뿌리를 자르고 그걸 그 메꾼 흔적이죠.
1: 네.
0: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많이 잘라가서 이거를 짜서 송근유를 만들어서 전쟁에 쓰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래서 이 송근유가 잘 쓰였냐 하면은 그러면은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겠죠. 근데 안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도 오키나와에서 이 송근유를 이제 써서 한번 오토바이로 굴려봤더니 네. 하루 만에 망가졌다고.
1: 아.
0: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고 나서 보니까
1: 네.
0: 소나무 뿌리 그렇게 많이 잘 나갔는데 그 나무 뿌리를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진짜 기름을 제대로 짜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정말 애초에 소나무 뿌리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될 텐데 그만큼 궁지에 몰린 나라가 어디까지 이상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까 독일 얘기도 했지만 그쵸? 이 당시 전쟁에서 결국 이제 연료 뭐 지금도 그렇잖아. 연료 확보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했으니까 서로 그런 경쟁을 펼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애꿎은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피해를 더 본 거잖아요.
0: 아무래도 좀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애니팡님은 석유 골로 진짜 신물이었죠. 그리고 또 2849님도 선생님 저도 나무에 추억이 많아요. 저희 고향에서는 가을일 끝나면 봄이 오기 전까지 지게지고 산에 가서 한겨울 나무에서 그걸로 이제 봄, 여름, 가을 농사 일할 때 나무로 밥을 짓고 살았어요.
0: 그렇죠.
1: 뭐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또 시원한 가을님은 이한 작가님의 역사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고 항상 기대돼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추억들 보내주셨는데, 근데 진짜 나무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나무 뭐 옛날 나무 패러 갔다 했지만 그쵸.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0: 근데 진짜 중요했었네요. 옛날 분들은 그 지게지고 나무하러 간 게 추억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책가방 메고 공부하러 가는데 나는 이제 지게지고 나무하러 가는데 그게 소름이 되게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고
1: 네.
0: 또 이제 나무하러 갔다가 남한테 지게를 빼앗기서 그게 되게 서운했던 분들도 많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나무를 안 해오면은 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항상 아침에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노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몰고 가서
1: 네.
0: 나무를 해오는 일들이 정말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나무가 없어 밥을 할 수 없는 일상생활이 지금이 얼마나 살기 편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언제나 이렇게 흥미진

0: 진진한 얘기를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한 작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주스 뉴턴의 퀸 오브 하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AI가 아닌 사람의 손맛으로 영화를 골라드립니다. 영화 감별사 한동원 영화평론가,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나요?
1: 예, 일단 그 개봉 영화요. 네. 그 픽사 팬들 귀가 쫑긋할 영화, 그 토이스토리 5가 이제 개봉했습니다.
0: 와, 대단하네요. 네,
1: 벌써 30년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1편이 95년에 첫 개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센세이션이었죠.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컴퓨터 애니메이션 자체가 별로 없었고, 거의 그 초창기죠.
0: 네.
1: 게다가 이게 그 굉장히 볼만했다.
0: 그 설정도 재밌었어요.
1: 네.
0: 네, 인형들이요.
1: 그 왜 인형들로 했느냐? 네. 그 존 레세터가 이 픽사의 창립자죠.
0: 네.
1: 존 레세터가 감독이자 컴퓨터로 이질감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캐릭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0: 네,
1: 어떻게 할 것인가? 컴퓨터 기술은 한정돼 있고.
0: 아.
1: 그래서 생각한 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인형들.
0: 이게 그 선택을 한 거죠. 이 당시에 그 배경이 있는 거네. 지금으로서 사실 그게 고민거리가 아닐 텐데.
1: 전혀 고민거리가 아닌데, 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고민거리였어. 어떻게 이질감을 없애주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 캐릭터들을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플라스틱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캐릭터들이, 네, 너무 그 성격

0: 이 묘사가 잘 돼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CG라는 걸 잊고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힘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토이스토리 1은 정말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벌써 30년이 되고.
1: 네.
0: 그래서 그 5에서는 우디의 이제 정수리가 드디어 벗겨졌고.
1: 정수리가 벗겨졌어요?
0: 네. 정수리.
1: 우디도 노화를 맞은 건가요?
0: 예, 2편에서 네. 살짝 그런 설정 비슷한 게 나와요. 그 정수리에 이제 뭐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네. 갈색을 뿌려주는 그런 설정이 살짝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엔 그 제시가
1: 네.
0: 그 이번 편의 주인공격이에요. 그러니까 4편에는 보핍이었죠.
1: 네.
0: 그 근데 제시의 목소리가 좀 너무 노쇠했습니다. 목소리 연기가. 이 목소리 연기가 이제 조앤 쿠색이라는 배우가
1: 네.
0: 꽤 유명한 배우죠.
1: 네.
0: 그 스크로브락에서 이제 선생님 역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그 62년생 그 63세예요.
1: 네.
0: 근데 그 현재 이제 제시 역을 27년째 하고 있고
1: 아...
0: 지난 토이 스토리 4에서 7년이 지났는데
1: 네.
0: 그 사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노쇠한 것 같아요.
1: 그때 또 50대였고
0: 예.
1: 아니 근데 왜 그 픽사에서는 이거를 고민을 안 했을까요?
0: 고민을 했겠죠. 근데 픽사에서는 애시당초에
1: 네.
0: 우리 회사는 AI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1: 네.
0: 그 디즈니가 옛날에 스타워즈에서 죽은 배우를 이제 살려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목소리를 따서
1: 네.
0: AI로 재현을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젊은 버전으로 내보낼 법도 한데
1: 네.
0: 픽사는 우리는 AI를 제작에 그 도입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미 천명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제시 목소리를 그냥 그 좀 나이 많은 분의 좀 할머니 목소리에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1: 네.
0: 제시 캐릭터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1: 아.
0: 게다가 이제 그 버즈라는 버즈 라이트이어 그
1: 네.
0: 로봇 로봇 그 캐릭터하고 그 로맨스도 있어요.
1: 아.
0: 로맨스도 있고 이제 결정적인 그 로맨스의 결정적인 장면들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 그 젊은 소녀풍의 캐릭터가 그 좀 할머니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몰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1: 캐릭터와 목소리 간의 이질감이 있네요.
0: 예.
1: 설명 들었을 때는.
0: 좀 그 뭐랄까 네. 톰 행스나
1: 네.
0: 그 팀 앨런 같은 다른 남자 배우들은 좀 덜 티가 나요. 목소리 관리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덜 티가 나는데 이 조앤 쿠색은 좀 많이 그 노쇠한 목소리가 나와서 좀 안타깝고요.
1: 근데 이야기는 어때요?
0: 이야기 자체는 그 AI 기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1: 아.
0: 그 메인 빌런인데
1: 네.
0: 이번 편의 메인 빌런인데 그 릴리 패드라는 이름의 이제 AI 탑재 그 스마트 패드가 나와요.
1: 아, 이번에 빌런이 스마트 패드예요. AI 탑재된.
0: 네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는 건 이제 토이스토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왜냐하면 토이스토리가 이제 장난감인데 지능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 알고 보니까 장난감들도 지능이 있고 생명이 있구나. 이제 이게 토이스토리 상상의
1: 네.
0: 기본인데 이 디바이스 자체는 처음부터 생명도 있고 지능도 있는 캐릭터죠.
1: 네네.
0: 이제 게다가 이제 통신 기능까지 있고 그래서 주제가 장난감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하고 디바이스는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해 주잖아요. 통신 기능이
1: 네.
0: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에 대한 이제 이슈가 나오거든요.
1: 네.
0: 다루거든요. 그래서
1: 네.
0: 사람하고 사람을 이제 연결해 주는 문제로 주제 자체가 좀 옮겨가요. 게다가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픽사는 AI에 대해서 좀 뭐랄까 반감 같은 게
1: 네.
0: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작에 AI를 도입하지 않는다. 천명을 했고 이제 이런 테마가
1: 네.
0: 이제 과거로의 퇴행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을 지킨다.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기 굉장히 좀 까다롭죠.
1: 네.
0: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면 메시지 전달이 좀 이야기에 발목을 잡는
1: 아.
0: 네, 그런 형국이 좀 오게 되죠. 그래서
1: 그러니까 픽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었겠어요. 이 AI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고 이게 대세니까 대세 흐름은
0: 그렇죠.
1: 있는데 사실 이게 정체성인 거잖아요. 토이스토리
0: 그렇죠.
1: 정체성을 또 포기할 수도
0: 네.
1: 없고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한 것 같네요.
0: 네,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
1: 네.
0: AI를 일방적으로 빌런이다 라고만 몰아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중립적이고
1: 네.
0: AI도 쓰기 나름이다 라는 이제 좀 뭐랄까 좀 뻔하다면 뻔할까 그런 교훈적인 좀 중립적인
1: 네.
0: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데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죽었어요.
1: 아.
0: 게다가 그 지난 4편에서 이런 메시지보다는 그 장난감들의 뭐랄까 고뇌, 네. 고뇌와 그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면 아. 인형적인 그 고뇌들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심리.

0: 그리고 굉장히 잘 반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이나 네. 캐릭터들 잘 버무렸고 그래서 4편이 저는 굉장히 높은 그 1편을 제외하면 거의 최고의 이제 완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4편하고 비교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의 그 밀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그래서 스토리는 좀 아쉬웠다 이번 편은.
0: 네. 네. 그래서 1편에서 5편까지 이제 순위를 매기라면 전 단연 5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 오늘 또 토이스토리와 좀 비교해서 소개할 작품이 있는 거죠.
0: 네. 이렇게 해서 그 좀 메시지에 짓눌린 듯한 그 토이스토리 보고 나니까 메시지 따위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데 이런 애니메이션 흔하지 않죠. 게다가 성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네. 토이스토리5하고는 거의
1: 상반되네요.
0: 예, 대극점에 네. 있어요. 그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는 제목의 그 OTT용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극장용은 아닙니다. 시리즈예요.
1: 네네네.
0: 시리즈인데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듯이 이제 칼잡이 시대물입니다. 사무라이 시대물인데
1: 근데 푸른 눈이에요.
0: 네. 푸른 네. 눈이라는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일단 먼저 알려 드릴 게 이제 네. 절대 성인용입니다.
1: 아,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0: 네네. 네. 절대 성인용.
1: 절대 성인용.
0: 게다가 19세 이상도 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민망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이제 수위의 네. 성인용입니다.
1: 그래서 조심해야겠어요.
0: 예, 이거는 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서로 보면서 좀 민망해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귀멸의 칼날이 19세였는데
1: 애들이 많이
0: 봤죠. 예, 어린이들이 많이 봤죠. 네. 그때 많이 방심들 하셨어요. 그럼 괜찮네. 19세인데도 같이 볼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방심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1: 아, 이거는 절대 예. 성인용이다. 아이들은 네네. 보면 안 된다. 네. 이거 주의하셔야겠고요. 예. 아까 스토리 얘기를 했잖아요. 예, 푸른 눈의 예. 사무라이 어떤 얘기예요?
0: 이 푸른 눈에라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포스터를 보시면 네. 주인공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 삿갓을 쓰고 사무라이인데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경을 꼈을까? 네. 이게 멋으로 낀 게 아니라 푸른 눈을 가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노란색 색안경을 끼면 네. 푸른색이 이제 녹색 비슷하게 그쵸. 또는 이제 검정색 비슷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네. 푸른 눈을 감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 배경이냐면 네. 1633년에 그러니까 17세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쇄국 정책이 시작돼요.
1: 네.
0: 그래서 외국인이나 백인들 네. 이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고 그 혼혈인들은 네. 완전히 천대를 받아요.
1: 아 여기 그럼 이 주인공이 푸른 눈이라는 거는 외국인이거나 혼혈이거나
0: 혼혈이네요.
1: 아 네네.
0: 그러니까 그 백인 아버지하고 네.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그 천대를 받았어요. 악마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천대받는 존재로 태어나게 한 백인 아버지 후보가 4명이 있어요.
1: 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0: 예, 누군지 모르는데 네. 그때 일본에 4명의 백인이 있다.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아버지 후보들을 찾아내서 전원 처단한다. 이런 아주 단순한.
1: 얘기 자체는 진짜 단순하네요.
0: 예, 복수극입니다.
1: 네. 그럼 이거는 영화 키비를 이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를 옮겨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네네. 뭐 일단 설정은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이 영화의 좀 디테일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은 네.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주인공 캐릭터도 단순하게 이제 검객 캐릭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면적인 캐릭터입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굉장히 상처받은 어린애. 아무한테도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애. 그다음에 사랑받지 못한 여인. 네. 그래서 남장을 하고 다녀요. 그 여성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의 목표는 이제 복수이기
1: 복수.
0: 때문에. 예, 여성임은 자기의 약점이죠. 여성임을 네. 드러내는 건. 그다음에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없는 이제 외톨이. 예, 고독한 승냥이죠.
1: 네.
0: 이런 다면적인 캐릭터들이 이제 한 캐릭터에 녹여져 있는데 이 캐릭터들은 이제 주변 캐릭터들이 받아주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 어린이의 캐릭터는 이 주인공 이름이 미즈인데 네. 이제 물이라는 뜻이죠. 미즈가 그 칼잡이이기도 하면서 본인이 칼을 만들기도 해요. 본인이 어렸을 때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 검부라고 하죠. 그 도구장이라고 하는데 그 칼 장인 맹인 장인인데 이분이 그 이 주인공을 구해줘요. 아. 그러면서 칼을 만드는 걸 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칼을 쓰는 법을 이렇게 스스로 익히게 되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0: 칼잡이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부분은 네.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히던 그 마을의 불량배 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 같은 애가 있었어요.
1: 네.
0: 걔를 이제 커서 만나게 됩니다. 고향 출신. 근데 이 그 불량배 대장이 이름이 타이겐인데 이 불량배 대장이 나름 고수 검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타겟을 그러니까 주인공이 타겟을 찾는 과정에서 네. 이 검객을 만나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대결 과정에서 원수지간이 되고 이 원수지간이 이제 조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이제 연인으로 발전한
1: 네.
0: 예, 이런 재밌는 구도인데
1: 아, 이게 이 타이겐이란 친구가 어릴 땐 친구였는데
0: 어릴 때는 괴롭혔어요. 예, 앞장서서 괴롭혔고 네. 이제 커서도 대결을 한번 제대로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수지간이 돼요.
1: 네.
0: 이제 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조력자가 되는데 이 조력자가로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게
1: 근데 이 과정이 진짜 재밌겠네요. 원수에서 연인으로 네. 발전한 이 중간 과정이 어떤 일들이 있었나
0: 이 알리바이가 어떤 알리바이 네. 알리바이가 있냐면 이 타이겐이 그 마을 그 성의 영지의 공주하고 아케미거든요. 아키 이름이 근데 공주하고 결혼하게로 돼 있는데 미즈하고의 대결에서 그 머리 뚜껑이 살짝 잘리는 치욕을 네, 당합니다.
1: 어.
0: 머리가 살짝 벗겨져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치욕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욕을 벗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미즈를 죽여야 돼요.
1: 아.
0: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려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만 되는데 너는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1: 아.
0: 그래서 이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일단은 보호해놓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1: 아.
0: 라고 하면서 둘이서 그 미즈를 보호하게 됩니다. 타이겐이
1: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돕는 관계네요.
0: 예, 예, 예.
1: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살려놓는 뭐 이런 관계입니다.
1: 네.
0: 그런 관계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애정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할까 말까
1: 네.
0: 하는 뭐 그런 굉장히 재밌는 이제 전개가 이어지죠.
1: 네.
0: 이게 그 이 작품의 좀 백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푸는 그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간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외톨이라는 이 주인공이 외톨인데 이
1: 네.
0: 외톨이라는 부분을 받아주는 또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좀 어두운 얘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황폐한 영혼들이 이렇게 득실거리는
1: 네.
0: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게 뭐랄까요. 그 달기만 한 음식에 살짝 소금을 넣어주면 이 단맛이 더 살아나지 않습니까?
1: 아,
0: 이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이고
1: 네.
0: 좀 뭐랄까요. 그 듬직하달까요? 뭐 그런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 국수집 아들인데 손이 없습니다.
1: 아.
0: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주인공의
1: 네.
0: 이 무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집을 나와서 제자로 따라 나서요.
1: 네.
0: 근데 손이 없는데 사무라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재밌는 캐릭터죠.
1: 네.
0: 그래서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그 대사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그 이 링고라는 이름의 이 캐릭터인데요. 이 링고에게 최고의 사무라이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 최고의 사무라이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고독하게 가야 되고 두루미가 산들바람으로도 길이 틀어지는데 너는 나한텐 태풍이다. 계속 쫓아내려고 그래.
1: 네.
0: 그런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가 거듭될수록 이 링고라는 캐릭터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성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그 이 영화의 이 작품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미즈 주인공인 미즈를 가운데 두고 이제
0: 네.
1: 스승이 있는 것이고
0: 네.
1: 그다음에 타이겐 이제 원수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타이겐이 있고 또 이 계속 쫓아다니는 링고라는 인물들이
0: 네.
1: 있는데 이 인물들의 캐릭터도 되게 다양하고 이 주인공을
0: 네.
1: 떠받쳐 주면서도 주인공을 또 부각시키는 역할들도 하는 거네요.
0: 네네. 그러면 네. 근데 주인공의 반대쪽에 누가 있느냐? 물론 빌런이 있습니다. 이 백인 빌런이에요. 이 백인 빌런이 그 일본에 뭐 총을 수입해서
1: 네.
0: 그 검으로만 싸우는 시대에 총이라는 신무기를 도입해서 일본을
1: 네.
0: 정벌하려고 해요. 그런 음모를 가진 인물인데
1: 네.
0: 사실상 이 빌런보다는 그 이 이야기의 주축은
1: 네.
0: 아까 살짝 말씀드린
1: 네.
0: 그 타이겐이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성주의
1: 네.
0: 그 딸, 영주의 딸인 아케미라는 공주.
1: 네.
0: 이 둘이 서로 이제 주축을 이루는 캐릭터입니다.
1: 아, 지금 타이겐이 아니라
0: 예.
1: 타이겐과 결혼하려고 했던 아케미가
0: 예.
1: 미즈와 이 푸른 눈의 사무라이 두 주축이라고요.
0: 네, 푸른 네. 눈의 사무라이라서 이게 무협 영화.

0: 근데 두 여성이 사실 이제 이야기의 주축을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네. 미즈가 그 외로운 외톨이 개인을 그 상징하면 아케미는 조직. 미즈가 야생이면 아케미는 제도. 그다음에 미즈가 이제 몸이면 아케미는 두뇌. 네.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대극점을 딱 이루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아케미가 처음에는 그 남자들의 게임에서 네. 일개 칩으로 이제 칩으로 그 다루어지다가 여기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여기서 굉장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다가
1: 네.
0: 그 미즈를 만나면서 여기서 점점 벗어나면서 혼자 그 메인 플레이어로 일어서는 과정이 이제 있어요.
1: 이게 또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네. 거네요.
0: 그래서
1: 네.
0: 이 작품은 이제 그 주인공 칼잡이도 그 여성이고
1: 네.
0: 그다음에 아케미 그 반대쪽에 있는 아케미도 여성인데
1: 네.
0: 미즈는 자신의 성별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고 아케미는 자신의 성별이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여성이에요.
1: 아, 이런 설정도 재밌네요. 네네. 완전 상반되는 캐릭터네요.
0: 네네.
1: 네.
0: 그래서 그 이 두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고 이 작품의 이제 최고 에피소드들 중에 최고의 이제 백미라고 손꼽히는 게 이제 5화.
1: 네.
0: 그 낭인과 신부라는 제목의 5화인데 여기서는 그 일본의 분라쿠라고 하죠.
1: 네.
0: 그 인형극을 도입을 합니다. 인형극의 형식을 도입을 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세 부분이 동시에 그 교차되면서 보여져요. 근데 과거는 뭐냐면
1: 네.
0: 미즈한테 예전에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있었던
1: 네.
0: 그 이야기.
1: 과거요?
0: 예, 네. 미즈가 왜 이렇게 황폐한 사람이 됐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1: 네. 근데
0: 미즈가 예전에는 그나마 여성성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이제 완전히 버리게 되는
1: 네.
0: 그런 계기를 보여주고 이게 과거고. 그다음에 미래를 보여줘요. 이게 7화에 나올 얘기를 5화에서 끌고 나옵니다. 근데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이 아케미가 궁에 가게 되죠.
1: 네.
0: 궁에 가서 이 분라쿠 공연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라쿠 공연이 미즈의 과거하고 이제 교차가 되면서
1: 네.
0: 미즈의 과거가 어떤 사연이었나, 미즈의 심리 밑에는 뭐가 있었나를 네. 이 분라쿠 인형극으로 보여줍니다.
1: 아.
0: 이 분라쿠 인형극도 굉장히 네. 이제 시각적으로도 네.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됐어요.
1: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분라쿠를 보면은 아 미즈가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네. 알 수 있는 거네요.
0: 네네.
1: 네.
0: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게 중간에 끼어드는 게 현재. 현재가 끼어듭니다. 현재에서는
1: 네.
0: 그 이야기에 흘러서 미즈하고 아케미가 같은 공간에서 엄청난 적을 두고 싸워요.
1: 네.
0: 그래서 둘이 완전히 동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둘의 운명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5편 그 5화가 그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1: 네.
0: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도 탁월하고 이 이야기 전체에서도 되게 굉장히 큰 분기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에미상을 탔는데 2024년에
1: 아,
0: 에미상을 수상했어요.
1: 네.
0: 근데 이 에피소드에 에미상이 주어졌어요.
1: 네. 아니 지금 저는 이거 보지도 않은 거고 이게 내용 사전 이제 정보도 없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푹 빠져드네요.
0: 네.
1: 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 핸섬님이 액션이 죽인다.
0: 아 그렇죠.
1: 네, 푸른의 사무라이 시즌 2 대체 언제 나올지 하면서 링고 캐릭터 엄청 강해질 것 같아요라고
0: 네.
1: 하셨는데 이거는 뭔가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이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신 분도 계실 거고 2023년 작품이니까요.
1: 네.
0: 예, 근데 그 비주얼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0: 액션 얘기를 하셨는데 액션을 굉장히 잘 연출을 했어요. 근데 막 연출한 게 아니고
1: 네.
0: 애니메이션이라고 막 나간 게 아니고 실제 배우들이 액션 배우들이 연기한 걸 로토스코핑이라고 그러죠.
1: 아.
0: 그러니까 실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그래서 최대한 이 영화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애니메이션 같지 않은 애니메이션.
1: 아.
0: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희한한 게 이
1: 네.
0: 작품을 보다가 작품 화면 정지를 시키면
1: 네.
0: 회화 같아요. 굉장히 그 그림 같아요.
1: 디테일하게 예. 그렇네요.
0: 목판화,
1: 네.
0: 일본 목판화 같고 그다음에 이 붓터치가 살아있습니다.
1: 네.
0: 배경화에는.
1: 어.
0: 그런데 플레이를 하면 실사 영화 같아요. 애니메이션 같죠.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하셔야 될 겁니다.
1: 되게 기대돼요.
0: 예.
1: 이게 그림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0: 네.
1: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네요. 그림만으로도.
0: 네. 그러니까 네. 인물은 3D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인데 마치 2D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이게 셀 쉐이딩이라는 기법인데
1: 네.
0: 그 2D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1: 네.
0: 일본의 이제 우키요에 느낌이 나도록 네. 이렇게 인문적인 글

0: 이고 배경화는 일본 근대 목판화의 이제 대가 요시다 히로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목판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걸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고요.
1: 네.
0: 이제 촬영에서도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은 렌즈 같은 걸 그 카메라의 렌즈 같은 걸 별로 고려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그 작품을 만든 이제 제인우 감독은
1: 네.
0: 애니메이터들한테 매 장면마다 렌즈를 지정을 했어요. 이런 렌즈를 써라. 저런 네. 렌즈를 써라. 그래서 실사 그 영화 같은 느낌이 나죠.
1: 네.
0: 그리고 조명 자체도 그 장면 안에 있는
1: 네.
0: 그 자연 조명. 자연 조명만 썼어요. 그러니까 달이 뜨면 달 이외에는 조명이 없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설정을 했습니다.
1: 이거 전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같지 않게 하려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0: 예, 예. 그러면서도 이제 회화적으로 아름답죠. 어. 그래서 굉장히 이 미적으로
1: 네.
0: 상당한 저는 그 성취다 그 생각을 하고 상당한 그 모험이었을 거고 이게 상당한 성취를 거뒀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스토리도 좋고 네. 기술적으로도 네. 완벽하고 네. 진짜 뭐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예,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1: 네.
0: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그 헐리우드 작가예요. 그러니까
1: 네.
0: 작가주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이제 로건이나 블레이드러너 2049 같은 작품의 이제 작가였고
1: 네.
0: 그 부인이죠. 앰버 노이즘이라고 그 저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이 둘이 그 공동 기획하고 크리에이터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부부가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앰버 노이즘이가 본인들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15년 전에.
1: 네.
0: 딸을 낳았는데 눈이 파래요.
1: 아.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굉장히 이걸 신비롭게 바라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나 뭐 좀 뭐 차이
1: 네.
0: 같은 뭐 그런 경험들이나 이 아이의 이제 미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딸의 별명을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고 지었는데
1: 네.
0: 이게 이제 작품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게 네. 기획이 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원어가 더빙이에요. 그 모든 제작진이 미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미국 크리에이터에 미국 감독에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이 애니메이션 하청을 맡은 회사는 프랑스 회사예요.
1: 그럼 일본 사람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거네요?
0: 예, 근데 더할 나위 없이 일본스러워요. 이게 마치 캐대언이
1: 네.
0: 우리나라 그 한국 국적의 이제 제작진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1: 네.
0: 굉장히 한국스럽잖아요.
1: 오히려 더 외부에서 보는 게 객관적일 수도 있겠어요.
0: 예, 예. 네. 오히려 외부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캐대언을 만들었다면 이 정도로까지 한국스러웠을까 하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일상이라서
1: 그쵸.
0: 작품에 이걸 이런 걸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 그 생략해 버리거나 놓쳐 버리는 것들을 바깥의 눈에서 보면 더 이게 신선하게 보시고
1: 예. 신선하고
0: 네.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적입니다.
1: 네.
0: 예, 그 미국 제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원어인 영어보다는
1: 네.
0: 일본어로 들어야 이게 제맛인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죠.
1: 영어로 들어야지 된다고요?
0: 네네.
1: 네,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 호평을 하셨지만
0: 네.
1: 또 좀 단점도 있다고요?
0: 예, 단점 물론 모든 작품 그 단점이 있는데
1: 네.
0: 그 미즈의 이제 복수의 동기가
1: 네.
0: 좀 설득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자들은 모두 처단한다. 근데
1: 네.
0: 이 그런 동기를 가지기에는 너무 집요하고 너무 좀 악랄하달까요? 악랄한 복수심이
1: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0: 예.
1: 여러 명을 죽이겠다는 거니까.
0: 예, 이게 네. 시즌 4까지 이제 스토리가 기획이 돼 있다는데
1: 네.
0: 타겟이 무려 4명이고 한 명은 이번 시즌에 처단했는데 앞으로 이제 3명 남았어요.
1: 아구, 네.
0: 예, 근데 그 좀 구체적인 동기가 있어야 사람들 이제 관객들한테 이렇게 심정적으로 와닿는데 이제
1: 네.
0: 그런 구체적인 동기는 없다.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과도한 슈퍼맘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1: 과도한 슈퍼맘이요?
0: 네, 너무 네. 너무 그 상처 안 받아요. 너무 안 죽어요.
1: 아, 옛날 우리 영화 같네요.
0: 네.
1: 네, 옛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찔러도 다쳐도 뭐 이렇게 물에 빠지고 뭐 별걸 다 겪는데도
1: 네.
0: 그냥 살아남고 멀쩡하게 잘 싸웁니다.
1: 네.
0: 그리고 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잔혹하기도 하고 성적 묘사도 굉장히 하드코어고
1: 네.
0: 거기에 이제 고증도 약간 좀 그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1: 네.
0: 중요한 거는 이 작품 어디까지나 판타지고
1: 네, 네.
0: 현실 은유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이제 교훈과 메시지보다는 이제 욕망에 집중하는 아주 단순함이 네. 오히려 이제 빛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오늘 이제 토이스토리 5와 또 푸른 눈의 사무라이 짚어봤는데 이 설명 들으니까 푸른 눈의 사무라이는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0: 사리오도 뭐 한번 예, 봐도 되고요.
1: 예, 네. 저는 푸른 눈의 사무라이 그냥 저도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네. 시작하니까 끝을 낼 수가 없었던. 예.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한동안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CBS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아 화제의 중심이 됐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이야기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파산 위기까지 내몰린 사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이야기까지 곽재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함께 펼쳐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3번째 페이지. 젠슨 황과 더불어 검정 재킷 하면 떠오르는 남자, 편성 물량을 말짱 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4: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깐부회동, 삼겹살 회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성공한 CEO이기 전에 천재 엔지니어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지난주에 또 알찬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젠슨 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젠슨 황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좀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5: 아, 재밌죠.
4: 아홉 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좀 학창생활을 좀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5: 네, 1963년 대만 출생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화학, 그다음 정유 이런 쪽의 이제 기술자, 기술인으로 이 곤론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화학산업 에틸렌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로, 또 정유 이야기도 하면서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이런 공업 중에서도 화학공업이나 정유공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장사하기 좋은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 그렇죠.
5: 대만도 애지간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도 화학산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런 추세를 타고 1960년대에 젠슨 황 아버지께서도 그런 류의 일들을 하시면서 기술 산업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머니께서는 교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자라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정유 쪽 회사에서 이제 뭐 딴 데로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사도 어릴 때도 많이 다녔어요. 대만 안에서도.
4: 예, 예.
5: 그러다가 태국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가지고 온 가족이 일단 태국으로 이사를 한번 갑니다.
4: 아, 그래요?
5: 그래서 태국에서 어린 시절을 또 좀 보내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나는 태국에 사는 화교로 대만 출신의 중국인으로 사나보다, 뭐 어릴 때라서 그런 인식을 없으셨겠지만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4: 예, 예.
5: 아버지께서 출장

0: 으로 미국의 뉴욕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셨거든요. 어.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미국에서 살고 싶다. 우리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미국 애들하고 같이 자라나면 좋겠다.
1: 아메리칸들이.
0: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품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태국의 좀 정치 불안 같은 게 좀 닥친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뭐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태국에서 살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애들을 미국으로 먼저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젠슨 왕을 미국으로 일단 먼저 유학을 보냅니다.
1: 아, 먼저
0: 조기 유학을 꼬꼬마 때 초등학교 때
1: 꼬꼬마 때
0: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예. 근데 이제 태국에서 살면서도 이제 영어를 알면 좋고 그리고 미국에 갈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영어를 애가 좀 알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린 젠슨 왕한테 영어를 가르치려고 막 되게 노력을 하셨대요. 아. 근데 뭐 마땅히 뭐 요즘처럼 무슨 뭐 요즘 뭐죠 무슨 뭐 이상한
1: 치워.
0: 올빼미 같은 게 나와가지고 굴러다니면서 뭐 영어 알려주는 앱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께서 과감하게 사전 같은 거 펼쳐가지고 단어 10개를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예. 젠슨 왕한테 내일까지 이거 외워라 라고 하면 그 다음날까지 젠슨 왕이 그걸 다 외우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안 하면 뭐 뭐라고 하면서 벌주고 이런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아니, 영어를 좀 단련을 시킨 다음에
1: 왜? 어머니의 교육법인데
0: 뭐 그럼 그렇겠죠 뭐 예, 예, 예, 예. 60년 70년대니까 그래서 대만 출신의 젠슨 왕이 친척의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기숙학교를 갑니다. 기숙학교 중에서도 좀 특별하고 돈도 꽤나 받는 그러니까 아무 학교나 간 게 아니고요. 고르고 골라서 좀 특별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학교라고 해서 들어간 곳이 네. 기숙학교는 맞는데 네. 그리고 특별한 곳은 맞는데 되게 뭐랄까요. 천재들을 영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쪽으로 특별한 학교인 것이 아니라 되게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 학생들 있죠. 사고치고 온 학생.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 가냐 마냐 했는데 겨우겨우 감옥에 안 간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을 다시 한 명의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쪽의 특수한 학교였던 거예요.
1: 약간 참교육에 나올 것 같은.
0: 원래 젠슨왕이 가보니까 예. 학교 완전 이상한 거예요.
1: 예.
0: 학교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워낙에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 뭐 이런 거 가르쳐, 영어 이런 거 가르쳐봐야 물론 뭐 미국에서 영어 가르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하겠지만 네. 그런 거 가르쳐봐야 애들이 별 호기심도 안 느껴하고 크게 교육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어떤 성실한 삶의 즐거움을 좀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이런 게 있었대요.
1: 이건 보통 재소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켄터키 주에 담배 그 식물 있죠. 담배밭에서 일하는 시간 이런 게 있었대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젠슨왕이 이때 9살 10살 때거든요. 예, 예, 초등학교 예. 저학년 이럴 때인데 가가지고 진짜 황당했대요. 나름대로 태국에서 네. 좀 똘똘한 공부 잘하는 그런 어린이였는데 미국의 좋은 학교로 해가지고 갔는데 네. 부모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어릴 때니까 뭐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이럴 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진짜 황당했대요.
1: 진짜 힘들었겠네.
0: 그리고 기숙학 학교니까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가지고 룸메이트가 일단 17살이었어요. 네. 그거부터 일단 이상하죠. 자기는 9살인데 룸메이트가 17살이라는
1: 몇 년을 꾸른 거야.
0: 일단 이상하죠. 예, 예, 예. 룸메이트가 꼬꼬마 어린애가 왔으니까 좀 약간 귀엽게 봐준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잘 지내보자 내 이름은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우리 학교는 무슨 선생님이 뭐를 잘 지켜야 되고 숙제는 뭐가 힘들고 이런 거 얘기해 줄 법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룸메이트를 처음 만났는데 룸메이트가 갑자기 셔츠를 걷어올리면서 자기 배를 보여주는데 네. 배에 칼자국이 있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1: 네.
0: 와, 나 험하게 살았다 뭐 이런 거 하고.
1: 근데 9살이랑 같이 학교를 다닌다는 거 자체가.
0: 그죠?
1: 예. 그쵸, 그쵸.
0: 그래서 예. 그때 그 켄터키주 학교에서 진짜 많이 맞았대요. 이런 나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예. 진짜 많이 맞았대요.
1: 예.
0: 그리고 그 룸메이트 있죠. 그 룸메이트도 무서운 애였대. 그런데 룸메이트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 룸메이트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1: 글을 알려주나요?
0: 17살 뭐 칼자국 있다 자랑하더니 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놀리다가 큰일 나겠죠?
1: 큰일 나죠.
0: 예. 살살 접근해가지고 딜을 했대요.
1: 어떻게 해요?
0: 걔한테 예. 내가 아무도 모르게 네. 글 읽는 거 내가 가르쳐줄게. 예. 대신에 나한테도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좀 해달라. 걔가 이렇게 벌크업 하는 거 이런 거 알려줬대요. 17살짜리가 9살짜리 10살짜리 젠슨왕한테 네, 네. 벌크업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줬대요.
1: 또 그런 형아들은 내가 글 공부하는 거 소문나면 싫어하거든. 몰래 알려주는 거지.
0: 그래서 거기에서 젠슨왕이 정말 세상에 제일 험한 곳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그런 단련을 했다. 라고 스스로 많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아. 어떤 기사 같은데 보면 약간 젠슨 왕이 뭐 뭐랄까요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화장실 청소를 뭐 솔선수범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좀 풀이한 데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예. 모든 애들이 약간 왕따 같은 걸 시키고 괴롭히려고 못 모르는 이때만 해도 영.

0: 영화가 좀 어눌했다고 언어는 어눌할 수밖에 없죠. 아, 태국에서 살다 왔는데 대만 출신으로 태국에서 살다 왔는데 영어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괴롭힌다고 일부러 예, 이런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많이 시켰던 것 같은데
1: 견디기 쉽지 않았겠다.
0: 예,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런 식으로 혼자 유학 왔다가 사실 삐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때 젠슨 왕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되게 컸습니다. 사실은. 예, 예, 예. 그런데 어떤 불굴의 의지,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강인한 생존력 이런 걸 다 발휘해가지고 의외로 살아남은 거예요.
1: 살아남았어.
0: 꿋꿋하게 예. 살아남은
1: 정신력이 업그레이드.
0: 예, 젠슨 왕 나중에 무슨 이런 그 명문 대학교 졸업생들 있는 그런 데 앞에서 그런 졸업 축하 연설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런 식의 명대사 비슷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1: 뭐라고요?
0: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해봤다. 뭐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거기서 내공이 쌓인 거예요.
0: 그러다가 2, 3년 지나가지고 네. 이제 부모님도 미국으로 건너오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오레곤주에 정착을 해요. 오레곤. 그래서 오레곤주에 있는 학교로 가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레곤주에 있는 평범한 학교에 가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완전히.
1: 아, 그렇지, 그렇지. 네.
0: 그래서 시체말로 완전 그 학교에서 날아다닙니다. 진짜. 완전 천국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인데, 다른 네. 학생들은 아, 우리 학교는 숙제도 너무 많이 해주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젠슨 왕은 아니 이거 뭐 숙제만 하면 아무도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라고 괴롭히는 사람도
1: 그렇죠,
0: 없고
1: 그렇죠.
0: 이거 천국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진놀이 하면서 괴롭히는 애가 3명이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힘들다 딴 애들 이럴 때 뭐라고 학생들 중에 일진놀이 하는 애가 3명밖에 없다고 와 천국이네 이러면서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야.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잘하고 뭐 학교 생활에 모든 걸 다 잘합니다.
1: 네.
0: 스포츠 이런 것도 되게 잘했어요. 예. 수영도 거의 선수급으로 잘하고요. 아, 뭐
1: 탁구를 잘 쳤다던데.
0: 탁구 예. 같은 경우에 예. 진짜 잘해가지고 거의 뭐 미국 대표 선수급까지는 좀 과장일지 몰라도
1: 청소년 대표
0: 예, 오레곤주 네. 대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으로 선수급으로 엄청나게 막 무슨 스포츠 관련 잡지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예. 사진도 실릴 정도로 예. 뭐 그런 학교 생활 엄청 잘하는
1: 그 눈물의 벌크업을 했으니까 또
0: 정말 이렇게. 행복한 예, 그렇죠. 아주 예. 천국 같은 오레곤주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학교도 네. 좀 일찍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네. 오레곤 주립대학교 이거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하고 다릅니다.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주립학교에 이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쪽 전공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1: 네.
0: 그렇게 좀 어린 그러니까 조금 조기 졸업하고 학교를 먼저 들어가고 좀 일찍 가보니까 이 젠슨 왕이 회고하기로 딴 학생들은 다 어른 같은데 네. 나만 어린애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식으로 대학 시절을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대학 시절에도 공부를 잘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어린이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은 학교 생활에 좀 적응하기 어렵고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과목을 듣던 학교에 로리라는 누나가 있었다라는.
1: 아, 로리 누나가?
0: 네, 로리 예. 누나가 있었다라는.
1: 예, 예.
0: 로리 누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좀 많고 하니까 나이가 뭐 3살인가 많든가 그래요. 예. 나이 2살인가 많든가 그래요.
1: 2-3살 연상.
0: 네, 로리 누나가 이렇게 예.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 거예요.
1: 아, 고맙네요.
0: 그래서 로리 누나한테 정을 느끼고 좀 반하게 된 거예요.
1: 이성적으로.
0: 그러니까 이제 로리 누나한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건 뭐예요? 수학, 과학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 숙제 같은 거 가르쳐 주겠다고 좀 접근하고. 그리고 친해져서 사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로리 누나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는데.
1: 아, 그래요?
0: 그 로리 누나가 지금 예, 미시즈 로리 황으로 지금까지도 그러네. 이제 해로하고 있는 부인이죠.
1: 아하. 그렇게 로리 누나까지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 대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제 첫 직장이 다름 아닌 AMD, 지금 엔비디아의 라이벌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다가 어떻게 또 엔비디아를 창업하게 됐을까요?
0: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저런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학교 졸업하고 잘 취직한 거죠. 그런 길을 따라서 이제 잘 일을 하게 됐었는데 어떤 당시에 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스탠포드에서 석사 과정을 다녔다는 거는 학교 아니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더 공부를 많이 해 보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아, 그런 식의
1: 그런
0: 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석사 학위는 취득한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되게 회사 생활 초기를 되게 정열적으로 열심히 알차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1: 그쵸.
0: 회사를 한 두세 군데 정도 다녔어요. 더 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직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면서 되게 큰 성과를 거두고 좋은 인정도 받게 되고 회사의 성장에도 많이 기여를 하게 되냐면
1: 네네.
0: 1980년 이때가 이제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초반 중반이거든요.
1: 예.
0: 1980년대에 영상 업계 그리고 텔레비전 업계 방송 업계에서 유행처럼 많이 등장하던 걸로 어떤 게 있었냐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1: 컴퓨터 그래픽.
0: 컴퓨터 네. 그래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1980년대에 나온 유명한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영상미를 화려하게 보여줬던 영화로 디즈니

0: 옛날이니까 외계의 침입자가 나타나면 우리 편 우주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외계의 침입자를 물리치는 격추하는 예, 막 그런 류의 전자오락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예. 옛날 전자오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세워가지고 이름 새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기록을 다 깨고 절대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의 최고 1위 기록을 세운 거예요. 예. 이 청년이. 예.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 예. 이 최고 1위 기록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 그 안으로 들어가나?
0: 아니요. 아,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계인의 비행 접시가 찾아옵니다. 외계인의 비행 접시가 찾아. 아니요. 아,
1: 현실로.
0: 진짜로. 예. 그날 밤에 외계인의 비행 접시가 찾아옵니다. 예. 거기서 외계인이 딱 나타나더니 예. 그 오락기는 예. 그 전자 오락 게임은 사실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우주선 조종사 선발용 시험 기기였다라고 하면서 네가 최고의 성적을 발휘했다는 거는 진짜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는 실력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악의 제국과 맞서고 있는 은하 저편의 우주 전쟁에 예. 네가 투입돼서 싸울 만한 자질이 있다는 거다.
1: 우주 전쟁에
0: 네가 진짜로 우주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서 크네. 용사로 싸워 주겠느냐라고 예. 하니까 주인공이 예. 아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도전해 가지고 우주 저편으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이런 희한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대폭 도입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하는 게 유행처럼 불어닥칩니다. 예.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텔레비전 방송 같은 데서도 여러분 좀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 시기 옛날에니까 옛날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하다못해 뉴스를 시작할 때도 그냥 뭐 예를 들면 9시 뉴스다라고 하면 9시 뉴스 이렇게 화면에 자막이 크게 나오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기자들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아나운서가 앉아있는 모습을 딱 시작하면서 보여주면서 그렇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8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이 되면서 약간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뭐 이 전 시가지 같은 걸 보여주다가 시가지에서 빛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 빛이 하늘에서 막 모양이 점점 바뀌면서 9시 뉴스 CBS 이런 글자로 바뀐 다음에 네. 3차원으로 막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크게 막 쫙 달려가면서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막 떠오르면서 그렇죠. 예, 타이틀이 이렇게 딱 제목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싹 없어지면서 9시 뉴스가 시작되는 막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거 진짜 미래적이고 첨단 기술 느낌 나고 멋있다라면서 사람 되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때만 해도 80년대 컴퓨터 그래픽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값비싼 전용의 좋은 그런 기계들이 필요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값비싼 전용 기계들에 들어가는 특수한 반도체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적인 수요들이 이때 나타나던 시기거든요. 네. 젠슨 황이 그런 일을 하면서 성공을 좀 거뒀어요. 아이고 설계된 제품이 좋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기의 마음 맞는 동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쭉 이렇게 경력을 쌓아나가게 되다가 네. 80년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내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반도체 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그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술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애지간한 뭐 첨단 제품을 만드는 무슨 뭐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첨단 자동차를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아유 나 이제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내 사업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나가서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쉽지 그렇지. 반도체 사업을 내가 하나 차려보겠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반도체 시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업계 분위기가 좀 변화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패블리스하고 파운드리로 좀 분화되는 경향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진짜 사나이라면 패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아. 그런 예. 말을 한 사장님도 계셨는데 예. 근데 뭐 리사수 같은 여성 사장님이 90년대 뭐 2000년대 등장하고 뭐 이런 거가 나중에 이어지는 그 계기 설계는 설계만 잘하는 쪽에서 따로 하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는 따로 있어가지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따로 별도로 주문 생산해주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설계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잘하면 실물은 그 공장을 크게 갖고 있는 회사에서 주문을 넣으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주는 그런 게 80년대에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1: 패브가 없어도 되는 패블리스.
0: 네. 예. 1987년에 역시 대만 출신은 아니지만 대만에 가가지고 성공을 거둔 모리스 창 장충모 같은 분이 네. 그 대만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를 처음 세운 거 네. 그것도 1980년대 일이었거든요.
1: 아, 기억이 납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일을 하면서 네. 아니 뭐 야 공장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 해? 라는 게 학창 시절에 반도체 사업을 보던 젠슨 황의 과거의 생각이었다면 네. 80년대 사업계 분위기가 변하면서 내가 직접 그렇게 큰 공장을 짓지 않아도 설계도만 잘 그릴 수 있다면 그 설계도를 찍어내는

0: 회사에 주문을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더군다나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1: 90년대
0: 젠슨 왕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영화사라든가 텔레비전 방송국 같은 데서 화려한 첨단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준다고 하는 수요 때문에 반도체 그 칩을 그런 그래픽을 위한 반도체 칩을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사업에서 내가 좋은 경험을 거뒀는데. 네, 네.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도 이런 거를 대량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90년대 들어서 스물스물 하게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게임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특히나 마침 이 젠슨 왕 회사를 창립하던 1993년도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때 나왔던 역사적인 컴퓨터 게임으로 뭐가 있었냐면 둠이라는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1: 둠.
0: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딴 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만들었던 게임이 이 존 카맥 전설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한 명이고 이분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 할 게 많은데 존 카맥 이분이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실력으로 둠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둠이라는 게임의 특징이 뭡니까? FPS 1인칭 시 퍼스트 퍼슨 슈터라고 하죠.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지금 화면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싸움을 하는 게임이 둠이었거든요.
1: 요즘도 슈팅 게임은 전형적으로
0: 그렇죠. 그렇죠. 요즘도 총싸움 게임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둠이 이런 방식의 게임을 도입을 해 가지고 되게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런 게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려면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 특화된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지만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더 정밀하고 매끄러운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런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 전용으로 나온 게임기에서 하면 더 그림이 예쁘고 더 부드럽게 잘 돌아갔습니다.
1: 그렇겠죠.
0: 예, 그 흔히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전용 게임기에서 하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둠만이 좀 약간 예외에 가까웠어요.
1: 그래요?
0: 둠은 컴퓨터용으로 나온 게 제일 깨끗하고 멋지게 잘 돌아갔어요.
1: 오, 그래요?
0: 게임기판으로 나온 둠들을 해보면 90년대 초에 게임기판으로 나온 둠들을 해보면 뭔가 좀 어색해. 뭔가 하나 좀 부족해.
1: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서 오히려
0: 더 부드럽게 잘 돌아왔어요.
1: 무슨 차이죠 그게?
0: 그러니까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 계산 능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수학 계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컴퓨터에 되게 잘 돌아가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하필.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젠슨 왕과 그 동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런 배경이 그때 당시에 이미 스물스물 다른 여러 가지 게임에서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게임이 더 많이 나오면 이 3차원 CG를 보여주기 위한 그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전용 반도체를 개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사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반도체 회사를 이 그래픽용 반도체 회사 어떻게 보면 게임의 그래픽을 좋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젠슨 왕 반도체 회사의 시작이었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1: 어떤 얘기요?
0: 반도체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법인 형태로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법에 따르면 200달러를 자본금으로 넣어야지 최소한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왕이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100달러짜리가 두 개인가 있어가지고 200달러가 마침 현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200달러를 내고 회사를 이제 하나를 설립했는데 친구 두 명과 같이 설립을 했거든요. 친구 두 명한테 가가지고 야, 난 회사 설립하는데 돈 200달러 냈어. 너희도 똑같이 200달러씩 내 라고 해가지고 각자 200달러씩 세 명이 각출을 해가지고 자본금 600달러로 시작한 회사가 젠슨 왕의 반도체 회사의 출발이었다라고 들 이야기를 합니다.
1: 엔비디 땡이 600달러 자본금으로 시작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이제 젠슨 왕이 앞으로 이제 CPU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GPU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예언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 시간에 배운 기억은 나는데 그래도 또 복습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이거, 될까요?
0: 이것도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젠슨 왕이 93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화면이 잘 나오라고 아름다운 색깔과 유려한 그런 화면이 나오라고 꽂는 그 부품을 지금도 그런 말 사용을 합니다만 그래픽카드라고 그때 당시에 그냥 그래픽 불렀어요. 카드, 예. GPU라는 말도 안 쓰고 그래픽카드. 지금도 그래픽카드라는 말은 쓰긴 쓰죠.

0: 예.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꽂는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컴퓨터와 CG, 컴퓨터와 화면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느냐 사이의 관계였어요. 네. 그때 당시는 비디오 어댑터 이런 말도 사용했습니다. 예, 화면을 연결하는, 연결하게 해주는 뭐다라고 해가지고 예. 어댑터처럼 뭐 꽂는 예. 자리다라고 해서 예. 비디오 어댑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하더라도 비디오 어댑터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CGA라는 계통의 비디오 어댑터를 꽂으면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색깔을 4개까지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EGA라는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색깔 16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오. VGA라는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색깔 256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성능에 비교하는 속도로. 우열로 따지던 때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젠슨 황은 미래의 3차원 그래픽을 위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도전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동안에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했냐면 네. 그래서 젠슨 황이 뭘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거를 그래픽 카드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팔아서 더 좋은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장사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쓰던 말이 요즘 이런 말 안 쓰는데 3D 가속 칩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1: 3D 가속 칩,
0: 3D 액셀러레이터를 만든다. 3D 가속 칩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왜 가속이라고 했지?
0: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냥 예. 컴퓨터가 둠 같은 게임이 대표적인데 예. 이런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3차원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예.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이 팹리스기 때문에 네. 설계만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이 제품은 그런 일반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거에다가 네.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을 할 때 특별하게 많이 사용되는 계산은 전용으로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칩을 하나를 더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꽂아가지고 하면 그런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만들 때 네. 더 빨리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동작이 훨씬 더 부드럽게 보인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네. 장사를 했던 거예요.
1: 그게 GPU인가요?
0: 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래요. 네.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90년대에는 3D 가속 칩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3D 가속 칩을 만드는 이 젠슨 황 회사 같은 회사 자체를 별로 얘기도 잘 안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다가 꽂는 부품은 그래픽 카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 뭐 대만 회사들이 되게 잘하고 있죠. 네. 홍콩에 뭐 본사 있는 회사도 좀 하고 있고 한데 그때 당시 90년대는 우리나라 한국 그래픽 카드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그래픽 카드 회사 이름을 막 거론을 했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가 좋다. 어느 회사에서 나온 그래픽 카드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한국의 무슨 그래픽 카드 회사 그래픽 카드는 왜 좋냐? 거기는 뭐 256개의 색깔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칩도 달려 있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에서 새롭게 만든 3D 가속 기능을 갖춘 칩도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 화면이 다 부드럽게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곁다리 비슷하게 예.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하나 얹어주는 칩을 하나를 만드는 예, 그런 느낌으로 젠슨 황이 제품 만드는 사업을 좀 하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90년대 점점 진짜로 젠슨 황이 내다본 대로 네. 젠슨 황의 동료들이 생각을 했던 대로 네. 컴퓨터 그래픽을 따질 때 네. 사람이 컴퓨터 어떤 컴퓨터가 더 좋은 컴퓨터냐 이런 걸 따질 때 게임의 화면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마나 부드럽게 잘 나오느냐를 다들 많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그래픽 카드라는 부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3D 가속 칩이 되는 그런 시대로 쓱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이 좀 바뀌게 된 거예요. 예. 무슨 회사에서 만든 뭐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 어느 나라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D 가속 칩 중에 뭐가 달려 있는 칩을 꽂는다. 젠슨 황 회사에서 만든 최신 버전의 그 칩이 달려 있는 그게 지금 얼마로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꽂는다. 이런 걸로 사람들의 눈에 이 초점이 예. 싹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예. 상징적인 사건이 1999년에 있었는데요. 예. 1999년에 바로 그 둠을 개발했던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개발하면서 만든 퀘이크3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1: 퀘이크3.
0: 네, 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네. 퀘이크3 아레나라는 게임이죠. 그 예.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 화면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 케이크3의 약간 라이벌 게임 비슷하게 언리얼 토너먼트라는 게임도 나왔어요. 언리얼 시리즈 중에 언리얼 토너먼트라는 게임도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 두 게임이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인기였습니다.
1: 언리얼 토너먼트도 총싸움이에요?
0: 네, 마찬가지예요. 예. 같은 장르의 게임이에요. 예. 두 게임이 그때 당시에 되게 서로 라이벌 게임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막 패가 막 갈리고 막 이랬어요. 애들끼리 막 야, 총싸움 게임은

0: 그 쓰리가 진짜 진국이지. 둥 때부터 네. 내려오는 전통 몰라? 그러면 아우 이 냄새나게 쉰내나게 무슨 그런 옛날 게임 하냐고. 새로운 감성으로 나온 언리얼 시리즈의 최신작인 언리얼 토너먼트가 진짜 제맛이지. 언리얼 토너먼트 잘하는 사람 진짜 게임 잘하는 사람이지. 아, 이런 게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두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그때 당시 추억이나 감상 이런 거 떠오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두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슈퍼마리오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예. 게임이라는 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게임이라는 거 어떤 흐름 정석은 뭐냐면 어떤 무슨 공주가 납치됐다
1: 맞아요.
0: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모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공주를 구출해내면 구출하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하면 이제 엔딩이 나오고
1: 그렇지요.
0: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깼다 네. 이런 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렇지만
1: 그렇죠.
0: 그런 게 기본적인 게임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1: 예, 예.
0: 그런데 예, 퀘이크3나 언리얼 토너먼트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1: 그럼요.
0: 줄거리 같은 게 없습니다.
1: 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0: 목적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1: 최종 보스가 있을 거 아니야.
0: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아보자면 있기는 있는데 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1: 그냥 다 쏴재 끼는 거예요.
0: 그냥? 뭐냐 그냥 예. 이런 규칙이 있고
1: 예.
0: 맵이라고 하죠. 싸울 예. 수 있는 그냥 배경이 나옵니다.
1: 예.
0: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냥 서로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위를 네. 뽑고 그래서 1위가 나오죠.
1: 네.
0: 그럼 아 이번 판은 네가 1등 했네. 한 번 더 붙자. 그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네.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1: 그래야 재밌겠네.
0: 혹은 세계의 여러 순위를 겨루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겨루는 마치 어떻게 보면 바둑이나 장기 비슷하게 그런 줄거리를 따라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감동적인 줄거리 속에서 게임 속에서 어떤 반전을 경험하고 와, 드디어 공주를 만나는구나. 아, 드디어 감동. 아,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펼쳐지다니 놀랍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는 거.
1: 예, 예.
0: 공교롭게도 케이크3도 그렇고 언리얼 토너먼트도 그렇고 경쟁하던 1999년 이때 나온 게임들이 다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1: 예,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그래픽의 이 세세한 차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무슨 뭐 게임의 어떤 스토리로 감동을 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얼마나 더 부드럽게 나오느냐. 그리고 연락이 뛰어나오면서 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서로 싸우는데 네. 친구 컴퓨터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막 움직임이 다 막 나오는데 내 컴퓨터에서 막 뚝뚝 끊기게 나와.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1: 네.
0: 당시에 그래서 퀘이크3가 얼마나 부드럽게 나오느냐를 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따지는 척도로 엄청 많이 활용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하고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더 부드럽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에 되게 집중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젠슨왕 회사였잖아요.
1: 3D 가속칩.
0: 그래서 99년에 네. 젠슨왕 회사에서 신제품 가속칩을 내놓으면서
1: 네.
0: 새로운 뭐랄까요? 아 이거 말장난이라고 하면 좀 젠슨왕 회장님께 좀 미안하고
1: 네.
0: 새로운 용어를 개발합니다. 예전에는 3D
1: 안 보실 거예요.
0: 예, 예전에는 아 보실지 모르죠.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 예.
0: 모릅니다. 요즘 이제 그렇구나. 인공지능으로 요즘 번역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1: 회동하면 하시죠.
0: 검색하셨다 은근히 살짝 보실지도 모릅니다.
1: 예.
0: 어떤 말을 지어내냐면. 컴퓨터에서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CPU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옛날에 내 컴퓨터는 286이야, 내 컴퓨터는 386이야, 내 컴퓨터는 486이야 라고 하던 게 다 CPU가 80286이 달려있느냐, 80386이 달려있느냐, 80486이 달려있느냐를 말하는 게 내 컴퓨터를 일컫는 대표적인 말이 될 정도로 Central Processing Unit, CPU라는 부품을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으로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컴퓨터 뭔데? 라고 하면 아, 내 컴퓨터의 CPU는 뭐고 뭐 하드디스크 용량은 얼마고 그래픽카드는 뭐가 꽂혀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사람들이 한참 3D 그래픽에 게임 그래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던 이 99년에
1: 네.
0: 자기가 새롭게 개발해서 내놓는 제품은 더 이상 3차원 사실은 같은 건데 3차원 그래픽 가속기가 아니라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 뭔가 패러다임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 뭐
0: 사실 똑같죠. 사실 같은 제품인데 성능은 더 좋은데 성능은 좋은데 그냥 같은 일을 해주는 제품인데
1: 그게 MV1이에요?
0: 아니에요.
1: 아,
0: 그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MV1은 네. 처음에 초기에 나왔다가 말하면 그래서 제품이 뭐 몇 개 팔렸다더라 뭐 2,000개가 팔렸다든가 3,000개가 팔렸다든가 그냥 아는 사람의 그 동네의 일부 사람들만 좀 약간 관심 가졌을 정도로
1: 그때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0: 예. 완전 망하게 됩니다.
1: 파산 직전.
0: 예, 그래서 그 제품이 망하고 예, 큰일 나가지고 다 털어먹고
1: 예.
0: 뭐 회사가 이제 월급 나가는 거 생각을 하면 이제 6개월 정도 장사 더하면 망할 것 같다.
1: 예.
0: 이제 조금 과장해가지고 한 달 정도 쓸 돈을 남긴 상태로 나는 경영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0: 아,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딛고 이제 살아 남은 거죠.
1: 아까 그 GPU는 그 이후라는 거죠.
0: 그 이후의 이유죠. 90년대 중반 일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젠슨왕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1: 뭐 어떤 생각이요?
0: 네, 켄터키주 학교 다닐 때 진짜 그 험한 데서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이거 뭐 돈 좀 없다고 뭐 세상 크게 되는 거 아니다.
1: 그럴 수 있어.
0: 네,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젠슨왕이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인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짱 경영수완 이런 거를 좀 높이 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꼭 그러면 뭐 어릴 때 맞아야지 경영을 잘 하느냐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1: 자연분이 되는 거죠. 네,
0: 그런 식으로들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예. 하나만.
1: 예.
0: 하나만. 예.
1: 하나만 하세요. 아니 뭐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젠슨황 얘기죠?
0: 네. 젠슨황 예.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살아남았는데 그때 이제 뭐 일본 게임 회사의 이리마지리 사장이 뭐 도와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재밌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그 고비를 겪어가지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네.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99년에 새로운 GPU라는 제품을 이제 판매를 내놓으면서 네. GPU는 이제 어감이 라임이 CPU하고 뭔가 동급인 라임이잖아요. 아,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은근히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아. 컴퓨터를 살 때 예전처럼 나 이제 새 컴퓨터는 486으로 사야지 CPU만 따지면서 살 게 아니라 GPU도 따지면서 살아.
1: 지금 GPU 따지는 네. 시대야.
0: 그런 거를 느낌을 은근히 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니까 고급 제품, 비싼 제품 잘 팔 수 있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개발한 최초로 GPU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던 그 반도체 칩의 브랜드 이름을 뭘로 잡았냐면 예. GForce라는 예, 그런 이름으로 잡았어요. GForce 시리즈들이 쭉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GForce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네. GForce라는 말 무슨 말? GeForce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GForce라는 무슨 말이냐 뭐 여러 가지.
1: GPU의 G 아니에요?
0: 근데 네. G가 그냥 G가 아니라 GE라고 쓴다니.
1: 예.
0: 그래서 GForce라고 해가지고 또 참 뭐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했어요.
1: 그 뭘까요?
0: 일설이 아니라 이제 어감상으로는 어떤 느낌도 있냐면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 시장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개발해서 이런 이름이 나온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아 이걸 아시면 이제 건강에 신경 써야 될 라인이긴 한데 우리나라 네. 옛날에 유행하던 텔레비전에서도 방영해서 유행했던 그런 애니메이션 중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독수리오 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독수리오 형제 혹시 아십니까?
1: 저 나중에 방영한 거
0: 보신 것 같긴
1: 하네요.
0: 독수리오
1: 네.
0: 형제라는 네. 게 있었어요. 네. 독수리오 형제 슈파
1: 우렁차네
0: 노래 어떻게 아세요?
1: 네.
0: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원래 일본에서는 독수리오 형제가 아니라 과학 닌자 대 가챠맨인가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가챠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처음 만들 때는 네.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멋있게 좀 이국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어 단어에서 영어에서 뭔가 알아들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속어로 네. 그거를 따와가지고 네. 슈퍼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가챠맨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웃기고 이상한 거야. 무슨 다섯 명이 싸우는데 가챠맨이 뭐야? 너무 이상한 거.
1: 아니고.
0: 네.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이걸 가챠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일본 말고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했고요.
1: 아, 그렇구나.
0: 미국에서는 이거를 지포스라고 많이 불렀어요. 지포스.
1: 그게 지포스예요.
0: 네. 그래서 그 어감을 좀 노렸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약간 뭐 독수리 시리즈, 내지는 오형제 시리즈, 약간 이런 내용으로 나온 게 지포스였고요.
1: 네. 그러네요.
0: 이 회사에서 나중에 막 회고단 비슷하게 살짝 나온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GForce의 이 GE는 지오메트리의 약자다라는 설명도 합니다. 지오메트리 도형,
1: 네.
0: 기하학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여기에
1: 아, 이건 그냥 젠슨 황이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끝나는
0: 지오메트리 거니? 설이 이제 정설이긴 예. 하죠.
1: 아 그래요?
0: 근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지오메트리 포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사실은 좀 예. 한이 느껴지는 게 좀 보이죠. 예. 사각형 방식 택했다가
1: 아,
0: 망했던.
1: 그렇지.
0: 삼각형 방식으로 가했었는데 망했던. 그게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1: 예.
0: 그래서 지포스 시리즈를 이제 내놨는데. 아 우리 예. 아, 우리 시간이 얼마나 있죠? 아이 참.
1: 아 제가 게스트가 이런 생각하게 일단, 하는 건 참 좋은 진행자가 일단, 아닌데. 일단
0: 중요한 이야기부터
1: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0: 아 예. 하여튼 일단 중요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 게임 그래픽 쪽에서 이런 GPU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잘 팔면서 성공을 쭉 했었어요. 성공을 쭉 했었었는데 네. 2000년대 초중반 정도 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GPU가 계산을 하는 게 화면에 여러 가지 그런 입체 도형들이 삼각형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입체 도형을 이루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여러 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기능을 잘 갖추고 있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른 분야에 컴퓨터 그래픽하고 전혀 상관없고 게임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만드는 계산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딴 계산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1: 예, 어떤 거예요?
0: 화학 분야에서도 잘 살펴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크게 도움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약효가 나타나는 물질을 한 천 개 정도를 발견했어요.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 천 개 정도를 발견했어요. 그 천 개 정도 약효가 있는 물질을 사람한테 먹였을 때 부작용이 어떤 물질이 심하고 약한지를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이 물질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아주 정밀하게 쭉 계산을 해보는 그런 최고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방식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연구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예. 그렇게 정밀도를 높이는 그런 컴퓨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네. 성능이 뛰어난 그런 컴퓨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정도로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산 방법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쉽지 않았어요. 실제로.
1: 어떻게요? 네.
0: 그래서 그렇지만 네. 그래도 대충은 어느 이 정도는 진짜 이거 먹으면 사람 바로 죽겠네. 이거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것
1: 그
0: 같은데.
1: 이 정도는 걸러야죠.
0: 대충 네. 걸으는 정도의 계산은 네.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거는 도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아주 정밀한 계산 방법, 초고성능 컴퓨터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냥 적당한 컴퓨터를 한 100대 정도 갖다 놓고 그 100대한테 동시에 수많은 물질들에 대한 계산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시키면 네. 천 개의 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들 중에서 어떤 거는 진짜 갖다 버려야 되는 진짜 독이 많은 물질이고 어떤 물질은 그래도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지 그거를 서로 나눠서 걸러내는 작업을 되게 빠르게 동시에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1: 그게 약간 GPU...
0: 그렇죠.
1: 그 GPU가 막 병렬식이라고
0: 그렇죠.
1: 있잖아요. 여러 개를 한 번에
0: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류의 방식을 네. 그때 지금도 이제 쓰는 말이긴 한데 그때 당시 그런 류의 이제 접근을 네. 하이 스루풋 컴퓨팅이라고 했어요. 네, 계산 자체를 하나를 되게 빨리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좀 투박한 방식이지만 네. 동시에 나눠서 여러 개를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쭉 처리를 해버리면 네. 그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이런 거를
1: 쓸 수 있네.
0: 예, 하이 스루풋 컴퓨팅이라고 했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뭐 TC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이 스루풋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역 말고도 세계에 되게 많이 여러 온갖 분야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분야에
1: 그런 게 다가 많이, 아니네요. 네,
0: 그런
1: 예.
0: 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네. 좀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거죠.
1: 예.
0: GPU라는 반도체 하나가 사실은 그런 컴퓨터 계산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를 모아놓은 기능을 한다.
1: 그러니까. 네.
0: 더군다나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주문 생산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제품도 아니고 네. 컴퓨터 게임할 때 쓰라고 이미 젠스랑 회사에서 양산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그냥 막 뿌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사다가 쓰면 네. 전용으로 무슨 특수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막 우리 인공지능 계산 전용으로 뭘 만들고 할 필요 없이
1: 네.
0: 그냥 게임한다고 사서 쓰는 제품 사다가 그냥 써서 돌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뚫어보려는 희한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거 보고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 초에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류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 안전 진단을 한다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건축물 하나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안전 진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나눠가지고 하나를 정밀하게 안전 진단을 못하지만
1: 예.
0: 대신에 하이 스루프 컴퓨팅을 이용해서 컴퓨터 수백 대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예. 오늘 단 하루 만에 예.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위험한 거 100개를 다 출현해주는 작업 그거는 우리가 한 방에 해드릴 수 있다고 이런
1: 예.
0: 거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를 천 대를 사가지고 해야 됐었단 말이죠.
1: 그렇죠.
0: 자 그런데 GPU를 GPU를 하나를 사가지고 딱 하나의
1: 사면.
0: GPU를 사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지금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 계산을 열심히 수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는 문제로 문제를 바꿉니다.
1: 예?
0: 문제를 바꿉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바꿔달라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예. GPU한테 이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오. 그럼 GPU가 그걸 계산을 해요.
1: 예.
0: GPU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예. 이따위 이상하게 생긴 그림을 시켜? 왜?
1: 예.
0: 이따위 이상하게 생긴 그림을 도대체 왜 그리라고 하는 거지? 예. 뭐 GPU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1: 그래도 그려야죠. 뭐
0: 성실하게

0: 그려가지고 예, 그림을 예. 딱 만들어줍니다.
1: 예.
0: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그 그림을 역으로 한번 분석해서 그 도출된 그림이 건물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런 방식으로 GPU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나눠가지고 동시에 풀이를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 그림 그리는 문제로 바꿔가지고 한번 꼬아서 풀고 결과가 나오면 쓰여진다. 다시 꼬아가지고 풀이하는 거죠. 그런
1: 신기하네.
0: 거를 2000년대 초중반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탄하면서
1: 예.
0: 아, 나도 저거 좀 더 공부를 하고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그런데 그거를 기술을 밝은 젠슨 황이 이거 신기하다.
1: 예.
0: 이거 괜찮은데? 예.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쿠다라고 해가지고
1: 쿠다구나.
0: 네, 쿠다라고 쿠다. 해가지고 예. 그렇게 복잡하게 그림 그리는 문제로 굳이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1: 예.
0: 그냥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네. 그때 당시에 뭐 제너럴 퍼포스 GPU 뭐 컴퓨팅이라고 했고 GPGPU 뭐 이런 말 그것도 일부러 말장난으로 만든 말이죠.
1: 네.
0: 그런 말로만 만들어서 쓰고 그랬었는데요.
1: 네.
0: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문제 말고 무슨 계산 문제가 됐든지 간에 GPU를 이용해서 다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를 이 그래픽 카드 게임 장비 만든 게임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야의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별의별 계산들을 많이 했어요. 2010년대 후반에는 이거를 가지고 뭐에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면서 이 GPU의 시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일도 있었을까요?
1: 뭐죠?
0: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1: 아,
0: 코인 채굴도 계산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효율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개발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이 게임 그래픽 만드는 이 부품을 엄청나게 사서 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별의별 분야의 사람들이
1: 네.
0: 이 젠슨황 회사에 있는 반도체를 다 사서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다가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의
1: 예.
0: 이 분이 참여한 그 팀, 그분 네. 제자들이 뭘 보여주느냐.
1: 이제 슬슬
0: 아, 벌써? 아, 알았어,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1: 네. 뭘 보여줬나요?
0: 네. 뭘 보여주느냐.
1: 네.
0: 이때 당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의 유행이 오기 전인데, 예, 뭐 저기 알파고가 2015년, 16, 16년 그때니까,
1: 그렇죠.
0: 그때보다 예. 살짝 전이죠, 그죠?
1: 네네.
0: 예, 살짝 전인데 2012년도에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빵 터진다는 생각을 좀 못하던 때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인공지능 한다라는 사람들이 서로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겨루는 걸로 어떤 게 있었냐면
1: 예.
0: ILS VRC라는 게 있었어요. ILS VRC.
1: 그게 뭡니까?
0: 이름이 이렇게 알아듣기 힘들다라는 것부터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ILS VRC라는 게 뭐냐면
1: 네.
0: 그림을 사진을 아무거나 보여준 다음에 그 사진이 뭘 찍은 사진인지를 컴퓨터가 이야기하게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면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 개 사진을 보여주면 이 사진은 개 사진입니다.
1: 예.
0: 산이 그려져 있으면 이 사진은 산입니다. 이거를 판독하게 해주는 그 기술을 놓고 싸우는
1: 열었다?
0: 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쟁이었거든요.
1: 예.
0: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워낙 요즘 인공지능 발달했으니까
1: 예.
0: 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1: 예.
0: 사실 생각을 해 보면 호랑이, 고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호랑이가 나왔는데 사람은 보면 그게 호랑이인 줄 알지. 근데 컴퓨터가 그거 미묘한 차이를 인식을 해가지고 고양이다. 그래서 고양이 20마리가 쫙 가득하게 있다. 사람은 그것도 고양이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컴퓨터가
1: 네.
0: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다른 무늬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를 다 뚫고 고양이를 정확하게 찍어낸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때 당시만 해도 고난도의 인공지능 기술이었거든요.
1: 젠슨황이 그 대회 나갔어요?
0: 젠슨황이 나간 게 아니고
1: 예.
0: 제프리 힌튼 이
1: 예.
0: 교수님의 제자들과 그 팀에서 출전을
1: 예.
0: 했는데 이 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1: 예.
0: 1등을 하고 1등을 아마 했을 거예요. 1등하고 이랬거든요.
1: 예.
0: 근데 1등은 뭐 대회할 때마다 1등은 항상 나오니까 1등을 했다는 건 문제가 아닌데
1: 예.
0: 보통 이 대회를 열어가지고 상위권을 차지하는 팀은 어떤 팀이 1등을 했었냐면 주로 국립연구소나 아니면 거대한 컴퓨터 전문으로 연구하는 회사나 이런 데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 같은 거 갖추고 있는 컴퓨터를 초고성능 컴퓨터를 100대 1000대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연구를 하는 이런 회사에서 1위 2위를 항상 했었거든요.
1: 그런데 그분은
0: 제프리 힌튼 팀에서
1: 예.
0: 젠슨황 회사에서 파는
1: 오.
0: GPU 두 개를 꽂아가지고
1: 아.
0: 그냥 떨렁떨렁 컴퓨터 게임 나는 좀 고성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꽂아 쓸 수 있는 GPU 두 개를
1: 예.
0: 사가지고
1: 네.
0: 그냥 조그만한 컴퓨터에다 띠 꽂아가지고
1: 슈퍼컴퓨터를 이겼다
0: 돌렸는데 세계의 유수의 그런 집 한 채만 그 컴퓨터를 갖다 빌딩 한 채를 컴퓨터로 가득 채워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이랬는데 딴 데서는 GPU를 이용해서 이걸 성공한
1: 젠슨황은 그걸 본 거죠 그 잠재력을
0: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야, 이런 거 돈 안 되는 거 이거 무슨 뭐 인공지능이 뭔데 그걸

0: 거에 쓸 수 있는 이거 네가 판매하는데 도움도 안 돼. 이거 왜 투자 왜 하는데 한때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제프리 힌튼 이쪽에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아, GP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정말 싼 값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데거든요. 근데 전용 칩 이런 거 개발할 게 아니라 게임용으로 양산돼서 싸게 나온 그거를 활용하면 예. 그러니까 가격도 더 싼 거예요.
1: 그렇지.
0: 전 세계에 예. 게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가격도 엄청 그렇죠, 싸게 나올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이용해서 하면 인공지능이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지금은 GPU라는 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되어가지고 젠슨왕 회사가 어마어마한 말도 $600로 시작한 회사인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에 네. 한때 뭐 세계에서 제일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 뭐 이런 회사로도 도약한 엄청난 회사가 되었고요. 이 GPU 두 대의 힘을 보여주었던 제프리 힌튼 교수 이분은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아하. 수상하게 되기도 하였었지요.
1: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서.
0: 네네.
1: 젠슨 황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나요? 이번에도 지금이 바로 한국의 시간이다. 전 세계 AI와 로보틱스의 미래를 한국 기업들과 함께 만들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0: 이분이
1: 이제 막 용산 전자상가에서 막 일부러 막 영업도 네. 하고 막 그랬잖아요.
0: 젠슨 황 네. 이분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네. 그때 이제 아, GPU의 시대 왔다. GeForce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폼 잡았을 때 그때 네. 폼은 그렇게 잡았지만 한번 말아먹은 적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뭐 세상을 다 지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하기가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1: 그랬겠죠.
0: 참고로 그때 당시 되게 탄탄한 경쟁 상대도 있었어요. 아, 또 추억의 누구지? 이름인데 네.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부두라는 브랜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예. 부두, 부두 벤시 뭐 이런 저는 부두 벤시라는 제품 되게 좋아했던 기억인데
1: 아, 예.
0: 부두라는 시리즈가 이 딱딱 경쟁사였어요. 3, 옛날 말로 네. 3D 가속칩 만들던 부두 예.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GPU라는 말 좀 잘 안 썼어.
1: 아, 그렇겠죠.
0: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사에서
1: 자존심 상하니까 예.
0: 부두 브랜드에서는 이 말 잘 안 썼어요.
1: 예.
0: 우리는 계속 3D 가속칩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었는데 부두가 사실은 초기에 좀 더 잘 나갔어요.
1: 예.
0: 좀 더 잘 나갔어요.
1: 예. 그래서
0: 경쟁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게임 업계, 게임 쪽 업계에서 경쟁이죠.
1: 예.
0: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두는 초기에 등장한 데였기 때문에 부두는 그러니까 뭐가 없을 때 자기가 만든 3D 가속칩을 꽂고 이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게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게임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 막 AP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막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두 이쪽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글라이드라고 부르거든요.
1: 글라이드.
0: 그래서 글라이드가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거였어요.
1: 네네.
0: 그게 이제 잘 그게 어떻게 보면 주류였어요.
1: 대세인 거죠.
0: 예. 네. 근데 이제 젠슨 황은 네. 어떻게 보면 부두한테 좀 밀리고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젠슨 황은 한번 대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이 부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빌 게이츠 형님 쪽은 어떤 걸 하지?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업계 표준으로 딴 여러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표준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왕은 그쪽에 걸었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뭐 게임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사용하세요. 이런 거 협조하기보다는 업계 사람들이 표준으로 쓰는 거를 잘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1: 글라이드의 마수가 닿지 않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1: 예.
0: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만든 칩에 딱 떨어지는 자기 회사에서 개발한 거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니까 빌 게이츠 형님 회사에서 만든 그런 딴 뭐 아유 칩 만들 줄도 모르는 애들이 뭐 그걸 이용해서 게임을 이렇게 만들면 잘 나온다고 아우 답답해 이런 것도 있었겠죠.
1: 예.
0: 그렇지만 그걸 계속 지원을 해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사실은 알기 힘든 싸움이잖아요.
1: 예.
0: 근데 젠슨왕이 간발의 차이로 서서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젠슨왕 회사가 이긴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
1: 예.
0: 이유를 딴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1: 예.
0: 고생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 이분이
1: 예.
0: 이거를 이기려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1: 예.
0: 어떻게 하면 진짜 이길 수 있을까.
1: 예.
0: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 그러니까 젠슨왕 최대 고객이 게임사 쪽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게임 시장을 엄청 유심히 봤어요. 특히나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컴퓨터 게임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되게 유심히
1: 그때
0: 봤거든요.
1: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다 하던 시대야.
0: 그러니까.
1: 예.
0: 그런데 한국 게임판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게이머라는 사람들이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게임을 하면 네. 그거를 전용으로 중계를 해주는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이 있고
1: 그렇지.
0: 게임이 크게 한번 개최가 되면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이 와서 관람을 하고 이런 그때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0: 약간 정신 나간 문화 같은 게 막 피어오르는
1: 진짜
0: 그런 게 막 많이 있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워낙 잘하니까 슬쩍 이렇게 좀 분위기 바뀌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의 딴 나라들은 조금 뜨문뜨문 잘 안 하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거. 게임을 혼자서만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하면서 하는 게임, 그러면서 뭐 게임 속 세상을 서로 이렇게 뭐 넘나들면 맞습니다.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런 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치고 나가가지고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되게 화제가 될 그런
1: 저 시장을 노리자.
0: 그래서 그 시장을 노린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저게 미래를 보여주는 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문화가 막 탄생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저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한국 시장을 보니까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미묘하게 어떻게 조금 조금 하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제품이 폭발적으로 잘 팔리기도 하고 젠순왕 회장님 그 제품 다 사자 막 이런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역동적인 것도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막 출장도 오시고 그때 당시에 용산에 전자상자 쭉 돌면서 어느 제품이 잘 팔리나 이런 거 조사하러 다닐 때 젠슨왕 회장님이 나눠줬던 명함을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계시다는 용산 상인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 좋겠다, 좋겠다.
0: 그때 당시에 그 용산 그런 그 상인들하고 같이
1: 한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한 시간 오랜만에 넘어가.
0: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IMF 이후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 조그만한 창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게를 많이 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전망이 밝으면서도 새로운 사업이 오면서도 노하우가 많지 않아도 뭐 식당을 열어가서 주방장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PC방 창업을 그때 당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PC방이라는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제 게임을 위해서 이런 GPU를 산다라고 하면
1: 높아야죠.
0: 보통 뭐 지금은 아니기도 하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로 거슬러 보면 보통 애들이 부모님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많이 조르잖아요. 아버지 새 컴퓨터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성능이 좋은 GPU가 팔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GPU는 50만 원짜리 달아야죠라고 하면 야 그거 달아서 게임만 많이 하려고
1: 택도 없죠, 택도
0: 그렇게
1: 없죠.
0: 좋은 거 달 필요 없어. 30만 원짜리만 해도 충분해.
1: 그렇죠.
0: 이렇게 해갖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PC방은 그게 얼마나 좋은 게 갖춰져 있느냐,
1: 그걸로
0: 가성비가
1: 애들이,
0: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경쟁이잖아요.
1: 그러니까 가는 데만 가요.
0: 이거를 진짜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서로 좋은 제품 사려고 정말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PC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보면 GPU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1: 이렇게 한 시간으로도 택도 없는 젠슨 황의 엄청난 성장 과정과 위대함. 오늘 곽지식 작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Co.
1: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그리고 금요일 이성원 교수와의 중국 고전 이야기까지 다섯 편의 알찬 콘텐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0: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손재석 목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야, 엄청난 진짜 무슨 반전의 드라마인데요.
2: 정말 많아요.
3: 네.
1: 아니 거기서 막 그런 일을 당하신거나
2: 네.
1: 그 다음 날 장로님이 사실은 어떻게 무슨 회개를 해서 부른 거랑 막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각본 같은데.
2: 네.
1: 여기까지 좋거든요.
2: 네.
1: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신우에 이끌고 찬양 사역자로 어떻게 가셨는지가 이게
2: 자 그게 이제 또,
3: 예, 또
2: 궁금하죠.
3: 예, 예.
2: 어느 날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제주 출장 갔다 오는 비행기 내에서 갑자기 예. 저에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시더니
3: 예.
2: 오늘 끝나고
3: 예.
2: 끝나고 내 방에서 좀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쪽지를 예. 이렇게 주시는
1: 거예요. 그냥
2: 말 없이 되시는데
3: 예, 예, 예.
2: 왜 쪽지를 주셨지 하고 이제 기다려 근무 끝나고.
3: 예.
2: 저희 비서들 다 나가고
1: 네.
2: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3: 네.
2: 봉투를 하나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3: 네.
2: 내가 신의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는 자 같다.
3: 아.
2: 또 찬양 사역자가 되는 선교사가 되는 게 어때?
3: 어머나.
2: 라고 하는 금일봉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3: 아.
2: 갑자기 왜 찬양 사역을 하라고 그러실까?
3: 네.
2: 저는 지금 직장생활 너무 행복하고 싶지. 심지어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3: 왜요?
2: 반지와 단칸방이 너무 싫어서.
3: 아.
2: 그리고 이제 전무님하고 잘 있다가 전무님께
1: 네.
2: 저 뉴욕지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1: 아, 네.
2: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터였는데
3: 네네.
2: 갑자기 저에게 금일병을 주시고 찬양사역자 되라고.
3: 어머나.
2: 그때쯤 한참 우리 부흥이라는 팀이 막 알려지고 그 다음에 주찬양 막 그 다음에 옹기장 이런 팀 막 알려지는 시기였는데
1: 네.
2: 그 음악을 들으셨는지
3: 예.
2: 찬양사역 대부라 그리고 금일봉을 주셨는데 저 얼마 있는지 모르고 이제 어머니께 그냥 드린 거였는데
3: 예.
2: 어머님이 갑자기 그때 삐삐가 있었어요.
1: 예.
2: 빨리 말하면 이렇게 올리는 거죠. 전화를 했더니 2천만 원
3: 당시?
2: 당시 2천만 원.
3: 와, 아니.

0: 1억인데
1: 그 사비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다고 뭐 회사 왔던
1: 그런 거 아니고. 사비로.
2: 그분이 해보라고 음반을 만들어라. 어머나. 기획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어머나. 그때 이제 예문 기획사라고. 네. 그때 한참 유행 팀들이 다 그곳에 있었는데 네.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까지 다 해주셔서 예. 음반을 내기까지 우리 장로님이 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6개월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되길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또 이게 또 햇빛을 보고 있는 회사에서 예. 다시 짙은 어둠으로 가야 되는 이런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명령하신 그 지역으로 안 가고 자꾸 저쪽으로 네. 가라고 하니까 다른 네. 지역으로 가게 되고 저도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그렇게 막 머뭇거리다가 결단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문의께 사표를 냈더니 웃으시더라. 그래 잘했어 하고는 언제든지 전화해 어려운 얘기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그 일을 제 스스로 사표 쓰고 나온 제 길이 너무 좀 막막하긴 했어요.
0: 와 두렵지.
2: 네, 너무 두려웠어요.
1: 그때 좋은 대기업을 네. 두고
3: 아 아깝지 않으셨어요?
2: 아메리칸 드림 막 이러면서 예, 막 가려는데
1: 그 장로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0: 근데 자기 그, 사비인데
2: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막막하네요.
1: 네, 막막하죠.
2: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예. 왠지 많은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하실 것 같고 예.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 같고 심지어는 나 같은 자를 만날 수 있을까? 예. 이 찬양사역을 통해서 그럼 내가 치유받은 하나님을 말하면 그들도 치유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요만한 소망 때문에 그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해서 예. 음반을 만들게 되고 예문 기획사에 가서 소개 받아서 찬양사에 시작하게 되고
1: 그 장로님은 그 후에 소식을 좀 들으셨어요?
2: 그 이후에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직장생 하시다가 예. 대장암 초기를 경험하시고 호스피스 이제 우리 암병원 병동에 가시다가 나셨어요. 예. 나셔서 저 인천에 있는 큰 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본인이 나셨으니까 직장 그만두시고 누굴 돕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끔씩 제가 가서 네. 와서 재송 목사 와서 좀 찬양해 이렇게 가서 찬양해 드리고 병실에서 어머나. 이렇게 해드렸어요. 지금도 좀 몸이 좀 불편하시긴 하시지만 건강하십니다.
1: 따뜻하네요. 네.
2: 그분이 어떻게 이런
1: 그러니까.
2: 모든 인생의 걸음에
1: 그러네요.
2: 포인트가 되게
0: 그러니까
2: 완전 포인트가 야, 되게
1: 회사에서의 위치서부터 네. 나중에 찬양 사역자에게 된 계기까지 모두 이 전무님이자 이 장로님이신 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네. 다 이렇게 바꾸셨네요.
2: 네. 맞을만 하더라고요.
0: 그 술 한 잔이 정말. 네. 네.
1: 그러네요.
3: 전혀 뭐 아깝진 않으셨던 네. 거죠? 대기업을 간두는 거는요?
1: 그래 뉴욕으로 갈 수 가고
3: 자꾸 제가 거기에 좀 미련이 그래. 남아서
1: 좀 들어 힘든 기업에
2: 후회함이
1: 없었어요.
2: 네. 그 저에게 주신 은사도 네. 저희 부르심도 정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1: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목회자가 되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하신 지 이제 9년 차.
2: 예.
1: 어떠세요? 뭐 저희가 알다시피 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그 단어에서 오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2: 이 찬양 사역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면서 네. 목회와 목양이라는 두 가지.
1: 네, 네.
2: 목회는 계획도 해야 되고 뭔가 비전을 짜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목양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을 하고 뭐 이런
1: 그렇죠.
2: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는데 예. 예전에 어떤 그 커피숍 같은 데에 현수막을 놔두고 이렇게 기타를 치고 그 건반 하나 이렇게 우리 반주장 한 명이 있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배 공동체 이렇게 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커피숍에 있던 이 서빙 보는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더니 여기가 교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1: 예, 예.
2: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 찬양이 나오고 말씀도 읽으면 교회 아닌가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제가 찬양

0: 저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앞에서 예, 예. 어? 어
1: 그러네 그러네.
0: 어, 어 교회예요 이랬어요. 네. 어 그럼 저도 여기 참여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1: 어머나.
0: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수집사예요.
2: 어머.
0: 애 둘 낳고.
1: 이야 감사하네요.
0: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감사하네요. 우리 집사도 있고 이렇게 다 청년들이 자라서 네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옥상에서 그 다음에 조그만 방에서 예. 그 다음에 한 30평에서 50평에서 예. 이렇게 늘 예. 지금은 너무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잘 버티고 네네.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뭐 어려웠던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까지 아, 예. 상하시면서
0: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기물을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예, 예. 봉헌하시잖아요.
1: 네네.
0: 근데 어떤 여성분이 커피숍을 또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저를 찬양사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네. 드럼을 네. 그 야마 커스텀 드럼을 딱 선물해 주신 거고 네. 아니 이곳에 지금 드러머도 없는데 네. 드럼을 딱 선물해 주시고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3개월 후쯤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교회 계시냐고 네. 그랬더니 아, 교회 있다고 막 비오는 날 막 오시더니 제가 드럼을 가져야 되겠다고
1: 가져가야겠다고?
0: 어.
1: 다시 가져간다고?
0: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낸 11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어?
0: 그래가지고
3: 어떻게
0: 그 우리는 우리 그때 인원이 한 18명 됐는데 네. 18명도 공동체잖아요.
1: 예, 예.
0: 제가 18명도 성도들의 공동이해가 있다. 예. 이 공동이해를 통해서 그 우리 성도님의 11조를 주는 것은 우리가 공동이해에 통과되어야 한다. 그렇죠, 했더니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가 기부한 걸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저한테 무슨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더니 예. 아 그게 아니라 돈이 급하다는 거예요.
2: 아. 아.
0: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예. 막 일어났고 네. 드럼을 또 가져가시는데 풀 줄 모르시잖아.
1: 네.
0: 제가 다 풀고
1: 네.
0: 그 차에 비 맞아가면서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1: 비참하죠.
0: 아.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1: 그렇죠. 그렇죠. 시작이죠.
0: 그 마음이 딱 이제 시작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험한 산이 앞에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산들이
1: 그렇죠.
0: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산은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은 또 뭘까 했더니 예. 한 4년 후에
1: 예.
0: 또 우리 교회 제 손으로 안수한 안수집사가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을 못해서 분노가 나서 그 부하 직원을 이렇게 때렸나 봐요.
2: 예.
0: 그랬더니 구치소로 간 거죠.
1: 예.
0: 구치소를 갔으면 내가 어떻게 전화 연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 구치소에 어떻게 합의를 받는지 나오신 거야.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더니 그리고 쌍욕을 하더니 내가 구치소에 있는데 전화 연락도 없는 목사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전화를 주셔야 가고 우리 사모님이 전화하시든가 집사님이 전화하시면 제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면회라도? 그랬더니 거기 교회예요? 이런 거예요. 하여튼 또 갑자기 그 떠오르잖아요. 교회요? 라는 말.
1: 아, 예.
0: 제가 갈게요.
1: 예.
0: 오늘 또 어떤 산이 일어날까. 근데 그때 제가 부교육자가 있었고 아내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좀 등치도 있고 딱 들어오시더니 제 방으로 딱 들어오더니 야 너 앉아 딱 이러는 거예요. 너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앉아 이러는 거예요. 반말로. 우리 아내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한테 반말로 야 너 나가 이렇게 된 거. 막 이런 말을 서슴치 않고 막 말하는 거야. 그러고는 딱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자 이런 말 진짜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1: 네.
0: 성도의 마음이 힘들었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그들이 막 쌍욕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땅을 치고 또 한 번 딱이 맞을 뻔했고 손을 막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 또 기억나잖아요.
3: 예. 전무예요. 전무 맞습니다. 전무 아니면 안 돼요.
0: 근데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뭐 그렇지 못하고 우리 부목사가 있으니 또 그렇지 못하니까 막 쌍욕을 침을 딱 뱉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사이에 제가 그래도 뒷모습 있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분 하나님 더 깊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더 깊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가정이 싹 다 나가시면서. 네.

정말 큰 상처를 또 줘서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사람의 시험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 산을 또 넘고 또 여러 또 사람 성도들의 얘기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의 이야기들을 또 자기 것으로 얘기하면서 하신 분들.

0: 네, 지금 중심성 망막염, 오른쪽 눈에 검은 망막이 줄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줄이 가요. 이게 글자가 굴절이 돼서 보이는 거. 그것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씩 터지는 거 몸에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1: 그래요, 그래요.
0: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부정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1: 아이고.
0: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 이건 아픈 걸 얘기하지만 좋은 게 많잖아요.
1: 네.
0: 정말 죄악에 있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심지어 저희 교회는 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혼자 우리 교회 왔는데, 어린아이가 예배에 너무 좋아서 친구 한명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부모님의 부모님을 전도해서, 대단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매번 적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올려있거든요. 그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할머님, 우리 할아버지 누군데요? 우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상처받는 것보다도 제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좀 안식년으로 좀쉴 수는 없는 건가요?
0: 쉬었으니까 작년에
1: 좀 4개월 정도
0: 쉬었으니까.
2: 근데 담임 목사님이 4개월 쉬면은 좀
1: 부목사님이 이제
2: 성도님들이 또 흔들리고 이러진 않아요?
0: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 제가 2023년도 9월에 쓰러졌고, 10월에 안식년을 받아서 2월에 복귀를 했는데, 2024년도 2월에 복귀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또 터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 또 부목사, 청년 담당 부목사, 우리 장로님.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의 안 좋은 일들이 또 터져서 교회 어려움을 주게 됐고, 성도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또 이런 상황에 다시 저희는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되는 이런 어려운 국에, 우리 저희 교회 그때 부목사 두 명이었는데, 우리 저와 개척을 같이 했던 그 부목사가, 목사님 빨리 좀 돌아와 주세요. 더쉴수 있었는데 빨리 돌아와 주세요. 급합니다. 뭐가 했더니, 야, 부목사 때문에 제가 다시 와서 2월 달에 복귀하면서 지금까지 작년 10개월 동안 잘 세워져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 얼마나 떠났어요, 그 당시에 그럼 성도가?
0: 한 50명.
2: 와.
1: 그 작은 교회에 50명이면
2: 너무
3: 크죠.
0: 50명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3: 그저
0: 직분을
3: 숫자를
0: 줬던
3: 떠나서.
0: 분들, 또 아이들 세려줬던 아이들.
3: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손길을 다 닿았던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그 부목사가 개척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다시 또 옛날 그 기억 말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또그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걸음을 묵묵히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주어진 찬양사하고, 또 저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를 또 지금 남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제는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 같지 않고, 저희 아버지도 경험했던 얘기고, 뭐 A교회부터 Z교회까지 어느 교회나 다 있는 일이라서.
3: 저희 아버지도.
1: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감정의 쓰레기통이라 보니 세상에서 받은 모든 감정의 그 욱화 심정들을 교회에서 다 쏟아내잖아요.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 보니까.
0: 아까 그렇대.
1: 그리고 또 하나, 또 한편으로 보면 사단이 부흥되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꼴을 못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자꾸 삐지게 만들고, 뭐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자꾸 감정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다 이간질을 시키고.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뭐 교회뿐만
0: 맞습니다.
1: 아니라 이렇게
0: 그거.
1: 무슨 연합을 해서 어떤 공동체를 뭘 하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보더라고요.
0: 진짜.
1: 정말 그 꼴을 못 봐요.
0: 오늘 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일들이, 제가 얘기하자는 일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로서 또 말을 해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또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또 이런 경향이 완전히 또 회복되시게 하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1: 지금까지 보면요, 제 경험상 항상 그 목사님 최측근에서 옆에서 제일 목사님 커피 타드리고, 제일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 했던 분들이 꼭 등에 칼 꼽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영화도 보면 제일 오른판에 와서 칼 꼽잖아요. 교회도 보면 잘 옆에서

0: 우리 목사님 어디서 했던 사람이 엄청 큰 칼 꽂고 가더라고. 아.
1: 가장 최측근이 배신해야 원래 가장 마음이 아파요.
2: 아프거든요.
3: 그렇지. 네. 브루투스 넘어져.
0: 아, 네. 그렇죠. 네.
2: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3: 그래도
0: 다 맞죠.
3: 말을 들어보면은 좋아진 방향으로 간 것 같은 성도들이랑 네.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또 뭐 마음의 회개도 좀 하셨을 것 같고
0: 목사로서도 또, 네. 회개가 되잖아요.
2: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아,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연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또 불러주셔서 아,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막 상처들 돕고 네. 성도들 볼 수 있겠어요? 네. 공황장애다 보니까 또 거기다 부정맥까지 오니 심장의 박도 이번에는 또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얼굴을 봐야 하는데 돌아와서 성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네. 이끌어 가신 것이 참 은혜고 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0: 감사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실까요?
2: 아까 우리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네. 저는 제가 이 찬양 집회하고 미국을 많이 집회에 갔잖아요. 네. 갈 때마다 우리 두 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 쪽으로 한 누나 이름을 제가 엄마가 통화를 할 때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가 통화를 할 때 네. 우리 수연이 잘 있니? 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씨니까 수연이는 이씨니까 당연히 이씨고 네. 우리 수연이 잘 있니? 라는 말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통화하다가 드는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누나 이름이 이수연이구나.
0: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뵀어요? 나를.
2: 저를 잠깐 어리석은 기억은 다섯, 여섯 살 때 살짝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직 네. 얼굴이 기억이
0: 그
2: 안 나요.
0: 그 이후로는 아예
2: 모르는 거죠.
0: 성인 돼서도 못 보고요?
2: 얼굴도 모르고.
0: 아버지도?
2: 네. 와. 그러니 아까 우리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예, 예. 저희 부모님 같다는 말이에요.
0: 네, 네.
4: 그럴 수밖에 없고.
2: 그리고 아빠, 엄마란, 어머니, 아빠, 그러면 아빠, 뭐 이런,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0: 그러네요.
2: 아, 예. 저는 맨날 예만 했지. 네, 네. 엄마, 아빠란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네, 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없고. 아들이라고 예. 얘기했지. 제 이름을 두 개 이름이니까 부르기도 어색하시죠.
0: 예, 예.
2: 하여튼 뭐, 그러다가 저희, 아. 이수연 씨를 미국에 집회 때마다 가는 곳마다. 네.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 때, 그 숙대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고, 아~ 그 다음에 졸업해서 외국인이라고 결혼해서 미국에 LA 지역에 있다고 들었고.
0: 들었어요?
2: 네,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은 모르지만 나는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몰래 가서
4: 찾고 있어요.
2: 계속 찾은 거예요.
0: 어머나.
2: 혹시 이곳에.
0: 어머나.
2: 예전에 어린 적에 이재미라는 동생 있는 이수연 씨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여덟 군데 집회를 했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은 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희 핏줄 딱 유일하게 남은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네. 아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핏줄 한 분이 남았는데 그리고 아버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화를 받고 어머니 펑펑 우신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미 뭐 다 전화로 이렇게 들은 얘기 누나만 남으신 거잖아요. 혹시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다 나오고
0: 그럼요 그럼요
2: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0: 아 그래요
2: 혹시 네 아, 어릴 적 이재민의 아, 누나인 이수연 씨 저 네 살 차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68년생 저희 어머니 이름은 손춘자시고 네. 아버님 이름은 전 모르죠.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에서 보신 혹시 이수연 씨 우리 누님이 계시면 우리 방송국 제작팀에 전화 주시거나 그래요. 아니면 저희 교회 새 이름 교회
0: 아니 여기 유튜브는 네. 댓글로라도 네. 네. 관련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2: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네. 생각도 있지만 누님 이제 찾을 때가 됐지 않을까. 예. 이제 좀 다 미련을 버리고 얼굴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0: 그래요, 그래요.
2: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이라 그러네요. 오늘 처음 그러네요. 이전에 다른 곳에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예, 예. 처음 왠지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네, 네.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네, 네.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래.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시고
0: 그래요, 그래요.
2: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우 우리 이수연 님 용기를 갖고 좀 전화 주시거나 네. 내용을 알려주시면
0: 그래요. 네. 뭐 댓글로만 알려주셔도 네. 네.
2: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에 네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캘리포니아에 살 것으로 추정되는
2: 다시 이제 다른 그때는 뭐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0: 아, 15년 전 버전이에요.
2: 또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어요.
0: 인데
2: 다른 지역을 가도 유튜브는 온 세계가 같은 네. 지역이니까.
0: 그럼요.
2: 또 이 CBS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의 네, 이 좋은 네. 프로그램에 많은 네, 분들이 네. 보시니까
0: 예, 예.
2: 누나 좀 찾아주십시오.
0: 네, 네, 네.
2: 연락 주십시오. 아, 제가 그래요. 찾아가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네,
2: 기도해 주십시오.
0: 아, 그래요, 그래요. 꼭 누나님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 네. 저는 그 후로도 혹시나 연락을 되는 줄 알았더니 연락을 못 하고 계셨군요. 아유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 아유 그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을 네. 통해서 또 이제는 이제 자녀를 통해서
2: 지금은 또 성도들을 통해서
0: 네. 채워주시는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네. 목회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수희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진짜 하나님은 참 빈틈이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아주머니 남편과 아주머니가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최고의 삶을 보여주신 것 같고 네.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주셔서 또 잘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음치를 고쳐서
2: 할렐루야.
3: 찬양 사역자가 됐는데 결국에 남는 거는 기다림의 어떤 방법을 계속 이렇게 계속, 터득해 나가신 네. 걸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듯이 네. 어떤 재능을 주든 어떤 사람들을 만났던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네, 거를 네, 목사님 아. 인생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권규정 씨.
1: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노래 제목대로 간다라는 네.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오늘 네. 그래서 목사님의 인생도 더 오늘 부른 찬양을 역순으로 하면 목사님의 네. 인생이 아니신가.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는 목사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대단하시네요.
0: 똑똑해요. 가창력을 떠나서 네. 테크닉적인 면이 아니라 그 감정선은 그 사람만이 가진 감정선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AI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의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만들고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을 할 때 두 손 들고 여러분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 컴퓨터나 AI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목사님께서 쭉 살아오신 지금의 이 모든 인생 역정에 겪음했던 그 경험이 노랫말이 되고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도 함께 손을 들게 되고 우리 함께 울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 안에 다 각자 각자의 사연과 삶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찬양인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도이고
2: 아멘.
0: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아멘.
0: 그 성수대교를 혼자 걸어갈 때 그 비참함이 결국 나의 나중은 창대하게 만들었던 내 회사 생활과
2: 네.
0: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이 지금 우리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2: 네.
0: 하지만 결국 그 성경 속의 많은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이런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2: 네.
0: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아요.
2: 아멘.
0: 목사님 사역도 앞으로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네. 그런 교회로 더 크게 거듭날 것이고 그런 찬양을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십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얼굴 가지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0: CBS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장례식장에서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무릎에서 똑또두둑 소리가 난다. 젖은 눈 맞대고 멋쩍게 웃는다. 내 뼈마디도 이제 스스로 우는 법을 알았나 보다. 노정 스케일스의 집 바람.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입니다.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닐까요? 또 너무 믿음만 가르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속에는 오늘 시대가 가진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넓은 경험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을 경쟁력이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보다 현실 감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적당한 균형을 가르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신앙,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신앙, 손해보지 않는 신앙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타협의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타협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타협을 지혜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기준을 더 우선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속에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인간의 계산과 타협, 이해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 배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경험되어지는 실제입니다. 아이들이 정직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보고 외로워도 진리를 선택해보며 결과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경험이 없다면 믿음은 결국 머리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존재하는 신앙은 삶의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가장 넓은 세계를 배우는 일입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과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종교를 배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 속 질서를 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학과 예술 속 인간 존재를 이해하며 역사 속 하나님의 흐름을 읽어내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이었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0: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3: 세 번의 장례식, 세 사람의 뒷모습이 기록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장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분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정복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는가 하는 선교적인 삶, 사랑의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누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뒷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우고 이뤄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110살에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다. 너희가 섬길 것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화답할 때에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기념석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 돌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축복해서 각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한 줄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2일 후에 그냥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면 될 텐데 여호와의 종 그리고 눈의 아들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부모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끝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며 그는 부끄럽지 않게 죽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호와의 일생 두 단어예요. 여호와의 종, 그를 가나안 정복자 혹은 사령관, 대단한 통솔력이 있는 장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굳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굳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7장 27절 시작.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누구더라? 여호수아더라.

할아버지 20절부터는 쭉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그 가문이 믿음을 계속 이어갔음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요. 광야 시대의 유력 가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뜻은 생명력, 번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놀랍게도요, 이 눈은요 큰 업적을 거의 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 때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 도시락 배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33번 하는데 눈이 아무것도 한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광야 생활에서도 특별한 역할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반드시 그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이지만 자기 아버지 눈의 영향력 속에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웅을 기억합니다. 탁월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웅을 영웅 되도록 낳고 기른 부모나 그를 지도한 선생님, 배후에 있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눈은 전면에 어떤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길러낸 아버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숨은 헌신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그 아버지 눈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눈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더 중요한 교훈은 여호와의 종, 국가를 인도하는,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심지어 죽을 때도,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가족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부모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죽음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날 우리 이름 석자를 부른 다음에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큰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다 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판단자가 아니에요. 축복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종이었다 라는 고백과 아울러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내였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그의 삶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생활을 귀히 여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관계를 아름답게 여우던 여호수아의 장례식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묻혔던, 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 선조들이 묻힌 가족묘에 안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그가 얼마나 가족을 귀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3번의 정복전쟁하면서 얼마나 나라 일이 바쁘고 눈꽃도 없이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여호와의 종,

자녀로 인정받았고, 가족관계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인정받으며 살다가 죽어서도 국립묘지가 아니라 가정묘에 아버지의 품에, 부모의 품에, 할아버지의 품에 암기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삶이 존경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했거나 좀 허물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 땅에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나를 어떻게 대했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 이 방송 넣는 애청자들이 정말 여호수아의 죽음처럼 우리의 삶도 한 줄로 기록된다면 아무개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110세에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인정받는 이 삶을 지켜보던 그의 후배들의 삶이 어떤가?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 신앙의 후배들이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답게 축복하며 살고, 가정에서 가족을 귀히 여기며 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사람의 장례를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의 유골을 계속 복원하고 있다가 400년이 지나간 이제 여호수아 장례식을 하는 그때에 지금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세를 살며? 110세. 아, 신기해요. 이분들은 나 110세에 살아요. 주여 나도 110세를 살게 하옵소서. 110세를 살며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더라. 증손자까지 본 거예요. 고손자까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머리를 메고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제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재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무총리장으로 국립묘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라? 유골함을 들고 그 백성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조들이 묻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애굽의 국무총리 가족이긴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장래 운구 행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출애굽 광야길 크고 두려운 40년을 지나오면서도 무려 창세기 50장에서 시작된 요셉의 믿음과 유언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계속 유언을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유골함을 안고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안장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에 요셉의 유골이 400여 년 만에 안장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요셉의 훌륭함이, 요셉을 성경에 기록해주는 이유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권세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해주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400년 뒤에도 그 약속을 따라 부모의 유언을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 요셉도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서도, 심지어 남긴 유골의 운구를 통해서라도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꿈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 앞에, 오늘 그 상황 앞에서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당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부인인 그 사실을 분명히 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의 죽음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다. 자,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회자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영적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한 절로 딱 기록합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을 또 발견합니다. 아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목회를 핑계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구절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이 엘르아살은 부모와의 관계만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엘르아살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리 아버지의 장례를 지낼 묘지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멋있게 모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교회 직분을 핑계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결코 소홀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사명을 잘 계승해서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둘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엘르아살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정과 교회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장로님,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사라져 가도 교회는 든든하게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져 운영됩니다. 살아는 남편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살아는 가족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0: 산이 무너진 것 같고 내 삶을 어떻게 이어가나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부모님 그분의 삶이 어떠하든 내 생명이 그분을 통해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아들, 딸이었음을, 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분을 있는 힘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도 여호수아처럼 엘라살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개의 무덤을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크리스찬으로 아름답게 충성한 충성스러운 사람의 무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모를 가족을 섬겼던 충성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무덤입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해서 400년 뒤에도 자기 유골의 안장을 통해서도 믿음을 계승했던 믿음을 물려준 아름다운 사람의 무덤입니다. 엘르하살의 무덤입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무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었고 요셉도 죽고 엘르하살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만 이번 사업만 이번 끝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

0: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변덕스럽고 여전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며 순종할 때도 어여삐 여기시지만 절망하며 고통할 때도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며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된 삶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앞두고 김은영의 CCM 캠프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앤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이윤수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편안한 쉼의 시간으로 새 힘도 얻으시고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잘 준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나누지 못했었던 것 1부에서 이삭 줍기로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우리 CCW라고 하죠. 새로운 많은 워십팀들이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워십 앨범으로 2부는 쭉 함께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씨앗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아이들 찬양으로 너는 축복의 씨앗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조찬미가 부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였습니다. 자, 주중에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누는 CCM 이삭 줍기 1부에서 그리고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 곡들 쭉 이어서 함께 나누는 자 오늘 주말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CCM 캠프 저 김은영 아나운서고요. 자 오늘 편안하게 방송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들었는데 푸하님께서도 너는 꽃이야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이들 목소리로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찬호을 이스플랜 찬양으로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전민희님께서 박주홍님의 깨트리 녹합 이 찬양이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우시어 오늘 하루를 편안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일은 더욱더 평화로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써주셨어요. 아쉽게도 박주옥 찬양으로는 이 곡이 없어서 오늘은 서울 챔버 싱어즈 깨트린 옥합 그리고 박주옥의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준비했어요. 예전에 저희

찬호울 히즈플랜 찬양으로 너는 꽃이야. 또 서울 챔버 싱어즈의 찬양으로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깨트린 옥합, 또 박주홍 목사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해드렸어요. 하양고래님께서 첫 출석 체크도 해보고 같이 흥얼흥얼 따라 불러도 보고 은혜로운 밤입니다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잠이 와야 되는데 더 총기가 더해진다고 사연을 찬양을 들으면서 오히려 잠이 깨시는 분들도 살짝은 계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깨어 있어도 좋은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다이가 요나단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희민 희승맘님께서 오늘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찬양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하루에 이 은혜가 충만합니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지선의 충만과 또 오늘 하루의 수고 찬양 준비했어요. 이혁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혁진의 음성으로 들어본 오늘 하루의 수고와 또 지선의 충만, 달과연화단, 오늘 이 하루도 이삭줍기로 꼬꼬무했습니다. 또 829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CCN 캠프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어제도 들으면서 잠을 청했는데 오늘도 방송 함께합니다. 신청곡은 박종호의 축복하노라 청해봅니다. CCN 캠프 모든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축복송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8291님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CCN 캠프를 통해서도 하루를 마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축복하노라.

박종호의 축복하노라 들으셨고요. 자, 1부 끝곡은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로 오늘도 하루 종일 촉촉한 그런 날을 보내셨을 텐데요. 비 준비하시니 위러브 한밤의 프레이즈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우리나라 대표 워십팀들의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Again 1907, 오늘 Again 1907 워십팀의 스튜디오 버전 찬양을 첫째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어 들으신 곡은 All About You라는 브리딩 워십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워십 앤 프레이즈, 우리나라 수많은 워십팀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각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워십팀들의 곡들이 또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각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에 워십팀들의 곡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더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워십컴의 찬양인데요. Perfect Love라는 곡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팀이죠. 코스타 워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타 워십 찬양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부르신 곡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대로 여기가 그냥 천국이려니 하고 살아도 될 듯한 넘치는 풍요들, 그리고 넘치는 즐거운 죄악들, 그것들이 사람들로 이 땅을 소망 삼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양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 진짜라고 믿는 현재의 삶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올리운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우리를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워십곡의 강점은 워십 리더들,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찬양곡에 들어 있어서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UW 워십의 마라나타였고요. 앞서 코스타 워십에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울컥하는 그 부분에서 온 예배하시는 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 그 감동 포인트가 있죠. 함께 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워십컴의 퍼펙트 러브 함께 보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워십팀의

0: 부흥을 만들었었던 최초의 팀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과 또 예수전도단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예수전도단의 부흥 그리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 전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같은 곡 이어도 이렇게 예배 라이브 워십으로 들으면 느낌이 또 달라요. 피아 워십의 찬송가죠. 무덤에 머물러 그리고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씨가 또 워십 리더로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 함성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찬양으로 자 1부에서는 이삭줍기 2부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워십팀이죠. 어노인팅 찬양으로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해외 워십팀 곡들도 준비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도시나 마을을 지날 때 누구나 잘 아는 노래나 시가 새겨진 노래비, 시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곳 사람이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 이 노래가 있어 이 마을이, 이 동네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 햇살, 향기, 바람, 그렇게 시와 노래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여러분 곁엔 어떤 시와 노래가 있나요?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와,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구나. 야, 이런 자연을 보고 자라서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걸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좋아하는 노래로 작은 기쁨의 길 여러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딸기님께서 어이구 감기 요즘에 예 여름이라서 감기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기 시작해서 그런가? 일단 몸은 따뜻해야 되니까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 따뜻한 거 드시고 푹 쉬시고 그렇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딸기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요. 담쟁이 홍순관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담쟁이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러실 수 있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 좋은 씨앗의 담쟁이를 가장 많이 들었었고요. 오늘은 홍순관의 목소리로, 홍순관의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담쟁이에 이어서 김명식 믿음의 모험은 조셉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찬송가 85장 이어서 함께 할까요?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와 남궁송옥이 함께합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천관웅 목사 미랄까지 들었고요. 리비님께서 I need you more 신청하셨어요. 나는 어제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곁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I need you more.

우리나라에서는 사역자들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I need you more. 가이 핀로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부제가 붙은 곡 홀리원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1678번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집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빌리 찬양단이에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 무용을 따라 하셨을 겁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셨을 텐데 해 뜨는 데부터 파워프레이즈 앨범에서 들었어요. 나팔꽃님, 네, 주중에 방송을 못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일주일 이제 해보니 살짝살짝 듣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든 인사를 나누려고 애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팔꽃님도 살짝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일 때문에 생방도 녹방도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지런하면 점심시간에 조금 들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엔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너에게 정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정은이 부른 너에게, 나팔꽃님께, 그리고 한주수관 여러분께 띄워드리는 곡이었어요.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뵐게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내가 만나본 성도들 중 몇몇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언하건대 나는 책을 통해 배운 것보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성경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내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형제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로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느끼며 조용히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유창하게 떠들어대는 이 세상의 어떠한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 시작은 책을 소개할 건데요. 처음 들고 온 책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A.W. 토저가 지었고 규장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성령님의 임재의 광채 속에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의 글을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임재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곡까지 들었습니다. 라니님이 이건 정말 상대에게 기분 좋은 일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5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이 딱 되길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DJ에게 좋은 일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라니님이 그러셨네요. 감사하고요. 축복의 통로 신청하신 곡 박진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537번님의 신청곡 보혈을 지나 소리엘이 불렀습니다. 자전거 슝슝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기분 좋아지는 아이디인데요. 시간대 바뀌어서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괜찮죠?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 이윤화가 부르고요. 9237번님과 함께 할게요.

다빈치님이 신청하신 주님의 숲을 오늘은 기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음의 합환자님, 제가 셋째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피검사 해놓고 왔습니다. 셋째 생각하면 저부터도 걱정이 앞서고 주변에서도 바로 축하보다는 걱정과 굳이? 라는 반응이 있어서 벌써부터 좀 그래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요? 축복이고 감사죠. 물론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세대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이가 축복 속에 사랑받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면서 좋은 찬양만큼 좋은 태교는 없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들을게요. 손경민 앨범에서 아이빅밴드 이기명 우회림이 부릅니다.

당향로 화이팅 외쳐주신 김미용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이명로가 부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소망님, 사위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막내 전도사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아픈 허리 잡고 차량 봉사까지 하는 사위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한 그의 집이 잠시 원망도 되고요. 또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낭망이 되었을 때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세상 방법을 버리고 오직 그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기준이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속상하셨을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소망님과 함께 듣고 싶어요. 예수 예수 걸어놨습니다. 달빛마을 앨범에서 짐니 김상진이 함께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진 여자님, 요즘은 밴드라고 부르지만 기능은 반창고만 못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꼼꼼하게 잘 붙인 밴드 서너 개 진료받는 동안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화상 연고는 듬뿍 발랐는데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으니 어쩐다. 커다란 물집이 여기저기 생겨났으니 이후 상황을 알기에 벌써부터 아픕니다. 우리도 보호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곳곳이 상처로 가득할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내게 꼭 붙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좀 어떠신지요? 아휴, 네, 맞아요.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꼭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네요. 혼성 그룹 중에 빨간약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그룹 앨범 중에서 한곡 골랐습니다. 여호와는.

멋진 여자님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낫길 바라면서 빨간 약 앨범에서 여호와는 들었고요. 오늘 끝곡 이연수와 성훈이 준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감사를 고백하는 주말 보내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인 김보훈은 1932년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살면서 임마누엘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으며 뒤늦게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 시립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생산 공장을 경영하면서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담겨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처음 도입 부분이 매우 독창적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8장 35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불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몸바쳐 일하겠다는 소명과 충성을 담고 있는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지단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21일 주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회에 깊이 자리한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대화와 이해,

타협을 통해 해소되어 오해와 왜곡으로 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만을 줬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품게 하소서. 분열과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함과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구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되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 위에 굳게 서서 세속적 성공의 기준으로 교회의 부흥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의 유혹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믿음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6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효림의 노래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김송주가 노래하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무 노래가 부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37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37장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네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엄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 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0: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1: 성경 낭독 욥기 37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425장 보내드립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릅니다. 소리엘이 전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유혜정의 음성으로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의 음성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명 5천명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피차 더불어 함께 귀한 사랑의 공동체이자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공동체였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요, 성도들에게 큰 슬픔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세지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요, 그날에 시작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나왔어요. 그날은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하던 날을 기점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지다는 디에스파레산이라고 해서 원은 씨앗입니다. 이 흩어짐은요, 단순히 흩어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더 넓은 영역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된다라는 풍성한 묘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위기의 순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위기는 기회이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핍박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중요하죠.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연속 같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저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기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를 주저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말한 명예와 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영광만을 추구할 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가치관을 소유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죠. 교회가 은과금은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화에서 흩어진 건 아니었지만 흩어진 그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와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의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스라엘은 주요한 세 지죠. 북쪽의 갈릴리, 중앙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성은요,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곳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사라곤 왕에게 정복당하기 이전에 분열왕국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곳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사라곤 왕에게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땅에는 가난한 자만 남겨두고 이방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결혼하였고 혼혈된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 할 수 있어요.

0: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던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과 종교적 배교자로 간주하고 이 무리를 미워하죠. 아마 서로 미워하게 된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그대 멀지도 않고 당연히 가야 할 곳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곳이 됐고요. 혼혈 민족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됐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땅끝과 같은 저주받은 곳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마리아에 어떠한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상처와 아픔이고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은 강팍했을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선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이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8절 보면 뭐라 나오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에요. 진리가 심겨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내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을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행했고 멸시받는 인생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성에, 그 도시에, 그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그대로였어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임하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인한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조영남이 부르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미 월십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6월 21일 주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시와 그림이 부르는 바람 속의 음성,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첫 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한 절에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게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36절로 넘어오면 갑자기 예수님의 그 바쁜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그 마음에 남고 여운이 계속됐던 구절이 바로 이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36절 끝에 보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말 성경은 너무 점잖아서 사실은 그 말맛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 고생하는 사람 좀 봤나 보다 하면서 별 충격 없이 넘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너무 거칠다 못해서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첫 단어 고생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죽이 벗겨지고 찢긴 상태를 뜻합니다. 기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끝내 가죽까지 다 벗겨져서 길바닥에 내전지진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춰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세기 그 갈릴리 지방입니다. 어딘가에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엉성하게 좀 표현을 한다면 바게트빵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3등분을 해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땅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땅이 맨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입니다. 호수도 있지요, 이곳은.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풍요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은 이 땅의 소유주가 다 외지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각종 세금 그리고 수탈에 시달리면서 매일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기가 힘든 곳이 또 이곳의 사정이었습니다.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인두세, 어업세, 통행세 등등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가고요, 또 그 지역의 통치권을, 실제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는 여기저기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또 뜯어갑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먼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씩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율법이라고 하는 구실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11조와 성전세를 걷어갑니다. 땅에서 소출이 생기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빚더미에 땅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끝내 떠돌이 품꾼이 되는 몰락의 지뢰밭이 곳곳에 깔려있는 땅,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1세기의 땅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 참 많이 나와요. 품꾼 비유, 뭐 농사 씨 뿌리는 비유, 또 물고기에 대한 비유, 다 그런 것들은 다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병들어도 치료받을 길 없고 게다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낙인까지 덮어 씌워집니다. 백성의 손발이 되라고 세워진 지도자들은 도리어 자기 배를 불리면서 이곳에 있는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떤 슬픔이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때가 바로 이 1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길을 가다가 만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하는 동정의 그런 탄식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순간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일찍이 에스겔은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 하나의 약속을 붙여놨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아 살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합니다. 목자들이 다 실패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셔서 스스로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찢기고 내던져진 양,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현실이고 자화상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멈춰서시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너 이건 이것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어, 이건 이것 하면 너희가 위로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교훈 지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있다면 그저 예상치 못한 시선이 이 사람들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무언가 예수님께 바칠 준비나 자격,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여기 나오지 않아요. 결단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먼저 움직인 건 주님의 시선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6절에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 바로 주님의 이 멈춰서신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선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6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아주 구체적인데 창자가 꼬이고 뒤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보고 속이 뒤집히고 배가 뱃속이 울렁거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렇게 느끼신 경험입니다. 머리로 판단해서 아 니네들 참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동정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겪어내는 그런 공유의 아픔의 공감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약성경을 쭉 통틀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찾아보면 다 모아보면 주어는 언제나 거의 모든 경우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는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두 번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번 나오고 탕자의 아버지에게서도 바로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면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선택된 아주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당시 1세기니까 당시 1세기 문화권에 있었던 종교들과 좀 비교할 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1세기 문화를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회자되던 신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좀 다른 면모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또 로마 시대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최고의 신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 신을 일자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철학에서 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한 사람이다 최고의 절대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 유일하고 완전한 존재 그 신을 그리스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완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보니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갖추어져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도 없고 또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하고 교제할 이유도 없어요.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만 최고의 신으로서 품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고 움직이고 감정을 갖는 것은 결핍의 증거이고 그 결핍은 신의 완전성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건강해지려고.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장하고 성형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예뻐지려고.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은 움직이지도 않고 감정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동시대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자면 한참 뒤떨어지는 하급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뒤꼬여버립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면 배가 꼬이고 뒤집힌다는 것, 그건 바로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보기에 아 저기는 완전한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는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움직이는 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둘 중 어떤 신이 쓰러진 나를 회복시키고 쓰러진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후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6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보면서 걸음을 멈춰 섭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이 한편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냥 위로가 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무리를 보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물론 당시에 목자로 비유되던 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그 무리들을 이 사람들도 날마다 보면서 지나치고 또 관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속은 뒤집히지 않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 들이댑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네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거야. 너 의지가 없어서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너보다 성실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뻐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감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지도자들 뿐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은연중에 사람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세웁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보면, 아, 저 사람 원래 뭔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신랄한 판결문을 마음속으로 쭉 자세하게 써내려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헌신의 분량으로 믿음을 측정하고 출석과 봉사의 실적으로 사람을 저울에 매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늘 자기 자신이에요. 나하고 친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마음도 넓어지는데,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한없이 냉정해집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르쳤더니 그 복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방종의 자유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2000년 전에 무리들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종종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하고 이제 상담을 평일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를 찾아온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던 교회, 한 2년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전도를 강조하던 교회였대요. 그런데 다들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전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 나는 가짜 성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리고 총동원주일이 됐는데 총동원주일에 막 여기서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자기에겐 그 예배 시간 지옥 같더래요. 어떤 청년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청년들 참 많은데요. 어떤 청년 이야기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렇게 무서웠대요.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로 금요 철야, 토요일이면은 경배와 찬양 연습, 예배 콘티 짜고 연습하고 잡단 봉사 이르기까지 주일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주일 밤 늦은 밤까지 파김치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대요. 심지어 청년부 회장이 되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잡일이라도 하는 게 그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의 표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교회 청년부의 전통이었대요. 여러분, 정상일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갈릴리의 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우리는 욕하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불쌍한 양인 동시에 양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악한 손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더 잘하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더 잘하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그 결단과 결심이, 그 결단과 결심이야말로 우리를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우리를 무너뜨린 그 장본인들 아닌가요? 바로 이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사도서간으로 읽은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양을 찢는 손을 그치기를 작정한 그 다음부터가 아니라, 회개한 다음, 자격을 갖춘 다음이 아니라, 결단한 다음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창조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하면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창조하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려서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만한 것이 저 대상에게, 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그분의 창자가 뒤틀렸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은 바로 너를 다시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성실하신 선포이고 의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월요일이 될 텐데요.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신앙의 서약이 막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서약을 했는데, 결단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성도도 있을 테고요. 식탁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섰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어머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고를 받고 그 사실을 참아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은 바로 이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시선이 이미 당신에게 닿았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존엄하며, 당신의 바닥까지 보신 그분이 바로 그 바닥에서 창자가 뒤틀리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보내십니다. 오늘의 복음서에서 만난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의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타인의 시선이 감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감옥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선들이 우리를 매일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뭐 이렇게 CCTV로 쳐다보고 있고, 지하철에도 많고, 길거리 곳곳에 나를 향한 시선이 넘쳐납니다. 가정, 직장,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시선들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도 많은 시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선 속에서 늘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선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속까지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인다는 것은 사실 본래 두려운 일입니다.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평가받는다는 것이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내 속이 다 까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깊이 보시는 굉장히 다른 그리스도의 시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따스한 시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정죄의 눈, 판단의 눈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속이 타고 뒤집히는 그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분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수리 등에 올라타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그 새끼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나보다 먼저 보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은총의 시선 한가운데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가 그려지죠. 근데 이 열왕기하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서 우리 보여주는 것은 무너지는 왕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다면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질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AI에게 물어봅니다. 병이 생겨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다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얻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묻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왕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 그 왕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 그 내용들, 또 그 질문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고 나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이 죽으니까 아 이때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독립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배신,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국가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안보가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이제 왕으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좀 자리를 지키고 건강하게 또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왕궁의 다락은 높은 지붕 위에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으로 왕이 휴식을 취하거나 바람을 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아하시야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추락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뭐 조금만 걸려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고 뭐 문제가 생기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뼈가 부러지고 아마 장기에 큰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지금 아하시야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과 개인의 질병에 의한 위기의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의 질병의 문제 앞에서 아하시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살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묻습니다. 여러분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다섯 성읍 가운데 하나로 사마리아에서부터는 5-60km 떨어진 장소예요. 당시에는 이 5-60km 정도라면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먼 곳이지만 아하시야는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은,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하시야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알세부는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이 질병과 재앙을 막아주고 미래를 알려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알세붑에게는 내 질병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즉 엘리야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 때 있었던 일들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다 패배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죠. 다시 말해 아하시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이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그의 선택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몰라서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대신 바알세부를 찾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가 무속과 점술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일들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뭐 신문이나 잡지나 뭐 그런 데서 뭐 별자리 뭐 그런 운명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일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을 경험하고 있고 뭐 재미든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든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그 무속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무속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즉각적인 답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가서 찾아가면 즉각적으로 답을 줘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7, 8월에는 물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빨리빨리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만족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문제 해결의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아의 문제는 뭐냐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자신이 떨어져서 큰 죽을 지경의 위기에 처한 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그게 그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특별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를 향해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입니다. 내가 있는데 왜 다른 곳을 찾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해요? 외모가 변합니까? 이뻐지십니까? 다 이뻐지신 것 같긴 한데 멋있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내가 먼저였던 삶에서 누가 먼저가 돼요? 예수님 먼저가 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함 은혜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까지 이끌어 주시사,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가장 우선인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바알세불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이, 사람이, 권력이, 경험이, 능력이, AI가, 무속신앙이 나의 바알세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 먼저 의지하는 것, 먼저 붙드는 것, 그것이 나의 바알세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왜 바알세불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바알세불이 더 빠르게 답을 줄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바알세불이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줄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세불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세불을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존재를 먼저 찾아요. 결국 누구를 먼저 찾느냐는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는 아하시아가 왜 바알세불을 먼저 찾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더 빠른 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기 때문에,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것에 대한 반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믿음,

믿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먼저는 믿음은 빠른 답보다 옳은 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고 빨리 회복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종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요셉에게도 총리까지 가는 길에 감옥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왕이 되기까지 광야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간으로 만들며 하나님 의지하는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즉 믿음은 내가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빠른 답을 얻기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 답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투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투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 아니,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안 들어주실래요?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주님의 원하시는 바 구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시아는 내 눈에 보이는 바알세불을 더 현실적이고 더 확실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결국 붙들어야 할 분은 눈에 보이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능력 너무나도 쉽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변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내 삶도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이 현실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0: 것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 중에 어떠한 한 부분은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하시아와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하는 무너지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도 무너지고 나라들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찾아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국에 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0: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2: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의 죽음을 주제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쪽에서 주신 은혜를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22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50장 2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몇 살 살았다고요? 110세. 사람은 삶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욕망.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못된 삶을 오래 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밤낮 죄짓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지옥으로 직행하면 그 삶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서 너무나 소홀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간다 그러면 뭘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막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왜?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 내 일생 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줄을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줄을 서지 말고.

서야 돼요. 딱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제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요셉은 110년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 110세 사람 중에 그의 고난의 시기는 13년이에요. 약 10분의 1 정도는 고난의 시기를 살았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그 13년. 그러나 그 전 그 후 어디를 봐도 요셉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가서 산수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죠. 30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9년이 걸렸어요.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 때 이제 가족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다 더하면 30 플러스 7 플러스 2는 39. 그 다음에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님 몇 년을 더 사셨냐면 17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39 플러스 17 하면은 56입니다. 다 계산하고 계시죠? 내가 안 물어볼 거예요. 내가 다 답을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56세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54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하고 만나기 후하고 보면 거의 110년의 절반 정도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 기점으로 해서 만난 후에 다시 만난 후에 54년을 살았고요. 그때까지 56년을 살고 54년 56년을 합치니까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가 56세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54년 더 살고 110년을 살았는데 총 110년을 산 중에 13년 정도가 고난의 삶이었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당시 고대 시대에 110년을 사는 것은 아주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며 오래 살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이였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장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를 보면 요셉이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다. 므낫세 아들도 요셉의 세례 양육되었다는 말이 5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례에서 양육되었더라. 아주 자손의 자손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손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자손이 잘 됩니다. 왜 잘 됐느냐? 그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한 선조들이 천국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수록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당대에 처음 믿은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합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에 또 미신을 섬기던 집안에 밤낮 궁장궁장궁장 무당굿하던 집안에 예수 믿으면 그 당대는 어려움이 있어요. 되게 영적인 도전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면 당대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자손에 내려가서 또 자손에 내려가서 자손에 내려가서 복에 복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손은
복받은 자손들입니다.

성경에 그 복이 천대까지란다. 천대. 야, 천대. 그 대소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무한대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될 때? 부모님 예수 잘 믿고 신앙의 믿음을 지켰을 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는 그 순간 탁 내 몸에 영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순간, 그 순간 몸만 남겨놓고 가면서 내 몸이 저기 있구나. 아이고, 우리 애들이 많이 우네. 내가 다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50장 24절이요 다 같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자녀들 위해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엄숙해지셨네. 왜냐?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잘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유언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자녀들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라. 어떤 경우에도 교회 빠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성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게 유언 1번입니다. 1번. 신앙의 유산을 유언에 남겨놔야 돼.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 그랬느냐? 나는 죽을 것이나, 50장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대해 나는 죽을 것이나,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누가 돌봐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토록 하나님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텐데, 그럼 그때 나의 이 그 해골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25절 다 같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나하고 약속하시오. 이제 당신 후손이 여기서 출입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나의 해골을 가져가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26절이요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품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당시 장례 절차를 따라서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합니다. 그로부터 먼 훗날 43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기억하고 뼈를 갖고 나갑니다. 요서서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20년 만에 그 아버지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와가지고 산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아들 요셉에게 줬는데 그 땅에 요셉이 와서 묻힙니다. 요셉의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대 긍정의 신앙.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데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 헤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딨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사느냐,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비판적이고 남 문제만 있으면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감정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서 소리들을 지르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사는 분이 혹 계시다면, 내가 손들어보라지 않겠습니다. 혹 계시다면 오늘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꾸세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바꾸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평생 고난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왜? 안 바뀌니까. 고난은 바뀌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깨어지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큰 복을 받아서 110대까지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주여, 절대 긍정으로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덕담만 말하고 주님께 영원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 말하니까 안 자고 저건 내 남편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먼저 고치세요. 본인이 고치세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저거 암흑의 집사 아까 꼭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치자면 저것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말하는 자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따라서 절대긍정의 신앙. 여러분 저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합시다. 하나님, 절대긍정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절대긍정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긍정의 신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비관하는 말 하지 말고 파괴적인 말 하지 말고 남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이웃이 사는 길입니다. 나가서 요셉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담지 않고 살았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상처를 극복하는 신앙. 밤낮 상처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분노하고 막 견디지 못해하고. 저희 어머님 옛날 한 집사님이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난 분 간증 들었더니, 나이가 56세인데 아버님 벌써 돌아가셨는데 56세가 되도록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섭섭함.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한 번도 따뜻하게, 원래 아빠하고 딸하고는 친한데 말이죠, 그 아빠는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밤낮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아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대요. 아빠 얼굴 보기 싫어가요. 아빠가 보면 막 뭐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빠도 뭔가 마음속에 그냥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하필 딸한테 갖다 푸는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빠한테 자영을 받으려면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처음 누구든 나 좋다고 하는 사람에서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처음 본 사람 초등학교 때 결혼해버린 거예요. 결혼 그렇게 덥버덕하고 나니까 결혼이라는 게 마음에 정말 평생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할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 싫어가고 암호하거나 더 결혼하고 나니까 옆에 또 제2의 아빠가 와 있는 거예요. 성격이 나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남편 보면 아빠 생각나서 더 화가 나서 밤낮 소리 지르고 부부끼리 싸우하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밤낮 술 마시고 밤낮 싸우고, 그 나중에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물론 치료받고, 치료받으면서 그 쓴뿌리가 나와서 56년 동안 그 가꾼 쓴뿌리를 치료하고 나서 회복이 돼서, 그래서 뭐 가정이 회복되니까 남편도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 안 받았고. 할렐루야. 쓴뿌리 5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남편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부터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상처, 분노, 그냥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지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미워하고 다 속상해하고 다 분노하고 다 자기 성격 다 표현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나 그래도 그런데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어쨌든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긴 됐지만,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믿는 삶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절대 긍정의 믿음,
그리고 내 마음에 새는 모든 쓴뿌리

한계성, 인간의 죽음, 인간의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러한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고난당하면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 모든 축복이 초반부에 담겨 있는데, 아담과 죄짓고 난 이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다가와서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이 인간의 죽음으로 마지막 마무리된 것이 창세기이지만은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은 그렇게 인간의 마지막은 끝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천국의 생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짧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네가 옳느냐 내가 옳느냐 손 걷어붙이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우리끼리 왜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왜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구역원들이 서로 뭐라고 그러고 구역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주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를 때 주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주를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여러분을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받으시면 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시간 남으면 조금 절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전 다른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 있으면 저는 여러분을 잘 인내 힘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무한한 애정을 갖고 주의 종에 대해서는 늘 기도로 후원하고 한마음 되어서 손에 손잡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 영혼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그 교회로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시작은 새로운 창조나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쓴뿌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성을 통해 함께 참여한 모든 교회마다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어떤 분란도 다툼도 미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지방에 개척해서 눈물로 교회를 돌보는 주의 종들이 이르기까지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 오고 집에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CBS
2: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야고보서 제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객은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학기 중에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꾸준히 등교하는 학생을 객은 거지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래 해외여행이 늘면서 학기 중 외국 여행을 가지 못한 이런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또한 객은 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한 해외 매체는 친구들에게 객은 거지라는 말을 듣고 우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저렴한 해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는 한국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받는 상 가운데서 객은상이 가장 값진 상으로서 결석이나 지각, 조퇴로 인한 정근사료도 받으면 5점이 남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 자식이 꾀병을 부리면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라 라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든 학교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부터 학교에서는 가족여행 등을 사유를 밝히면 10% 이내 연간으로 따지면 15일 내지 19일 정도의 교회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덕분에 결석 처리에 대한 염려가 없어 자녀와 다양한 목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제사, 친척 결혼식 같은 가족 행사에 다녀오는 것도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출석 자제에 목을 매지 않게 되었고 객은상 자체도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서 그 대신 생활기록부에 객은이라고 써주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업에 빠지고 가족과 떠나는 해외여행도 교육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학생이 학교에 성실하게 등교해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학교에 보는 그 수업일수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그 객은을 낡은 구시대 유물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객은에 담겨있는 성실성, 책임감, 인내, 규칙 준수와 같은 덕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에 객은 거지란 말로 이들을 조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 우리를 모두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고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도 유명한 것보다 성실함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실은 어떤 역경에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인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인내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는 말하기를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만 참으로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린 것인데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성취도 할 수 없습니다. 인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봉사는 돈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헌신하는 데는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어떤 조건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에 관한 한 무엇 때문에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되어 육신이 약하다든가, 마음은 있으나 아는 것이 없고 돈도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다는 변명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참지 못했다는 말, 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어서 참지 못했다는 말은 이건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벨라의 테레사는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무엇에도 너무 마음 설레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건 다 지나가고 주님만이 가시지 않으시라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 주님 한 분이면 흐뭇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내 혹은 참으란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이 인내란 말은 헬라어로는 슈퍼모네 또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7절과 8절, 10절에서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로서 인간관계에서 사람에 대해 잘 참는 짓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슈퍼모네는 어려운 상황을 참는다는 뜻으로, 가난이나 질병 등 어려운 형편을 참을 때 이럴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마크로두미아는 고대 헬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고 성경에만 쓰여서 기독교적인 인내라고도 말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서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에도 변함없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로 받는 시기와 질투 혹은 오해와 질시 등입니다.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이런 말처럼, 가난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주위의 질시나 오해는 더더욱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는 재산까지 나눴을 만큼 사랑이 많았지만 그런 교회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에 아무리 잘해도 박해는 있는 법입니다. 교회는 착한 행실로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박해도 때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말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적인 믿음의 인내입니다. 어디까지 인내하고 얼마나 참으면 될까요?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나 하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인내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신원에 줄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걸 판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래 마음이 좋아서 재산을 나눠 쓴 것은 아닙니다. 모두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던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터이기 때문에 저들은 더는 물질을 가지고 있을 필요

것도 그리고 더는 욕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 없이 순교할 수가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 희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음껏 내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동력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수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련에오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억울하고 서러웠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며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 소망으로 인한 인내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체념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역입니다. 고진감내라는 말처럼 잘 참은 뒤에 좋은 일이 생기면 보람이 있으나 참긴 했는데 마지막에 망하고 만다면 인내는 참 허무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추수를 바라보며 묵묵히 참는 것은 절대로 허무하거나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결말을 볼 때 진정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4살 배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지금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15분을 기다리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실험실을 나갔습니다. 몇몇 아이는 연구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먹고 싶은 욕을 못 견디고 곧바로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 30% 아이들이 욕망을 꾹 눌러 참아서 연구자가 돌아오자 두 개의 마시멜로를 보상받았습니다. 이때 순간적인 욕망을 억제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SAT 점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평균 210점이 높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좋았으며 마약에 손댄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인내를 배운 아이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다음 셋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를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면 인내가 무너지고 맙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내 고통과 어려움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서 비난과 원망과 불편을 한다면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것입니다. 세상에 달라지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랑으로 기쁨 중에 참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은 사랑으로 통합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처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울드 부부는 5살 난 아들 아더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지만 굳게 마음을 다지고 아이를 장애아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서 정상인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더는 의사소통조차 힘들었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장애 학교도 보내고 일을 배우는 작업장에도 보냈습니다. 어느새 아들은 20대 후반의 건강 청년

되어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캐롤이라는 책임자가 아더에게 컴퓨터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정상인에 비해서 몇 년에 더 오래 가르쳐야만 했지만 아더는 선생님께 보답하듯 주변 환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더를 보여주려고 가족을 작업장으로 불러 컴퓨터 자판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그저 아더는 컴퓨터의 한 문장을 완성하기까지 힘겹고 오랜 시간 걸렸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마침내 29년간의 침묵 끝에 아더의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울드 부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더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성경은 인내의 길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째 농부의 모습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스라엘에서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 사이에 내리는 이른 비가 흙을 부드럽게 하고 3월부터 4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가 곡식을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오랜 건조기를 참아냅니다. 이런 메마른 때를 견디지 않으면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 어려움을 견디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기다리게 할까요?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 때문입니다. 농부는 가만히 앉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믿고 기다리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의 추수처럼 끝내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 이웃나라와 싸움에서 패하고 시리에 빠져 깊은 산골 오두막에 숨어 있는데 오랜 싸움에 지친 왕은 절망 속에 비통해 했습니다. 아, 정말 피곤하구나. 이제 내 몸만 아니라 왕의 운명까지도 끝장이다. 슬픔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은행 알만한 거미 한 마리가 초막 끝에서 나오더니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마 밑이 미끄러운지 거미줄 한쪽 끝이 좀 더 달라붙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 번 끈질긴 시도 그때 끝내 이 거미집을 짓고 완성시켰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던 왕은 용기를 얻어 군대를 규합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통해 승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다음 둘째, 선지자들을 본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의 고난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으라는 미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는 이 땅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받을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나 저들을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죽기도 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을 패배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이는 고난 중에 그대로 죽어갔는데 성경은 이들 모두 똑같이 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죽었고 더러는 보호받았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혀가 잘라지기도 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네팔의 크룩스 부족의 성경이 19년 만에 번역되었는데 성경 한 페이지 번역될 때마다 번역을 도와준 사람들이 9.4일씩을 감옥에 갇혀야만 했고 또 집에서 쫓겨나 노천에서 잔 날은 여드레 8일이 되었고 한 페이지 번역하기 위해서 마라톤의 전 코스에 거의 갑절인 75km를 걸어 다녔고 자동차를 탄 거리는 218km, 비행기를 탄 거리는 2700마일이에 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다음 셋째, 욥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참았는가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건강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고 욥기 1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나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끌으신다는 걸 믿고 참아 견뎠던 것입니다. 김종원 목사의 책 새 노래라는 책에 실린 간증입니다. 건강의 신앙생활을 잘하던 고집사가 어느 날 직장 암으로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완치된 듯 했는데 3년 뒤 암이 전이되고 말았다. 폐암 말기였다. 놀라운 점은 그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말기암 환자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것이다. 냉정하게 반응하는 암 환자들에게 조용히 자기 수술 흔적을 보여주며 용기를 북돋아준다.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장례 예배에 동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기도 한다. 육체적으로 고될 수밖에 없었지만 고집사는 항암수술을 맞는 며칠을 빼곤 어김없이 장례 봉사를 간다. 그에게 건강은 어떤지 물었다. 아직 제가 도와야 할 암 환자들이 있고 섬겨야 될 힘든 가정이 있어서인지 하나님이 계속 저를 살게 하시네요. 고집사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쉬운 한 번의 항암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암 환자라도 위로하고 주님께 이끄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내일 또 한 영혼을 섬기고 싶은 사랑이 그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이 아닐까.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11절에는 인내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인내의 복이란 자신을 이겨낸 승리감으로 자신으로부터 성원을 받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신뢰로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인격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그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팔아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8절 9절 말씀. 인내가 곧 지혜입니다. 성경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낭패를 본 사람과 굳센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려 신앙의 높은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블레셋 적군들이 싸우려고 군대를 무수히 이끌고 오자 위급함을 느꼈던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자식 주시기를 25년간이나 기다린 아브라함, 또 20년 하루같이 본향에 갈 것을 기다렸던 야곱, 아무 죄 없이 13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요셉, 40년간이나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모세는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련을 인내로서 이겨냄으로써 자랑스러운 믿음이 매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림으로 이뤄낸 인내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본래 미국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던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는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주연 목사의 삶의 기도란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씩 누릴 만큼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을 얻으라 말씀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의

0: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분위기가 대조적인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잔치를 여는 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궐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은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라고 할 때 그 문인데 이 문은 저 궁궐 안쪽에 왕이 활동하고 왕이 머물고 왕이 잠도 자는 아주 깊은 곳의 문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시들이죠. 거리로 말하면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변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혹자는 짐작하기를 폐위된 왕후 와스디와 관계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패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암살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을 죽이고 나면 자기들도 죽을 게 뻔한 건데 단지 그것 때문에 어떤 원한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은 왕을 죽이

되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자신들의 안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권좌가 비었을 때 자신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향후 계획까지 생각한 게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려는 쿠데타를 꾸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빅당과 데레사 두 사람은 권력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궁궐 안과 궁궐 밖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는 소수가 있는데 그들은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궁궐 바깥에 있는데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궁궐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궁궐 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편법, 불법도 동원하고 가끔 역사 속에서 보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궁궐 안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궐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빅당과 데레스는 이미 궁궐 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왕을 죽이려 했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왕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궁궐 안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비정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궁궐 안의 사람은 왕 한 명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마음이 바뀌거나 왕의 명령 한마디에 추풍 낙엽처럼 언제든지 목이 달아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궐 안의 사람은 왕 한 명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꿀맛 같은지, 일단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빅당과 데레스도 내시의 권력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 속에도 빅당과 데레스와 같은 동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권력을 향해서, 저 깊은 궁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궁궐 안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선 첫째로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와스디가 폐위됐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 사건이 그게 정당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스디 폐위 사건만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 왕의 모습이 이게 정상일까요? 하만이 와가지고 은을 많이 드리면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는 한 민족을 몰살시키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떡하니 허락해 주잖아요.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은을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에 눈이 멀었는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 그거 다 네가 도로 가져가거라 하면서 어인을 빼서 이거 찍어주는 거예요. 다 죽이도록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을 평안하게 살도록 잘 다스려야 될 왕이잖아요. 유다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연한 페르시아 땅 안에 살고 있는 아수에로 왕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인 겁니다. 자기 백성. 그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다 몰살시키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 하만이 총애하는 신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 전체를 도륙하겠다고 하면 자네 말을 알았으니 돌아가보게 하고는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전말을 자세히 살피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해서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게 그게 왕의 처사 아닐까요? 아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한 민족을 몰살시켜라. 여러분 이게 왕다운 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더 시대 궁궐 안의 사람 또 한 사람 얘기한다면 누굴 말할 수 있을까요? 하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만. 이 하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아하수에로를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 권력을 그에게 안겨주었는데 이 사람이 사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대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뭔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여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어떤 의미로 궁궐 안에 갇힌 새와 같이 되었어요. 에스더의 존재감이 나타난 거는 위기 때입니다.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별 의미 없는 호화호식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궁궐 안에 있었지만은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돋보이는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궁궐 밖에는 누가 있나? 뭐 페르시아 백성 전체가 다 궁궐 밖에 사람이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모르드게에게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에스더서에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이때 모르드게는 궁궐에 있는 대궐문에 있는 하급 관리였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궁궐 깊은 곳에 왕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저 바깥에 대궐문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높은 신하일까요? 당연히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대신들이고 저 대궐문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하급 관리 아니겠어요? 그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대궐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맛을 조금은 짐작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야 권세가 있으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라도 알 거 아니겠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노라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 대궐문의 하급관리로 있지 말고 조금 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순 없을까? 이런 좋게 말하면 꿈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걸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출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아주 나쁜 방식으로 하면 이 두 사람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아하수에로를 죽이고 그 권력의 일부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누이 에스더의 남편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음모를 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걸 고발하는

알면 공을 세우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드개는 이 음모를 안 이후에 에스더에게 은밀하게 연통을 넣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거를 왕에게 얘기해서 그 빅단과 데레스를 죽이고 실패로 이 음모가 돌아가게 됐어요.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세요.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르드개가 이 음모를 알리는데 자기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런 거를 관장하는 관청에 가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아 그래야 자기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상을 받아도 크게 받을 텐데 그냥 에스더에게 은밀하게 알렸을 뿐이에요. 왜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르드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높은 자리에 등용되기를 원하는 권력에 대한 집착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나라가 안녕했으면 그리고 에스더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랬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는 부귀 영화의 초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아마 사촌 오라비가 좀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아 왜 우리 오라버니께서는 가만히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음모가 모르드개를 통해 자신에게 연락이 왔을 때 에스더는 그 모르드개의 이름을 밝히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이런 생각이겠죠. 우리 오라비가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가지고 좀 뭔가 상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빅단과 데레스를 처단하기는 했는데 모르드개에겐 아무 상도 내려준 게 없었어요. 그냥 왕궁 일지에 기록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 왕도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관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개, 궁궐 밖에 사람이라면 다 궁궐 안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할 텐데 모르드개는 궁궐 안의 사람이 되는 거, 그 권력에 참여하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초연하게 해나갈 뿐이고 덤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연할 수 있나?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끈을 이쪽 손 저쪽 손에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드개는 초연할 수 있었을까? 이게 큰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르드개는 여느 사람과 생각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굳이 거기 들어가서 한자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권력을 바라보질 않고 높은 데서 더 높은 데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구중 궁궐이라고 합니다. 담장 밖에서는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키 높이가 같은 사람은 궁궐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내려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하고 우리 사람의 시선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높이에서 보면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을 와 이렇게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워낙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땅에 붙어 사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 오늘 일어났다 내일이면 없어질 이 땅의 제국들, 이 땅의 왕들 그런 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의 답이 이렇죠. 제자들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시선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면 다 받고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도 받고 순교도 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로마에 전염병이 돌 때 나가서 그들을 도왔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그저 선한 일, 사랑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목적이었지 이 땅에 어떤 권좌를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거에 궁극적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믿음에서 벗어날까 그걸 염려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라는 건 이런 권세의 자리, 출세, 성공 이런 데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 처하신 모델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이겠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뭐 권좌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것뿐이다. 뭔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세상은 악하지만 너희는 선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권력이 있는 곳에 돈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요. 권세의 자리, 돈의 자리, 명예와 어떤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살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것을 마음에 품을 여유가 없어. 그것들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오히려 더 큰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궁궐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궐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궁궐 밖에 있어도 내가 왜 궁궐 안에서 출세를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냥 인생을 한맺힌 걸로 사는 게 아니라 궁궐 안에서도 여기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니까 궁극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6월을 사는 마음이 뭘까요? 이 6월에는 민주항쟁도 있었고 6.25 사변이 일어났던 전쟁의 발발도 있었고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많은 게 6월이고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순수하지 않게 오염될 위험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냐 하면 거기에 궁궐 안에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보태지면 우리의 기도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파적 입장이나 어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 세상의 관념이나 나의 욕망과 연결이 되고 나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빅당과 데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궁궐 안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궁궐 밖에 사람이 될 수도 있으나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올바르고 정직한 일을 위해서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라. 어차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권력, 더러운 부, 더러운 명예 앞에서는 모르드개처럼 초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찔러대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요란하고 복잡하고

앞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위로받으며 어떻게 내 자리를 세워나가며 살 것인가. 잠시 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텐데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가 가사 속에 그게 잘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에 마음을 두어 찬송하면서 이 6월을 지혜롭게 살고 우리 나라와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궁궐 밖에 있든 궁궐 안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초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7: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6: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7: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동족끼리 피를 흘린 6.25 전쟁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곳에는 무명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6.25 때 한국으로 날아와서 꽃다운 나이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무명용사의 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비문을 읽으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죽었기에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비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 없는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의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 희생한 우리 어른들의 희생의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2달러입니다. 지금은 3만 7천불이라고 합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의 남자들은 광부로 가서 1000미터가 되는 막장에 내려가 석탄을 캐었고 여자들은 몇 개월 동안 교육받은 그걸 가지고 간호사의 이름으로 독일에 가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알코올로 시체를 닦으면서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또한 월남 전쟁에서 수없이 흘린 핏값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경제 발전의 원초적인 능력과 초석이 된 겁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국력이 힘입니다. 국방, 경제, 안보가 이게 잘 기초를 이루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데 이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를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특히 중국인들이 17만인가 얼마가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여러분,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잘하면 또 뽑아주고 잘못하면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선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오염되면 모든 것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편 내

편, 좌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 편이 아니라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생각해야 돼. 다음 세대의 꿈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동성애법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포레이드의 지수단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막는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가 뭐냐 이거지. 지난주 제가 미국에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해요. 딸이 살감이라고 흑인 멕시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괜찮대. 딸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건 내 남편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부모가 그걸 반대하면 인권법에 소송이 걸리고 또 그걸 잘못했다고 해야만 벌금을 물고 해결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들이 이 사회에서 범람해 가고 있는데도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 무감각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미리 막아야 됩니다. 미리 막아야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파수꾼이 잠이 들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피력한 후에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기도하던 밤에, 뭐하던 밤에?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미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었다. 그리고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초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이런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측량하라.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전 중심한 삶,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세 가지가 나와요. 혹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리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요. 하늘이 닫힌 재앙을 만날 때도 축복이 막힐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내려와서 곡식을 다 휩쓸고 가서 한 해의 농사를 황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는 농경 문화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업에 부도가 날 때예요.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날 때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들 때도 내가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요즘 일부를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반복되는 이 전염병들이 가면 갈수록 더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질병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에 여러분 모든 역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 속에 개입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섭리하시고 우리 가정을 섭리하시고 국가를 섭리하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늘이 닫힐 때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뭐 자랑하려고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생사화복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따라 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내가 열어주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사는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먼저 우리는 악한 길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벗을 것을 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의 순서예요. 은혜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열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해결됩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악한 길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힐 때에도, 전염병이 돌 때에도, 나라가 혼란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14절에 오늘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는 너희 죄를 사해주겠다는 약속. 죄를 사해주겠다. 오늘 하늘이 닫히는 것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앗사리온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기근이 온 것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땅을 고쳐주리라. 땅을 고쳐주리라. 오늘 14절에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땅이라고 말해요.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땅이 병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타락을 할 때, 악한 길로 들어설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땅도 병이 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 드는 거예요. 땅도 병 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신앙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삶의 문제도, 땅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영혼과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전인적인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다면,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만든 곳으로 가야 바로 고치는 거예요.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육체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땅을 고쳐주리라. 너의 삶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 15절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 귀, 마음, 이건 뭐예요? 우리 인성과 같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을 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전 중심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사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향에 살든지 나의 구심점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법궤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세 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거야.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궤를 중심해서 동쪽에서 있든 서쪽에 있든지 법궤를 중심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중심에서는 위에서는 불기둥이 나와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추운 밤에 그들을 보호하고 또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에 떠올라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때요? 법궤 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뭐냐? 법궤를 중심해서, 다시 말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동서남북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세요. 구심점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갈 때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거야.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철저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잃었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심점을 잡고 인생에 여러분 담임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 중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에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도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재난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1: CBS.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You sing to one.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취업과 학업,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오늘의 청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속마음을 편하게 나눌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인데요. 그런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 기다리기보다 직접 거리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만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 CBS 광장에서는 위기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함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소울브릿지 교회 반승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오늘 CBS 광장은 거리로 나아가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소울브릿지 교회 반승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승환입니다. 네, 목사입니다. 저는 기존의 로컬 처치 교회 안에서 청소년 목회를 오래 감당하다가 뭐 열심히 예배를 세우고 말씀 가르치고 교리 교육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제 교회, 과연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예, 누가 만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서울에서 개척하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 뭐 당구장에서 PC방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뭐 소년원에서 지금은 이제 캠퍼스에서 그리고 홍대 거리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예. 또 뭐 서울시 학교를 통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이제 학업 중단 위기에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국제학교를 통해서 또 앞으로 또 대한민국 이끌어갈 또 엘리트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고 넘버스라고 하는 공동체로는 또 청년들의 불안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0: 예.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1: 네. 예. 네, 저는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한 예. 7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한 14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0: 대형교회잖아요.
1: 네네.
0: 동산교회.
1: 네네, 맞습니다.
0: 대형교회에서 네. 청소년 사역하다가 교회 밖으로 네. 나가서 청소년 사역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어요?
1: 일단 첫 번째는 매주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뭐 방송에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복음을 접한 친구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학교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되게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의심을 좀 해결해야겠다.

0: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변화시켜 선포했을 때 그 변화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역자로서의 그 어떤 궁금증, 의심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이 큰 교회, 뭐 큰 뭐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이 복음이 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됐죠. 네.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예. 네. 말하자면 이제 교회 안에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0: 네.
1: 그 부모님과 교회의 보호 네. 속에서
0: 네네.
1: 얌전히 성장하고
0: 네네네.
1: 예.
0: 네.
1: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네네. 양육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지만
0: 네네네.
1: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0: 네네.
1: 극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0: 네네.
1: 보고 싶었군요.
0: 네. 네. 네. 정말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들은 그것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은혜 받음 그리고 그 감동 그리고 그 에너지들 교회 안에서. 근데 네. 왜 세상에서는 그 감동과 에너지가 통용되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한 되게 갈급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사역자로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좀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생각들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1: 궁금한 것은 그러면 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기간에
0: 네.
1: 그런 고민이 있으셨으면
0: 네네.
1: 교회 밖의 아이들을 그 시기에도 좀 만나보려고 나가보셨어요?
0: 네네네. 저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났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확 당겨졌던 것들은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희주 목사님의 말 한마디였어요. 야성없는 놈들 이제 나가서 다 개척해라 뭐 이럴 때
1: 예.
0: 워크숍 때 네,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네, 확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이 복음 가지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 한번 내가 다 변화시켜 봐야지. 네, 그 복음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효능감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1: 근데 무엇보다 이제 교회 밖에 아이들을 나가서 만나봤다고 하셨는데
0: 네.
1: 어때 보였나요? 교회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 만났을 때.
0: 청소년들 만났을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아무 생각이 없죠.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우리가 뭐 만들어진 그 테두리 안에서 학교와 학원과 또 부모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접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한 어떤 반응들이 사실은 경계 혹은 저항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뚫고 그들의 마음속까지 이제 침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걸 이제 해소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꾸 이제 놈들 막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 친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전과 같이 뭐 어떻게 뭐 복음의 뭐 제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모태 신앙이나 아니면 부모의 신앙을 이제 받은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회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0: 네.
1: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셨던 거예요?
0: 네, 네, 전도사였죠.
1: 전도사 신분으로 거리에서 네. 청소년들을 네. 만나러 나가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했어요?
0: 굉장히 거절을 많이 당했죠. 근데 제 성향상 그 거절 당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다음엔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전도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목사인데 밥 먹자 이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거절이 쌓여서 내공이 생긴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게 목사인데 밥 먹자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사라는 단어에 모든 게 다 농축되어 있어요. 널 해치지 않을 거다. 난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난 너에게 예수를 전할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목사인데 밥 먹자. 그래서 계속 그들과 계속 반복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실 복음은 어떤 선포라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까지 계속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네,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 맺는 법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법들을 이제 습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뭐 거절 속에서 방법을 터득하셨다고는 네네. 하셨지만,
0: 네,
1: 나 목사인데 네네. 밥 먹자.
0: 네, 네, 네.
1: 밥을 먹어요?
0: 네, 먹죠. 그게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복장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문화에 가장 가깝게 가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 어떻게 하면 청소년

0: 시작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지식들 막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제가 다가가는 데는 조금 좀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 밖에 아이들을 만나러 나가셨다고 네. 하셨지만
0: 네.
1: 교회 밖에 아이들은 사실 뭐 지금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0: 네.
1: 전체 아이들 숫자에 비하면 아주 네. 작잖아요.
0: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복음화율을 얘기할 때 뭐 3%를 얘기하는 데도 예. 있고 캠퍼스 복음화율 뭐 1% 얘기하는 데도
1: 그럼 있고요.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교회 밖에 아이들을 만난다고 할 때
0: 네.
1: 그 교회 밖 아이들의
0: 네네네.
1: 그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0: 처음에 나갔을 때는요. 예. 제가 이제 한티역에 저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나갔을 때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역은 청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2년 차 됐을 때 한양대 앞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는 한양대에서는 제가 진짜 백전백패했죠. 네, 그들을 뚫고 들어가는 건 진짜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뭐 그들의 어떤 니즈나 그들의 감정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만난 건 이제 한양대 앞에 그 오락실 앞에 있는 위기청소년들. 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기청소년들하고는 코드가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그들처럼 피폐했거든요. 개척했는데 그때 한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감정상태와 제 감정상태가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과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뭐 힘든 것들도 나누고 아이들과 그냥 밥 먹자. 그냥 너도 힘들고 야 나도 힘들다. 그래 밥 먹자. 밥 먹고 게임하고 당구장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좀 어떤 라포를 형성했다고 해야 되나요? 관계 형성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네. 범주는 위기청소년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1: 그러면 처음 개척하실 때
0: 네네.
1: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그 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0: 처음에는 제가 그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돈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700만 원을 들고 개척을 시작했고요.
1: 예.
0: 그 뒤로는 계속해서 저희 지금까지도 교회에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계기가 있었다면 저도 몇 번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려면 가장 먼저 후원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긁혔던 건 그거죠. 제가 이제 100만 뷰가 터진 릴스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과 팔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 학교나 소년원은 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15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 학교 특히나 소년원 이제 남성성이 강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바로 이제 제압하는 게 더 중요해서 팔씨름해서 이기면 제가 지면 뭐 치킨을 쏘겠다. 대신에 이기면 앞에 앉아서 내 얘기를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100만 뷰 터졌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아, 저 젊은 목사가 애들 또 가스라이팅해서 또 헌금 뜯어가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한 문장을 쓰기 위해 헌금을 없앤 거죠. 너희가 그럴 줄 알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받는다. 교회의 목적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 때문에 불편하다면 헌금 없앨 수 있다. 복음 전하고 대신에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이제 20년을 14년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저희 교회는 그 채우시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경험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저희 같이 지체들도 다 같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청년 사역을 처음엔 실질적으로 시작하셨고
0: 네.
1: 이후에 위기 청소년들에게 다가갔다고 하셨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0: 네.
1: 그 건장한 성인들도 사실 다가가서 말 걸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0: 네네네. 예. 맞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선입관들도 있을 것이고.
0: 네네네네네.
1: 목사님은 그 청년들, 청소년들.
0: 네.
1: 어떤 마음으로 보고 접근하셨어요?
0: 지금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싫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 이렇게 지금이라도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아이들이 하는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0: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때는 이해가 됐고요. 저도 희한하죠.
1: 예.
0: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진짜 깊숙이는 마음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 행위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말하지 않는 결핍이나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그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거리에서 대형교회에 있다가 개척했더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같이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그걸 경험한 거죠. 그 아이들의 그 깊은 마음들, 결핍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그들의 주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가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그 희열. 예. 그러니까 저는 100명, 1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막 감동적으로 광장에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그 어둠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변화됐을 때그 희열이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 할수 있었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렇게 느껴졌지만 저에게는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1: 어떤 변화를 보셨길래 희열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0: 정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 강남권에는 지금 뭐 가정폭력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건 학대고요. 아동 학대고 아이가 부모를 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 이해되지 않고 이거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특히나 그때 느끼는 부모의 좌절감이나 상실감은 너무나 크죠. 근데 그때 믿지 않는 부모들도 사실 저희가 데리고 와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뭐 언어나 저희들이 그들에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고 졸업하고 뭐 학교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꿈이 생기고 그것들 때문에 부모가 정말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삶에서 그 삶이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게 복음, 하나님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 경험하죠. 그것들이 저희가 매년 경험하고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예, 그 희열은 정말 엄청나죠. 저희가 거리에서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1: 예.
0: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위청소년들 소위 말하는 일진 애들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들한테 저희가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복수할 거라는 거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처음에는 펍에서 예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당구장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당구장에서 저희가 뭐 했냐. 이제 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의 삶을 알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혼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너무 귀중한 시간. 그래서
1: 예.
0: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단어에서 그곳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되진 않지만 그 성경을 읽은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때와 장소를 통해서 변화시킨 것들을 경험하고 그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막 부흥되고 막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진짜 그한 영혼이 회복되는을 통한 부흥을 저희들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1: 예.
0: 설명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1: 예.
0: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행동적으로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성적으로 굉장히 막 발달된 친구랑 막 교장 선생님한테도 막 이렇게 덤볐던 애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돼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데려왔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년 만에 변화되고 이제 장신대 기교과를 진학하게 됐는데 거기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세례 주려고 부모님들을 초청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4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아이의 문제에 개입을 진짜 하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0: 그리고 이 아이가 변화돼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생이 되고 그 아이가 선교여행을 가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아버지가 회복되고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게 되고 왜냐면 나보다 더 심한 애도 있구나. 아 근데 변화되는구나. 아 저 기도가 10년, 14년 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뭐 이런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 거죠.
1: 네.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말씀에 집중을 잘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을 끌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순간 설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자신을 발견해서 말씀만 읽었다고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사복음서를 계속 읽게 하죠.
1: 성경 말씀이 그 문체가 좀 어렵잖아요.
0: 네.
1: 아이들에게는 더욱
0: 네. 근데 저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성경책조차 없던 그때에도 그들이 모여서 그냥 구전으로 들려왔던 것들만 나누어도 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 헌신되고 더 몰입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읽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 성경을 보고 구약이 신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 어려운 문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싶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사실 이 시도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기존 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개척교회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1: 그 안에서 말씀의 힘을 이제 경험하셨다.
0: 아, 그럼요. 네.
1: 위기 청소년과 청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 소울브릿지 교회 반승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소울브릿지 교회 반승환 목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서 청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위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이후에는 이제 청년 사역으로 전환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0: 이게 저도 지금 되게 미스터리인데요. 제가 왜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캠퍼스 보그마율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고 판단됐을 때 청년 서밋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누가 신청한 거예요.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하는데. 저는 청소년 사역자고 대형교회에 있지도 않고. 근데 유일하게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기존 로컬처치의 청년 담당 그리고 선교단체의 대표님들이 와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싸운 구경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보니까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두 기둥이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캠퍼스 안에서. 근데 이 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캠퍼스가 무너지고 있는데 선교단체는 4년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교회는 아니 그럴 마음이 없고. 그거 보면서 제가 서로 싸우다가 캠퍼스 무너지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교회하고 선교단체 그 사이 어딘가 우리가 그 뭐 교회든 선교단체든 뭐 그런 뭐 그거 전에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또 궁금증을 해소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넘버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닌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 넘버스라는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이 모였어요 처음에?
0: 저희들이 타겟팅한 거는 교회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타겟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했던 게 이제 청년들의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시작은 못한 거죠. 선교단체는. 왜냐면 얘네들은

0: 평생 교회에 있었던 놈, 또 놈들이라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세상에 100%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나머지 99%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물어보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매주 캠퍼스에 나가서 예. 네, 뭐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주 캠퍼스에 나가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1년 동안은 먼슬리 예배를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자. 근데 들어올 때 저희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버스라는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다 없앴죠. 첫 번째 환대를 없앴고. 그러니까 환대를 없앴다는 건 어떻게 오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왜 오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어느 직장을 다니세요? 이거 안 물었어요. 아,
1: 호구조사를 하지 않았군요.
0: 네, 호구조사를 하지 않고 예. 그리고 조명을 다 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나 너네들한테 막 거기서 울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 우냐? 그래, 너 하나님 만났구나. 그리고 저희가 청년 가장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청년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들을 불렀지만 제가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름 얘기하면 다 막 감정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목사님의 팬이 되지 예수의 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먼슬리 예배 1년 동안은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끝나고도 저희들이 그들을 교회로 멤버십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 상담이 필요하냐. 그러면 저희가 앞에 QR에 띄워놓을 테니 신청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서 더블 체크를 했어요. 진짜 만나도 괜찮냐. 너의 이름을 바뀌고 너의 상황을 해도 괜찮냐. 그때 제가 제일 바빴어요. 한 번 예배, 한 달 예배를 드리면 예. 매일 청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피폐하고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교회를 떠난 게 저는 이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쾌락을 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고
1: 예.
0: 그러면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 첫 번째는 그 관심,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 관심은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니까 가면 묻잖아요. 막 계속 왜 떠났는지, 뭐 거봐 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또 교회 문화들, 네. 처음 교회 들어올 때 그 건물, 그리고 대회 때 그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들,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고귀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지만 교회를 처음 온 이들에게는 본인들이 봤던 기존의 그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봤던 그 안 좋은 선입견들에 대한 그 거부감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넘버스는 그런 일단은 다 없애고 시작하자. 그렇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1: 예, 문턱을 낮췄군요.
0: 네네네네. 예.
1: 그런데 청년들이 피폐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0: 네, 그러니까 뭐 일례를 얘기하면. 청년들은 숫자로 불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적, 등급, 연봉, 뭐 팔로워 수, 뭐 조회 수, 지원 횟수, 탈락 횟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숫자로 평가되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도 똑같은 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떠났고 하나님은 청년을 뭐 어떤 성과로 보지 않으시고 존재로 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가했고 그들을 사용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떠나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교회를 오지 못하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친구들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기득권에 대한 저항에 대한 그 감정이 깔려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 기득권의 끝에 있는 그 상황이 돼버려서 그들의 세대에 있어서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깨고 먼저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예배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갔던 거죠. 네네.
1: 일부 기성세대 네. 어른들은
0: 네.
1: 본인들이 성장했던 시기를 회상하면서
0: 네.
1: 요즘의 청년들이 너무 노력하지도 않고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0: 네, 네, 네.
1: 들어보셨죠?
0: 네, 네, 네. 그렇죠.
1: 그럼 목사님이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
0: 네, 네, 네.
1: 그들은 정말 그런 거예요?
0: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린 것 같아요.
1: 맞는 부분도 있어요?
0: 네. 그 누구보다 바쁘고 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치열함 속에서 그들이 그

0: 것들을 성과를 이루었을 때그 성과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른 세대와 맞지 않아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른들은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가족, 부모, 교회, 그것으로 다시 환원하길 원하는데 이 세대들은 그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오직 나 자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그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폄훼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지경에 좀 이르렀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태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본인에게 혹은 사회에 본인 교회에 그것들을 환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을 그들의 태도, 예,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까지도 비판하는 과정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그래서 시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1: 예.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교회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예배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철야 드리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하고 봉사하고 네 그렇게 하면 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찌찌찌찌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발견해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자신이 치열하게 살고 주일날 와서 봉사합니다. 청소년 때는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붙으면 막 교회 현수막을 붙이고 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부모님은 진짜 믿음 있는 가정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 청소년들은 거기서 되게 헷갈리고 부모들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사회가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비판합니다. 그들의 과정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몰라요. 근데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 기성 세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비판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도대체 청년 세대들이 뭘 잘못하고 있죠? 얘네들이 기존 세대들보다 공부를 더안 하나요? 게으른가요? 안 깨끗한가요? 규칙을 안 지키나요? 덜 똑똑한가요? 물어보면 없어요. 그냥 사회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존중하지 않고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그 존중과 인정, 이해가 회복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넘버스를 통해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1: 예.
0: 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유가 없어요.
1: 예. 근데 목사님은 원래 청년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셨어요? 아니면
0: 아니요.
1: 청년들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요?
0: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 예.
0: 저는 되게 비관론자였어요. 이게 회복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놈들은 진짜 하나님 배신한 놈들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격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는 그 어느 세대보다 낮지만 종교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모자무쌍하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창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론 기성세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저는 그게 살려달라고 하는 외침처럼 들리거든요. 나 지금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고, 나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 그것들을 좀 해소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사실은, 야, 너네 게을러서 그래. 너네 나태해서 그래. 근데 정작,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건 사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10대가 돼서 큰 이벤트가 있잖아, 졸업. 근데 사실은 그 졸업할 때, 몇 퍼센트나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겠어요. 뭐 영광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졸업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0: 있는 상처는 졸업하지 않아요. 그 상처들은 오히려 청년 세대의 불안으로 진급하거든요. 졸업이 아니라 더 진급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기성세대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원망이 있죠. 당신들 때문에 그래. 당신들 누렸잖아. 근데 우리는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어려운 세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어른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건 누리되 너네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너네들이 게을러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인가 이게 뭐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게 엇나가고 있다. 근데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1: 예. 네. 그들을 청년들을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0: 이제 이해하게 됐죠. 예.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사역 방식이 좀 달라졌나요?
0: 네.
1: 넘버스가 펼치고 있는 뭐 특별한 사역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0: 일단은 저희들의 사역은요. 청년들에게 첫 번째로 쉼을 허락합니다.
1: 쉼을 허락한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불안이 급증하니까 쉬지 못해요. 쉬는 걸 죄악시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하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과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안하니까 봉사를 하나 더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그 쉼, 저희는 쉼 자체를 예배로 이렇게 같이 지원시키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야 들리고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주변의 이야기도 들리고요.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시작되는데 다음 세대들은 그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시작점이 쉼,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쉬는 건 아무나 쉴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일이 끝나서 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싸웠는데 일이 다 마쳐지나요? 아니, 월요일날 또 시험이 있고 그 문제는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쉴 수 있냐면 내가 쉴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없는 이유가 뭘까? 그 불안을 누가 더 가중시키냐? 기성세대거든요. 예. 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1: 예.
0: 청년들을 계속 그 불안을 방치하고 있진 않나?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 복을 받아야 너희들이 불안이 사라져. 그 세상이 이야기잖아요. 넘버스는 쉬는 거예요. 멤버십도 없고요. 그리고 뭐 소그룹도 없고요. 대신에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언어는 사실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나. 교회 내 청년들도 그냥 세상에 나가서 러닝을 뛰고 축구를 하고 하면서도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생산성들을 막 발휘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거기에 넌 크리스찬들이 와요. 넌 크리스찬들이. 네. 그래서 넘버스는 계속 그렇게 쉼, 예배를 통한 회복 그리고 그 쉼을 통한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를 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그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 넘버스의 그런 그 쉼을 강조한
0: 네.
1: 그런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궁금해요.
0: 저희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신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신학생들이 결핍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거 봤더니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생이 되고 나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예배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맨날 물어봐요. 너 어디서 예배하니? 아, 목사님 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체성 확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넌 예배자로서 어디서 예배하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사역자로서 대회로 들어가면 그들은 성기미로 있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1: 예.
0: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

0: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명, 사명자로 살지 예배자로서는 안 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배자로서의 사는 것들을 시작으로 예배자로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결과,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되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들의 사명 자리에서 진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은 항상 혼자 오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들이 있는 직장에 있는 팀메이트들 데려온다. 좀 그게 엄청난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근데 기존의 청년들이 교회를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새벽 예배 다니고 진짜 뭐 헌금도 다 하고 누가 봐도 진짜 진짜 성실한 크리스천인데 교회 때 맨날 혼자 와요.
1: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청년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
0: 네.
1: 정말 그러고 싶어요.
0: 네, 네.
1: 그런데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청년이 적고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헌신 봉사가 꼭 필요합니다.
0: 네.
1: 답답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전 예배 시간에 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예배를 저녁 7시에 합니다. 저녁 7시에요.
1: 저녁 예배만 있어요?
0: 네.
1: 아, 예.
0: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청년들에게 묻거든요. 봉사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 주 청년부 예배 설교 제목, 은혜 받았던 거.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이유는 너무 바빠요.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아침 7시에 나와서 9시에 청소년이나 유치부나 유치원부에 갔다 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느 누가 거기를 갔다 오면 정신이 혼란해집니다. 계속 쫓겨요. 그 저는 7시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해. 다 하고 와. 다 하고 와. 7시에는 교회도 다 끝납니다. 요즘에는. 불편하면 돼요. 야, 은혜 받으려면 불편할 준비. 저녁 7시. 누가 봐도 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7시에 와.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다르죠. 청년부 예배가 1시, 2시. 가장 에너지틱하고.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사회의하고 저녁 가면 또 끝나면 공허하니까 속으로 끝나고 뭐 밖에 나가서 회식하고 그러다가 노래방 가고 월요일 아침에 나갈 때는 가장 피곤한 모습으로 아 내가 왜 살지 뭐 이러고 나가는데 저희는 다 하고 와. 7시 회복의 자리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9시 되면 저희는 내쫓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절대 끝나고 나서 모임이 안 끝나요. 계속 머물고 싶어요. 저는 보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또 다 나가라. 예, 더 강조하죠. 저는 더 거친 말로. 왜냐하면 그 은혜 가지고 그대로 연장선상으로 빨리 집에서 자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 마음을 가지고 출근해라. 기독 청년에게 가장 행복한 표정, 가장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를 발휘해야 될 때는 월요일 아침이다. 왜냐하면 타일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거. 아시다시피 예배가 은혜로우면 피곤한 게 사라지죠. 예, 그냥 기뻐요.
1: 예.
0: 예. 7시에 예배를 하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라. 네.
1: 지금 우리 교회가 뭘 제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넘버스 말고
0: 네네.
1: 이 기존 다른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가능하세요?
0: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을 하든지 결과값은 예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대입되면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삶의 그 승리, 삶의 그 피폐한 감정들,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만나는 거,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저는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봉사해야죠. 교사도 해야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애찬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게 일이 됐고 그냥 그게 봉사가 됐고 그게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습관적인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0: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안에서도 충분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른 것보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하면 그 안에서 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대형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도 하셨고,
0: 네.
1: 교회를 개척하셔서
0: 네.
1: 다양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 오셨어요.
0: 네.
1: 다음 세대라고 통칭되는 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고민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고 있거든요.
0: 네.
1: 현장에서 직접 그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오신 분으로서
0: 네.
1: 한국교회 또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꼭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 위기는 계속돼 왔다.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도 위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희 보고 너네 위기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도 위기고 어른 부모님한테도 물어봐도 그때도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숫자상으로 보면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치열하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 그리고 우리 교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보면 저는 이 위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위기인데 반문하고 싶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 위기 한국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 그 필요한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너무 필요하고 한국 교회 부흥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전과 같은 한국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전처럼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어떤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그 부흥을 위해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 세대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K-뷰티, K-에듀, 뭐 K-팝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월드컵에서도 갑자기 이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 위기를 너무 위기라고 막 뭐 긴박하게 막 생각하고 뭐 물론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지만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답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키우되 뭔가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 안에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기성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펼치는 대안적인 사역을 하신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0: 네, 맞습니다.
1: 청소년과 청년 사역 무엇보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 부분을 좀 귀담아 듣고 그런
0: 네.
1: 마음들로 각자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양할 테니까
0: 네네네,
1: 그
0: 맞습니다.
1: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펼쳐갔으면
0: 네네.
1: 좋겠네요.
0: 네네네 예. 맞습니다.
1: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브릿지교회 반승환 목사였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오늘 CBS 광장에서는 위기 청소년들과 청년들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 오신 반승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답이나 조언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큰일을 하기 전에 지친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

0: 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당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2: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3: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2: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며 마치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셨죠.